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22nd of May.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Ray in the studio,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talk about gold and where it is. 자, 오늘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요, 세계 각 나라가 사들인 금이 실제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Ray,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is real gold? 1. Solid gold. 2. Fool's gold. Or 3. A heart of gold.
0: 다음 세 가지 보기 중 진짜 금은 어느 것일까요? Number 1. Solid gold. 2. Fool's gold. 3. A heart of gold. Send in your messages to Pandy or you can text us to #1045.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1045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뉴스 커버지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Chic with Good Times.

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Ray, what's the title?
1: Where in the world is all the gold stored?
0: 그 많은 금은 도대체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금값이 엄청 올랐고 금 거래량도 많아졌죠. 이거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볼 뉴욕 타임스 기사는 이렇게 세계 각국이 사들인 금이 실제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1: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gold has created a tension for countries buying more of it as a hedge against global risk. Its utility depends on where it is stored. Two of the largest gold warehouses are in New York and London, where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and the Bank of England hold reserves for foreign central banks and other institutions. The two cities are the world's largest trading hubs for gold, and they have a history of secure and reliable storage stretching back more than a century.
0: 자, 최근 금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해 금을 더 많이 매입하는 국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금의 유용성은 어디에 보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금 저장소 두 곳은 뉴욕과 런던에 위치해 있는데 그두 곳,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이 외국 중앙은행 및 기타 기관들을 대신해서 금을 보관합니다. 이두 도시는 세계 최대의 금 거래 중심지로 100년 이상 이어져 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Well, they do say no gold has ever been stolen from these two places that we mentioned there, so I guess that means it must be very, very safe. But those aren't the only places where gold is stored, as we'll later find out. Let's have a look at the first expression, a hedge against global risk.
1: So you hear hedging a lot in financial news. It's when you, the goal is to protect yourself against financial loss. So you buy something that, so you own some investment, asset, you own some asset stock, current, whatever it is, you own something, and there's a chance that that could lose value. So because of that, you buy something else that if that happens, that other asset should go up in value. So people do that a lot when they're worried about global risk. That means they're worried about inflation, prices going up, oil prices going up, currency devaluation. So then buying gold is a hedge against that. Because it usually does better in times of crisis because it's a safe haven asset.
0: 자, hedge라는 거는요, 금전적인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죠. So gold is seen as a hedge against global risk. So it's safer than other things.
1: If there's a lot of global risk, then you have gold. If things go badly, if there's problems, then gold should do okay. While your other stuff, your equities, your currency probably will get hammered, which means not do very well.
0: Got it. Now, what about the word reserves?
1: So this is a supply of something that is kept for future use or for emergencies. So in this case, a lot of central banks, countries, they have gold reserves. Banks have, or sorry, countries have other reserves as well, right? They foreign exchange reserves is something you'll hear a lot. Oil reserves, water reserves, countries have that. Countries have military reserves. People who are, they're like backup military personnel, just in case you need them. If there's an emergency, you can call up their reserves.
0: 자, 비축해 놓은 무언가를 얘기해요. 그런 것의 물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돈이면은 그런 것의 적립금, 준비금, 예비금 다될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you can have reserves when it comes to, like you said, water, people,
1: People can have cash reserves, you
0: cash
1: know, have money, have an
0: reserves.
1: emergency fund. That's your
0: 맞아요.
1: cash reserve. It's just there in case of emergency.
0: 맞아.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금 얘기니까요.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and the Bank of England hold reserves of gold for foreign central banks and other institutions.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Federal Reserve Bank라는 연방준비은행, 이 이름 안에도 reserve가 들어가기는 해요. The actual name of the bank has the word reserve in it too. But it's sort of the same concept.
1: Idea.
0: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stretching back more than a century, that means it goes back, it has more a history that is more than 100 years old. 자, 이렇게 100년 이상 전통적으로 뉴욕에 있는 Federal Reserve Bank와 영국에 있는 Bank of England의 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고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단락 들어볼게요. Right?
1: Since 1970, central banks in many advanced European economies and the United States have sold more gold than they bought. Still, at the end of 2024, those central banks accounted for 57% of global gold reserves, according to an analysis by the Brookings Institution, a think tank. The United States has the largest reserves, followed by Germany, Italy, and France. The largest buyers today are central banks in emerging economies. The only countries that have typically needed to worry about storing their gold in New York or London were those at risk of ending up on the wrong end of sanctions. Former Venezuelan political leaders have been in a long-running court battle to reclaim gold reserves from the Bank of England's vaults.
0: 자, reserves가 계속 나오죠. 금 보유량인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1970년 이후 유럽의 많은 선진국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은 매입한량보다 더 많은 양의 금을 매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들 중앙은행이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의 57%를 차지한 상태고요. 이 중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잇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은 금을 매입하는 주체는 신흥 경제국들의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뉴욕이나 런던의 금을 보관하는 문제를 걱정해야 했던 국가는 보통 제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그런 국가들 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전직 정치 지도자들은 잉글랜드 은행 금고에 맡겨둔 금을 되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온 그런 처지였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he term on the wrong end of something.
1: It means you are going to experience something negative, something not fun. So you might say you ended up on the wrong end of a lawsuit. You got sued. Probably you lost.
0: Right.
1: A lot of times we'll hear it in sports.
0: Right.
1: So the team ended up on the wrong end of a 5-0 defeat.
0: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 wrong end of는 두 상황, 좋은 상황하고 뭐 이기는 상황, 지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는 상황,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재를 가하는 쪽과 제재를 받는 쪽이 있다 그러면 그 받는 쪽. 그 안 좋은 쪽을 얘기하는 거죠. The wrong end of something is being in a bad situation or a losing situation.
1: You're on the negative side of something. So the wrong end of a 5-0 defeat means, oh, we lost 5-0.
0: Exactly. 자, 그 다음에는 long running.
1: Long running means something continues for a long time. So with many friend groups, you might have long running jokes. The same jokes you bring up all the time, or you talk about an old story. It's a long running joke.
0: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계속되어 온 그런 조크가 있을 수 있고요.
1: A long running conflict. Something's been, you know, we mentioned Israel, right? That's a long running conflict they've had with the Palestinians. Eurovision. That's a very long-running TV show.
0: Yeah, exactly. Long-running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것, 장기간 지속된 것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All right. 자, 그렇다면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사들인 금을 왜 자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뉴욕이나 런던에 많이들 보관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 중앙은행 모두 보안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과 런던의 금고에서 금이 도난당한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볼 텐데요. Right?
1: Another reason is liquidity. They want to hold it close to where they may transact, said Krishan Gopal, a senior analyst at the World Gold Council. More than 60 central banks store gold at the Bank of England, Andrew Bailey, the central bank's governor, said recently in an interview on Sky News.

0: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liquidity, 유동성입니다. 세계금협회 수석 애널리스트인 고폴에 따르면은 이들 나라는 거래가 가능한 장소 가까이에 금을 보관하기를 원하는데요.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6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영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영국 중앙은행은 9개의 금고에 약 43만 개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어 금을 맡긴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실제 물리적으로 옮길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서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Right, what does liquidity mean?
1: That means how quickly and easily something can be turned into cash. So a stock, right? Like say you have like SK Hynix, that's so liquid. You can turn, you can sell that very, very easily. But a house or an apartment, they're not, it's not liquid. It takes a long time to sell your house, sell your apartment, even a car. Cars are not liquid.
0: Yep.
1: Cash is obviously the most liquid, but other assets, stocks, bonds, very liquid.
0: 자, 여기서 말하는 liquid, 라는 것은요, 현금화하기 쉬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런던이나 아니면 뉴욕에, 아까 얘기한 각각의 중앙은행에다가 금을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현금화하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금을 그쪽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And what about transact?
1: So this is the verb of a transaction. A transaction is I buy something from you, you give me that item, I give you money. So okay. to transact, it just means to engage in a financial exchange. Usually money for product or maybe money for service or product for product. If we were going to barter, you can transact that way.
0: Transaction이 거래죠. 동사 형태, 거래하다, transact.
1: It's a very weird way to say this. Like, it's not the most natural sounding sentence to me anyways.
0: Okay, fair enough.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1: The quiz. Which of the following is real gold? One, solid gold. Two, fool's gold. Or three, a heart of gold.
0: 진짜 금을 골라주세요. Number one, solid gold. Number two, fool's gold. Or number three, a heart of gold. Send in your messages to Pandy or you can text us to #1045.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 또는 무료인 Pandy 앱으로 보내주세요. Now you said earlier on, you know, things that are hard to liquidize, like homes, they take a while because, you know, you can't just say, okay, I want...
1: Sell my house.
0: Now.
1: And someone's like, cash. Sure, and whatever you
0: done.
1: Want.
0: It yeah, doesn't I'll happen that way because, no. you know, buyers and sellers, you need to find the right person.
1: Lots of negotiation.
0: Get the right price. Exactly. Right. But with gold, especially if there's a lot of gold already there at the banks, it's very easy to have these transactions, which means
1: and
0: they are
1: basically
0: liquid.
1: And they can use it as collateral, too.
0: Yes, exactly.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은 정말 유동성이 높은 편이죠. 그렇게 더욱더 거래가 원활한 곳들이 아까 얘기한 영국과 또 미국 뉴욕에 있는 중앙은행들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금이 많이 보관돼 있네요. All right, let's take a break. This is Gold by Spandau Ballet.

0: That was Spandau Ballet with Gold. And we're talking about gold today, where it's stored, why it's stored in those countries, and so on and so forth.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요즘 한층 더 비싸지고 또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는 금을 세계 각국이 사들여서는 어디에 보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많은 나라들이 각각 뉴욕과 런던에 위치한 미국의 중앙은행과 영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보관한다고 하는데 최근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인도나 튀르키예에는 자국을 포함해서 저장 장소를 이리저리 바꿔보기도 하고요. 반면 체코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금 대부분을 계속 영국 중앙은행에 두는 쪽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들 나라와는 또 다르게 자국과 영국, 미국에 고루 보관하겠다는 나라, 폴란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Just 20% of the Polish central bank's gold reserves are stored domestically, with the rest kept at the New York Fed and the Bank of England. But it aims to have an even split in the future among Poland, New York, and London, said Adam Glapinski, the governor of the National Bank of Poland. Domestic storage is a key pillar of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for a simple reason. National resilience and strategic autonomy, he said. Let me be very clear. I do not foresee any extreme scenarios on the horizon, but my job is to plan for them.
0: 폴란드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중 자국 내에 보관된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돼 있는데요. 폴란드 중앙은행의 아담 글라핀스키 총재는 금을 향후 폴란드, 뉴욕, 런던에 균등하게 분산 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의 국내 보관

0: are planning to move their gold around a little bit and have more in-house.
1: 그렇죠. 그래서 nothing extreme is on the horizon. Horizon 그러면은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어떤 정말 드라마틱한 극단적인 그런 extreme 시나리오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못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이요. 그런 걸 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금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세계 금의 절반 이상을 보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위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ay, let's continue reading.
2: For perhaps obvious reasons, many central banks keep the locations of their gold a tight secret. China's central bank has been one of the largest purchasers in recent years, buying for 17 consecutive months, but there are scant details about the location of its reserves. The Brazilian central bank increased its gold reserves late last year for the first time in 4 years, but it did not disclose where it stored them. Central banks are expected to keep buying gold in large volumes, according to the World Gold Council, and where to store it will remain an important consideration. Risk must be humbly acknowledged and prudently managed, Glapinski said. That is what we do within our strategy of diversifying gold storage locations.
1: 아마도 당연한 이유 때문일 테지만 많은 중앙은행들은 자국 금 보유지의 위치를 극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금을 매입한 기관 중 하나인데 17개월 연속 금을 매입해왔으니까요. 보유한 금의 보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공개된 게 없습니다. 또 작년 말 브라질의 중앙은행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금 보유량을 늘렸지만 역시나 이를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앞으로도 금을 계속 대량으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어디에 보관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남을 것입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의 글라핀스키 총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은 겸허히 인정하고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금 보관 장소를 다각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3: Alright, when you do something prudently, how are you doing it?
0: You're doing it in a very careful, in a very sensible way that avoids any unnecessary risk. Mm. Usually it's to do with money. Spending prudently, investing prudently.
3: Yep, so prudence is that act of being very careful.
0: Mm-hmm. Being prudent, yes. A prudent person, a prudent investor.
1: Mm. Prudent한 사람, 투자자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prudently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신중하게 아주 사려깊게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명사 형태는 prudenc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한번 복습해 볼까요? Let's start off with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죠. A hedge against something.
2: Investors often hedge against inflation by buying gold or real estate.
1: 네,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종종 금이나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 어떤 불리한 상황, 아니면은 지는 상황 그런 쪽에 처하는 건데요.
3: Be on the wrong end of something.
2: The team was on the wrong end of a 5-0 defeat last night.
1: 어제 경기가 5-0으로 끝났는데 이 팀은 그 지는 쪽에 있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산의 유동성, 이걸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얘기죠. 유동성, liquidity.
2: The company maintained enough liquidity to cover its short-term debts.
1: 단기적인 손실, 단기적인 그 빚을 충당할 정도의 그런 유동성은 회사가 유지를 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인데요. 제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3: Let me make this very clear.
2: Let me be clear. This decision was made after months of careful review.
1: 그래요. 요걸

0: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let me be clear가 기본적인 형태고 let me be very clear, or let me make this clear.
1: Let me be crystal clear. Let me make this crystal clear.
0: 그렇게도 할수 있고요. 다 이렇게 variation이 좀 있어요. 다 가능한데요. 다 이거 하나면 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라는 뜻이고요. 선생님 예문은 let me be clear. This decision was made after months of careful review. 수개월간 아주 꼼꼼하게 이거를 리뷰한 결과, 이걸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1: So you can say let me be clear or let me make this clear. Let me
0: Yes.
1: make this very clear, crystal clear.
0: 맞아요. Very clear 하고 crystal clear 하고 다 같은 얘긴데요. Crystal 하면은 크리스탈 그 볼을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 what do you call the people that use crystal balls and look into the future?
1: Crazy?
0: What?
1: I don't know. What's a
0: Fortune
1: fortune tellers?
0: tellers.
1: Sorry.
0: 자, 그래서 그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 이렇게 소설 속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크리스탈 볼을 보면서 아,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점치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탈 안에 있는 게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하면은 아주 명백하다라는 뜻이어서 Let me be crystal clea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 Sometimes people will say, you might see this in movies, someone like, authority figure, like, is that clear? Did I make myself clear? The other person, crystal. You can just answer with
0: Like
1: that.
0: that.
1: Yeah.
0: 이렇게 많이
1: Yes, crystal
0: 축약해서.
1: clear.
0: 좋아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얘긴데요. Something is on the horizon.
1: Several exciting new products are on the horizon.
0: 곧 일어날 거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마치 수평선, 지평선을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 뭐 해가 뜬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겠죠. 해가 이제 뜨려고 해요. 그 너무나 명백한 곧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several exciting new products are on the horizon. 그러면은 이제 신제품이 곧 출시됩니다. 이미 소문은 다 퍼졌어요. We've heard about it. There's been ads, and we know that they're soon to be released. These new products are on the horizon.
1: Or sometimes when companies do those exhibitions and they're talking about future products, they might say this and then show them, unveil them.
0: 이제 곧 이런 제품을 출시할 겁니다 하면서 짠! 하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Alright, well, those were our main expressions. 오늘 기사는요, 방송 내용 게시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사였습니다. Now on to the quiz, Ray.
1: The answer was, of course, solid gold.
0: That's real gold?
1: That is real gold.
0: Okay, 순금이라는 뜻이에요. What about fool's gold?
1: So that's some mineral that's found in rocks that looks like gold, and people might think it is, but it's not. So fool means like baba, right? But you can fool somebody by tricking someone. So fool's gold means it's like a kind of means like. A dumb
0: Something.
1: person thinks it's real gold.
0: Yeah, but it's not. Yeah, it's
1: It's
0: not real.
1: not.
0: 그래요. Fool's gold라는 거는요. 원래는 이제 황철광 색깔 때문에 금과 혼동이 되기 쉬운 그러나 금은 아닌 그런 광물을 원래는 얘기해요.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는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거를 이제 fool's gold라고 부를 수 있겠죠.
1: And it can be used figuratively too, maybe an investment, like a startup. Oh yeah, you should invest in this. This will be great. It's going to make tons of money, and then you lose money. Ah, it was fool's gold.
0: Exactly. Startups, sometimes they don't
1: Pan
0: always.
1: out.
0: Yeah,
1: Yeah,
0: exactly. So you
1: most
0: could say
1: times.
0: the growth of that company was fool's
1: Or someone
0: gold.
1: told you, yeah, hey, don't worry, my friend works here. It's great, it's great. And then you turns out, it was just it wasn't a good company anyways, and it was fool's gold.
0: That reminds me of a very big startup. I won't say the name of the actual brand, but it was basically sharing office spaces. It was a massive startup. A lot of people invested in it, but it turned out to be fool's gold because it was based on ideas and dreams, not too much substance.

0: 그런 겁니다. Fool's gold. What about a heart of gold?
1: Someone who is very kind and generous.
0: Yeah.
1: They have a heart of gold.
0: You have a heart of gold.
1: You got a heart of gold. Yeah. Mm. Oh, I do. Thank you. Thank you for saying that.
0: So have랑 같이 쓰는데요. 이렇게 someone has a heart of gold. 그러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 착한 사람. Someone who's generous, kind.
1: They always want to help.
0: Yeah, yeah. That's someone with a heart of gold.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Solid gold. 저희 방송 후에 당첨자 게시판에 당첨자 명단을 올려드릴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All righ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Beverly Craven with Promise Me.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Now it's time for today's idiom. What is it, Ray?
1: Tread on someone's toes.
0: 이번 idiom은 tread on someone's toes입니다. 영역을 침범하다.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릴 거고요. 레이 쌤과 제가 제이슨 쌤의 집들이에 가는 길에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수십 명에서부터 많게는 100명 이상이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그가 서는 자리를 포듐이라고 부르는데요. 뒤쪽에 연주자들까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지휘자가 서는 자리, 포듐은 조금 높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높이를 권위와 동일시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지휘자의 권위를 유지시키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모티는 지휘자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며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포듐에 선다는 건 오케스트라를 지배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악단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포듐은 연주자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자리이고 좋은 지휘자는 군림하는 사람에게보다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5월 22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투르 중 대장간의 합창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그 중에서도 베르디 오페라 해석에 있어서 살아있는 전설이자 대가를 불리고 있는 지휘자죠.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존경받는 리카르도 무티를 통해 리더의 권위는 주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에게 부여받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포디움에 서는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지휘를 순간의 결단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포디움 위에서의 작은 움직임도 오케스트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휘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모든 곳에는 리더가 존재합니다. 직장,

학교, 가정 내에서의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휘자에게 포디움은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자리라는 말을 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으로 68전원 중 1악장 전원에 도착해서 느낀 상쾌한 기분. 바로 그 지휘자죠. 구스타포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초 적모로 68전원종 1악장 전원에 도착해서 느낀 상쾌한 기분 구스타보 두다멜이 취시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히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피아노로 쓴 서사시 이렇게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쇼팽 발라드 1번, 2번 리스트 사랑의 꿈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앞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새싹 청취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가곡 중 하나 감상해보실까요? 포스터의 금발의 제니,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 밀튼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포스터의 금발의 제니, 아이작 스톤의 바이올린, 밀튼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원래는 레오카디아라는 희곡을 위해 만들었던 성악곡인데요. 배우이자 가수였던 이번 프랭땅을 위해 쓰인 곡입니다. 원곡은 성악곡이었지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기악곡으로 편곡돼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성악곡만큼이나 깊은 감정이 전해지는 곡인데요. 감상해보실까요? 플랑크의 사랑의 길, 이정란의 첼로,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이효선님의 사연이네요. 초등학생 딸과 오페라 보러 가는 날, 오페라 관람 경험이 적은 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전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정경님의 조언을 딸에게 다시 듣기로 들려주었는데 아이가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날 본 오페라는 국립오페라단의 킨드 오페라였는데 재치 있는 대사와 아름다운 곡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습니다. 혹시 세비야 이발사 중에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쁩니다. 오페라를 잘 즐기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주 다행이고요. 이제 첫 테이프를 끊으셨으니 오페라가 조금 더 가깝게 여겨주실 겁니다. 클래식 음악, 특히 오페라나 성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클래식 음악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그것에 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겐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이 여사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러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힐막 중 우라버체 포코파,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네빌 마리너가 주시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일발사 1막 중 오라버체 포코파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네빌 마리너가 취시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용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원래 이것은 이야기나 전설을 노래하는 시 형식을 의미했는데 이 작곡가는 피아노 독주곡에 이 제목을 붙이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1번 쇼팽 발라드 1번, 2번 리스트 사랑의 꿈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왈츠의 왕이라 불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빈 기질 왈츠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빈 기질 왈츠,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죠? 위너 블루트는 직역하면 빈의 피, 즉 빈 사람들 특유의 기질,

정서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빈 귀질 왈츠. 그래서 이 곡은 단순한 춤곡이 아니고 당시 빈, 비엔나의 세련됨과 낭만을 상징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상해볼까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빈 귀질 왈츠, 작모로 354.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유한 슈트러스 2세의 빈 귀질 왈츠 작문호 354 유진 오르먼디가 취시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쇼팽 발라드 1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으로 23 낭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으로 23 당타이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어린 예술가 모두 3명을 초대했습니다. 한층 깊어진 음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음악을 배운 학생이나 음악가의 길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더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홈페이지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뒀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응원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세요. 1부 끝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38번 D장조 쾌에버너 504종 2악장 안단테 마르틴 포르스트가 지휘하는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1악장, 볼프강 슈나이더 한의 바이올린, 칼 제만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매주 이 시간에 만나보고 있죠. 금요일 2부 순서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들을 모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5월에는 가정의 달에 맞춰 가족이라는 테마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리운 엄마 생각에 한없이 눈물이 흐른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곡이다까지. 덕분에 가족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보고 있다. 이런 의견들 공유해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공감 얻을 수 있는 곡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족을 테마로 한 곡, 오늘 첫 번째 곡은요, 피아졸라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피아졸라는 탱고의 본고장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평생 무려 3,0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하면서 탱고에 대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런 실험적인 태도가 모두에게 좋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닙니다. 탱고의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피아졸라는 뉴욕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마음먹죠. 하지만 호기롭게 미국으로 향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지치던 그때 고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버지의 부음이었습니다. 피아졸라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아버지에게 바치는 곡을 씁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애절한 마음을 담은 이 곡이 바로 누에보 탱고의 첫 걸작이 되었죠. 안녕히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풍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엠마누엘 엑스와 파블로 지글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엠마누엘 엑스와 파블로 지글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가족과 관련한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5월 21일,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를 꼽자면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슈만과 클라라입니다.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슈만은 피아노 교사 프리드리히 비크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슈만은 어려서부터 피아노 신동으로 물린 클라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스승의 딸과 아버지의 제자였던 두 사람, 어느 순간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둘은 결혼하려고 했지만 클라라의 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이게 되죠. 한동안 편지로만 사랑을 이어갔던 둘은 결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부가 될 수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된 클라라와 슈만. 둘은 서로에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음악적 동료였습니다. 슈만은 작곡가로서, 클라라는 연주자이자 해석자로서 서로를 완성했는데요. 슈만의 수많은 작품이 사실상 클라라의 손을 통해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슈만이 아내 클라라에게 헌정한 작품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호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호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 로망스, 작품으로 94.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5월에는 가족을 주제로 한 곡들을 모아봤는데요. 슈만의 클라라에게 헌정한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 로망스에 대한 화답으로 클라라 역시 곡을 쓰게 되는데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후반기에 슈만은 심각한 환청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서 생의 마지막엔 요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는 슈만의 병세가 그나마 호전되던 시기였던 1853년에 쓴 곡이었습니다. 슈만이어서 훌훌 털고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22. 리사, 바티아 시빌리의 바이올린, 알리스 사라오트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22 리사 바티아시빌리의 바이올린 알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5월엔 가족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바흐가 겨우 10살이던 나이에 부모님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흐보다 3살 많았던 형 요한 야코프 바흐와 함께 제일 큰 형의 집에서 함께 자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형제간의 외가 돈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중 20대가 된 형 야코프에게 스웨덴 궁정의 오보에 연주자가 될 기회가 열립니다. 축하할 일이었지만 스웨덴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는데요. 보고 싶으면 훌쩍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마도 바흐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형을 위해서 바흐는 곡을 씁니다. 형의 환송회에서 바흐가 직접 연주했다고도 하는데요. 길 떠나는 형을 위해 만든 곡, 사랑하는 형을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동생의 아쉬운 마음을 떠올리며 감상해볼까요? 바흐의 길 떠나는 형을 위한 카프리치오, 바흐 작품으로 992, 아르민 타라임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얼마 전 수요 초대석에 다녀간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가 이끄는 축제인데요. 5월 29일 금요일에 있을 제2회 PCMF 평택 실력축제 첫날 공연에 초대합니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 축제는 연속성이라는 주제 아래 전통과 혁신, 그리고 세대를 잇는 실내악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에서 열리는 앙상블 블랭크 10주년 기념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앙상블 블랭크는 수요 초대석에 다녀간 음악감독 최재혁이 이끄는 예술단체로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와 협업하며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6 월드스타 시리즈 르콩서르 내한 공연입니다. 유럽 바로크 음악계의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주역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 르콩서르가 이번에 첫 내한 공연으로 한국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인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가족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만난 클래식,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1996년 칸느 영화제에서 두 주연 배우가 공동으로 나무 주연상을 가져간 영화 제8요일에 삽입된 곡을 골라봤는데요. 때묻지 않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조지라는 인물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환상과 현실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에 자주 흐르던 음악 마망라 블리벨디 봉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조지가 꿈에 그리는 엄마의 자상한 목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져줍니다. 가족을 테마로 선곡한 이야기를 만난 클래식 영화 제8요일 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건널목에 서 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중 하나가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다는 말이다. 그것이 참이라면 삶이라는 여정은 고비의 연속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작은 결실에 자신만만 하다가도 의기소침해지는 게 순리일 것이다. 한 사람의 작품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듬는 경험은 그가 마주한 수많은 고비를 헤아리게 한다. 내가 사랑하는 작가들은 모두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다. 그 내력을 내 것과 견주며 앞을 짐작하는 게 내 버릇이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다고 얘기할 때가 올 거라 믿으며. 최지인 시인의 책.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성시경이 부른 방랑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에서는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최지인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일렁이는 음의 밤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를 우리가 볼 때 그 친해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거기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 때문이겠죠. 왜 그 사람이 그 특정 음악을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끼워놓고 또 나에게 공유하는가 그 마음,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이 산문집 전체가 이 최지인 시인의 플레이리스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 곳곳에서 나를 위로했던 음악들 그리고 어떤 음악이 어떤 순간에 떠올랐는가에 대한 기록을 이 책에 가득 해두셨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음악들이 이 안에 가득하고요. 아마 보시면서 나도 비슷할 때 이런 음악 떠올렸는데 혹은 나도 이 시인의 문장 이런 감정 느낀 적이 있는데 하면서 공감하실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한 사람의 작품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듬는 경험, 그것이 이 시인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작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인생이 다 그렇죠. 아무런 고비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있다면 뭔가 까먹은 거 아닐까, 그 고비를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어떤 경사도도 없는 그런 길은 없을 겁니다. 아마 크고 작은 그 고비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매력들을 이제 작가의 리스트에서 보고 내 것과 견주면서 이 시인이 또 지금을 견뎠다고 하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아 별거 아니었다. 그래 그때 참 잘 통과해 왔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인의 마음 우리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샵 1045, 50원 변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반디 앱으로 언제나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우정아의 체크인, 그리고 5월 5일의 런치타임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입니다. 현지가 팍팍할 때 지나간 과거의 시절 참 많이 그리워하죠. 오늘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통해서 인류가 과거를 화양연화로 낭만화하는 심리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어느 한 시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걱정 없이 해맑았던 학창 시절, 혹은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뜨거웠던 20대의 어느 날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현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미 완성되어 안전하게 보관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는 바로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향수와 낭만을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주인공 길은

된 길은 헤밍웨이, 피츠제럴드, 피카소 같은 전설적인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화양연화의 한가운데를 만끽하죠. 하지만 영화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길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찬양했던 1920년대의 예술가들은 정작 자신들의 현재를 끔찍하게 여기며 1890년대야말로 진정한 황금기였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리고 1890년대 사람들은 또다시 르네상스 시대를 인류 최고의 전성기로 꼽으며 과거를 그리워하죠. 결국 어느 시대에 살든 인간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현재의 불안과 결핍을 견디지 못하고 늘 지나간 과거를 낭만적으로 채색하며 그리워한다는 뼈아픈 진실을 영화는 유쾌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과거의 화양연화 역시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많은 고민과 치열한 아픔으로 얼룩진 평범한 현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기억들은 휘발되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순간들만 우리 뇌리에 한편의 예쁜 영화처럼 편집되어 남았을 뿐이죠. 그렇게 화양연화라는 것은 어쩌면 실제 했던 완벽한 과거라기보다는 팍팍한 오늘을 위로받기 위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다정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어느 빛나는 시점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또 다른 화양연화를 영영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눈부신 5월의 햇살 아래서 여전히 삶의 무게에 쫓기고 계신가요? 언젠가 먼 훗날 지금의 이 5월을 되돌아보며 그때가 내 인생의 참 눈부신 화양연화였어 라고 짙게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과거의 환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머물고 있는 이 생생하고 찬란한 계절을 마음껏 껴안아 보시면 어떨까요?

랄라 스윗의 5월 띄워드렸어요. 늘 과거만을 동경하는 인류의 낭만, 그리고 그 역설. 미드나잇 인 파리 보셨나요? 우리 카페인 분들. 그 영화 속 보면 너무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주인공이 동경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이 과거를 향한 그리움 잠시 접어두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잠시 떼어두어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잠시 접어두고 오늘만이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또 나를 포옹해주는 그 다정한 시도 아닐까 싶고요. 퀸의 Love of My Life 그리고 자즈의 At Last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오늘도 이 질문 한번 띄워봅니다. 수많은 보기가 따라올 텐데 그 중에 하나 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어느 날 지구의 하늘 위로 수십 개의 거대한 타원형 비행 물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뛰어난 언어학자인 루이스 뱅크스 박사는 군대의 다급한 호출을 받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외계 지성체, 일명 헵타포드들이 사용하는 낯선 언어를 해독하여 그들이 지구에 온 목적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거대한 거울 너머로 마주한 외계인들의 모습은 마치 일곱 개의 다리를 가진 기괴한 거미 같았습니다. 루이스는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써보이며 그들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헵타포드들 역시 허공에 검은 먹물 같은 것을 뿜어내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자신들의 문자로 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헵타포드들의 문자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던 루이스는 곧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처럼 한 단어씩 순서대로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계인들의 문자는 시작과 끝이 없는 완벽한 원형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장을 한 단어씩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장 전체의 의미와 결론을 한 번에 동시에 그려냅니다. 즉 그들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기차처럼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동시에 겹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낯설고 신비로운 외계의 언어에 깊이 빠져든 루이스는 어느새 그들의 문자를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의 뇌구조 역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루이스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아직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의 시간들을 마치 어제 겪은 과거의 기억처럼 생생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정막.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훗날 자신이 낳게 될 사랑스러운 딸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의 환희. 사춘기 소녀가 되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서운한 뒷모습. 그리고 25살이라는 찬란한 나이에 불의의 등반사고로 싸늘한 죽음.

무덤이 되어버릴 딸의 끔찍한 죽음까지. 루이스는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될 동료 물리학자 게리와 제대로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훗날 자신이 낳을 아이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서사시를 한꺼번에 목격하고 맙니다. 시간의 굴레를 벗어난 대가로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지독한 상실의 결말을 온몸으로 껴안게 된 한 여자의 깊고 서늘한 고요가 텅 빈 우주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로라의 곡 A Different Kind of Human 띄워드렸습니다. 세상의 끝,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삶의 모든 결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더 클래식에서 꺼내든 책은 가장 이성적인 과학의 언어로 가장 애틋한 슬픔을 그려낸 걸작이죠.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속 언어학자 루이스는 외계의 언어를 배우면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동료 게리 사이에서 태어날 딸 한나가 25살에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그 절망적인 결말까지 미리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이 끝이 정해진 비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비극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할 때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딥니다. 모든 결과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눈부시고 아픈 시간 속으로 걸어들어가 보시죠.

달빛이 쏟아지는 거실. 외계인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동료 물리학자 게리가 루이스를 다정하게 안으며 속삭입니다. 루이스, 우리 아이를 가질까? 그 짧고 달콤한 질문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루이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거대한 미래의 시간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이 남자의 눈동자를 닮은 예쁜 딸 한나가 태어날 거라는 사실. 그 아이의 머리칼에서 날 젖비린내. 우리가 함께 잔디밭을 구르며 웃을 수많은 여름날들.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 게리가 자신과 다투고 영영 짐을 싸서 집을 떠나버릴 쓸쓸한 뒷모습과 25살이 된 딸의 죽음을 확인하며 차가운 영안실의 철제 테이블 앞에서 무너져 내릴 자신의 모습까지. 그 모든 핏빛 비극과 눈부신 기쁨이 하나로 뒤엉켜 마치 한 장의 거대한 캔버스처럼 루이스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게리의 질문에 단 한 번만 고개를 저으면 아니,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라고 대답해버리면 그녀는 훗날 자신을 갈갈이 찢어놓을 그 끔찍한 상실의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딸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루이스는 잠시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깊게 내쉬더니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의 따뜻한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신에게 바치는 가장 경건하고도 처절한 맹세처럼 조용히 그러나 더없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응, 좋아. 우리 아이를 갖자. 루이스는 상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랑의 기쁨조차 포기해버리는 얄팍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을 온몸으로 생생히 알고 있으면서도 딸 한나와 함께 울고 웃을 그 유한하고도 눈부신 찰나의 과정들을 위해 기꺼이 다가올 모든 고통을 껴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과정이 어떨지 나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지. 운명이라는 잔인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비극을 알면서도 오늘 당신을 온 힘을 다해 안아주는 것. 끝내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나의 모든 영혼을 바쳐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오늘 나무를 심고 누군가의 손을 맞잡습니다.

어둠 속에서 곧 태어날 딸을 기다리며 빙긋이 미소 짓는 루이스의 그 맑고 슬픈 눈동자 위로 유한하기에 비로소 눈부시게 찬란한 인간의 모든 삶이 거대한 원형을 그리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해진 결말 앞에서도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는 위대한 용기.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라나 델레이의 러브 듣고 왔어요. 폐허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완벽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어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삶을 껴안으려고 하죠. 그 애틋하고도 끈질긴 마음에 집중한 오늘 더 클래식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고전이 될수 있는 이유, 끝을 안다라는 것이 결코 삶의 허무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결말을 알면서도 수백 번 다시 펼쳐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낡은 소설책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장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적힌 우리의 웃음, 눈물, 바로 그책 읽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기꺼이 아파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눈부신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책장 덮겠습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가 제철 산문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어떤 책이 와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존 레전드의 오디너리 피플 들려드릴게요. 금방 다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은 문해력이라는 단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좀 접하셨어요?
1: 막상 전부터
0: 그렇죠. 학생 그렇죠. 때는 오히려 이 말을 잘 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리고 뭔가 미디어 리터러시 이러면서 네. 이제 문해력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문해력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구글 검색어 추이를 보면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2021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언급이 늘었는데
0: 그게 확실히.
1: 2021년 5월에 OECD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 최하위권을 기록했대요.
0: 와,
1: 그러면서 네. 아마도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되고 정부에서 또 정책적으로 문해력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 일반인들도 그냥 문해력 하면서 요즘 문해력이 문제래라는 말을 되게 심심찮게 하게 됐죠.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쩐지 한 몇 년 새에 많이 접하게 된 단어 같다고 느끼긴 했는데
1: 네.
0: 진짜 이 지금 수치로도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네요.
1: 그쵸.
0: 2021년부터.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해력 저하 사례로 언급되는 글들 뭐 커뮤니티에서든 SNS에서든 온라인 기사로든 보셨을
0: 많이
1: 거예요.
0: 많이 보이죠.
1: 그렇죠. 그중에 몇 가지가 뭐 금일을 금요일까지 말한 거 아니었나요? 라고 되물었다는 후배
0: 그쵸.
1: 이야기. 뭐 중식 제공이라는 항목을 보고 왜 아이들에게

0: 중국 음식을 주냐라고 항의성 민원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흘이 숫자 4로 이제 4일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대가 많다라는 뭐 사흘과 나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언급된 사례 중에 하나죠.
1: 네. 아, 이게 참,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막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말들을 왜 사용을
0: 맞아요,
1: 하느냐.
0: 맞아요.
1: 이렇게 하면서 막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참 이런 시대입니다. 그쵸.
0: 근데 사실 저는 요 논란들은 이제
1: 네.
0: 문해력의 차이라기보다 한자어가 더 익숙했던 세대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 같은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요즘은 뭐 명일 이런 말도 잘안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이게 업무 현장에는 사실 60대 시니어부터
1: 맞아요.
0: 막 20대 갓 지금 입사한 친구들까지 있을 때 명일이라는 말에 대한 이 어휘를 반복해서 써온 그 횟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날 거예요.
1: 그러니까 문서상에는 남아 있으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0: 맞아요.
1: 하니까.
0: 그럼 뭐 차주에 이런 말도 우리가 다음 주라고 순화할 수도 있는데 한자어를 굳이 쓰지
1: 그렇죠.
0: 않고 사실 업무 상황, 업무 메일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하긴
1: 그러니까
0: 했었어요.
1: 우리가 진짜 문해력 걱정을 할 때, 이제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지금 얘기 나왔던 이런 단어를 조금 뭐 이해 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0: 맞아요.
1: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0: 그렇죠. 근데 이런 화제 거리는 사실 그냥 서로가 뭐 뒷말하듯이 떠들기 좋은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그런 세대를 탓하듯이 말하기도 쉬운 그 소재이고 하다 보니까 더 이런
1: 그렇죠.
0: 것만 좀 이렇게 붐업이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해력의 정확한 뜻은 이게 쉽게 말해서 글자를 아는 것이 이제 읽기의
1: 네.
0: 시작이라면 맥락과 의도를 꿰뚫어 보는 힘? 이걸 사실 문해력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에서 또 글에서 내가 이 맥락과 의도를
1: 네.
0: 꿰뚫어 보고 있는가 그 정도를 이제 문해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사실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 결국 디지털 기기죠.
1: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 너무도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지 말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0: 맞아요.
1: 연관이 있는 거겠죠?
0: 그래서 이 숏폼 같은 것들, 숏폼 콘텐츠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쨌든 도파민을 집중적으로 분비하게
1: 네.
0: 하니까 인간의 문자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근데 한번 정말 진짜로 지금 우리가 문해력 위기의 시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1: 네.
0: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제철 산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1: 그렇군요. 근데 문해력 위기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또 그러나 이 시장에서 여전히 그책 이제 읽는 사보는 독자들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글쓰기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글 단어에 대한 어떤 탐구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수요, 호기심은 계속 점점 커지는 것처럼 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이거 보면 참또 희한하단 말이죠.
0: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높았던 것에서 탈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 네.
0: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전 국민이, 전 세대가 이렇게 많이 뭔가를 읽고, 그리고 꼭그 텍스트가 아니어도 이제
1: 네.
0: 영상 컨텐츠로 받아들이고,
1: 그렇죠.
0: 이럴 수 있는 시대도 이제 우리도 처음 닥친 시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해력을 너무 텍스트에만 좁혀서 보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컨텐츠를 소화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프얀 스티븐스의 곡 미스터리 오브 러브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김지원 작가의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 책을 쓰신 김지원 작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자 김지원은 기자이자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 발행인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의 프로젝트로 책을 기반으로 한 뉴스레터 인스피아를 기획해서 4년 동안 160여 편의 뉴스레터를 썼어요.
0: 네.
1: 이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은 이제 읽기가 삶의 도구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꿈꾸는 저자의 고민과 성찰이 담긴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문해력 얘기 잠시 했는데
0: 네.
1: 모두가 지금을 문해력 위기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0: 그렇죠.
1: 읽는 사람이 줄고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김지원 기자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던져요. 근데 정말 요즘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게 문해력 문제일까? 정말 과거에 비해 글을 읽는 시간, 읽는 글의 양이 줄어들었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보고 싶다
0: 네.
1: 하면서 쓰인 책이에요. 그래서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즐거운 읽기 경험이 사라져버린 현재의 좀 텍스 생태계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런 시대에 왜 책이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지를 책은 무엇무엇이다라는 이 과로 형식으로 해서 과로를 채운
0: 네.
1: 몇 개의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3부에서는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필요한 양질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좀더

0: 실리적인 독서법을 소개하는 것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이 부제가 이제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한다는 착각이잖아요.
0: 네, 지금 책 표지 잠시 보여드리면
1: 네.
0: 되게 인상 깊지 않나요?
1: 인상 깊어요.
0: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의 제목들은 항상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1: 그쵸.
0: 뭐라고 써 있을까?
1: 그게 궁금하고 그 글자가 이제 제목인 글자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마치 끼어들기 한 듯이 이렇게 그 부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0: 네.
1: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한다는 착각, 이렇게.
0: 네.
1: 이게 착각이란 얘기잖아요.
0: 맞아요. 이게 그리고 아마 작가와 편집자에 함께 고민한
1: 네.
0: 산물이었겠지만 너무 잘 붙였다. 두 가지 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보기도 했습니다.
1: 맞아요. 이게 단순히 독서를 권장하는 예찬론이 아니라는 거 느껴집니다.
0: 네, 그래서 이 부제에서도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하는 착각이라고 했는데
1: 네.
0: 이 책에서도 언급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정말 글을 읽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성인이 1년에 책을 단한 권도 읽지
1: 네.
0: 않는다라고 답했지만 작가님과 저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죠.
1: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0: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온라인 텍스트 읽기
1: 네.
0: 시간이라고 이 저자가 지적을 해요. 전자책 소비는 확실히 늘고 있고 그리고 각종
1: 네.
0: 게시물이나 혹은 온라인 기사, 유튜브 댓글 등을 비롯하고 또 교양 콘텐츠나 인터뷰 등을 이 영상으로 접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넓은 의미의 텍스트를 포함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양의 글을
1: 네.
0: 읽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이 시대에 이토록 많은 대중이 일상적으로
1: 네.
0: 글을 읽게 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읽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결코
1: 네.
0: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만 종이신문 혹은 종이책이라는 19세기, 20세기의 전성기를 누린 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것을 일반 대중이 좀 멀리하게 되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종이 지면으로만 한정을 하면, 예, 그러면은
0: 그렇죠.
1: 약간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맞겠지만,
0: 네.
1: 사실 새롭게 생겨난 지면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0: 맞아요.
1: 지면도 있고 화면도 있는 거고요.
0: 맞아요. 그래서
1: 댓글도 있고.
0: 텍스트 일반의 그 범위를 더 넓혀 보면은 사실 그 종이책으로 이좀 물성을 가진 것을 덜 읽을 뿐 우리가 상당히 많은 텍스트를 소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1: 그렇겠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질문 드릴게요. 무엇을 요즘 읽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이게 꼭 종이책 형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 생각하니까 하루 보내면서 정말 많은 텍스트를 접하는 것 같은
1: 맞아요.
0: 거예요.
1: 우리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0: 네. 그리고 뭐 SNS를 볼때 그냥 SNS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1: 네.
0: 거기서도 양질의 텍스트를 읽을 때가
1: 맞아요.
0: 많거든요. 그 생각까지 하면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1: 네.
0: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네. 카페인 분들께 질문도 드려봅니다. 무엇을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낭독을 한번 좀 듣고 올게요.
0: 네, 문제는 문해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언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우리 앞에서도 문해력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이 저자가 문해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문해력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이미지도 문제다. 국내 언론이나 정부 보도 자료에서 문해력이라는 단어는 흔히 언어 영역 독해 실력이나 어휘력이라는 개념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얼마나 빨리 읽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읽는지 정도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해력은 마치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처럼 온전히 개인의 능력으로 여겨진다. 텍스트는 완성된 문제의 형태로 퀘스트처럼 눈앞에 놓여 있고, 그것은 단지 내가 습득해야 할 정보의 덩어리이므로 효율적으로 격파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과연 그럴까? 문해력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는 사회적 통념에 반발해 사회학자 엄기호는 인지언어학자 김성우와 함께 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에서 문해력은 타인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생각의 싹이 트기도 한다. 텍스트를 나와 분리된 객체, 정복해야 할 무언가로 바라보는 시각은 소통을 방해한다. 나는 예전부터 문해력이라는 단어에서 잘 주목받지 못하는 즐거움을 위한 읽기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다. 앞서 말했듯 이 시대 사람들은 쏟아지는 텍스트 사이에서 밀쳐지고 부유하듯 살아가고 있다. 어렸을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즐거운 읽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는 주로 책이 평가를 위한 학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커서는 제대로 읽을 여유나 제대로 된 텍스트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텍스트 읽기 경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재미나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양질의 텍스트를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읽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좋은 텍스트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읽을 여유도 없고 나아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좋은 텍스트를 찾아낼 안목과 지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도록 하려고 문해력을 주장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쪽을 강조하는 편이 나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날 문해력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읽기에 대해 더 주눅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행진하는 중이다. 오늘날의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펼쳐 보여주겠다는 환상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번쩍번쩍한 성 그림이 그려진 판넬로 가려진 오두막 같은 것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글이라고는 기껏해야 키워드 광고를 위해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짜깁기한 조각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검색어가 중간중간 끼어들어간 자동 생성 텍스트, 광고 목적의 홍보글 등이다. 그런 텍스트 사이에서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며 읽기 경험 자체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가 들고 온 책은 김지원 작가의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낭독 부분 듣고 이어서 잔나비가 부른 꿈과 책과 힘과 벽 띄워드렸습니다. 진짜 낭독해 주시는 거 쭉 듣고 있으니까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거대한 체험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1: 이 책에서도 이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여기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빨리 읽고 완벽하게 읽어내고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텍스트에 응답하고 소통하는 힘이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하나의 체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 뭔가를 읽으려고 할 때 마음을 생각해보면 내 안에서 해결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때 네. 바깥으로 더 넓어지려는 욕구에서 그렇죠.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기도 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좀 지향하게 되기도 네.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읽기라는 게 나를 벗어나서 나의 바깥에 있는 세계를 들여다본 일이라고 생각하면 문해력 위기 현상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데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네.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그냥 어리둥절한 채로 휩쓸릴 뿐 이 기존에 우리가 좋은 텍스트로 읽기를 했을 네. 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 그럼 좋은 텍스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시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 방금 낭독한 부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네. 온라인상에서 뭐 읽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잡음들과 여러 맞아요. 가지 광고 같은 게 끼어들잖아요.
0: 가끔은 정말 해변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를 찾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맞아. 많아서.
1: 맞아요.
0: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싶을 정도로.
1: 뭐 좀 하나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이제 집중력을 잃고 다른 데 빠지기도 하고.
0: 맞아요.
1: 혹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막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갔는데 결국 딴 얘기하는 글일 때도.
0: 그럴 경우도 있고.
1: 또 있고 뭐 네. 온라인 기사 같은 거 볼 때는 계속 팝업처럼 뜨는 광고나 내가 읽고 있는 글을 가려버리는 또 광고 때문에 맞아요. X버튼을 또 누르느라고 시간을 허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읽기 경험이 다시 책인 거죠. 그리고 이 작가가 책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부터 읽기 양상을 네. 다양했는데 다시 종이

0: 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종이책 만능론은 아니고 여기서도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텍스트에게 좀 지친 상태임을 분명히 하거든요.
1: 그렇죠.
0: 누구나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답을 주거나 또 내가 감동을 얻거나 하는
1: 네.
0: 좋은 글에는 당연히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은 하지만 순식간에 이 생각의 밀도를 높여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주제에 대해 한 사람이 혹은 전문가가 책한권 분량으로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또 그것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편집자, 디자이너, 그리고 마케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내가 굉장히 요즘 시대로 치면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양질의 텍스트를 섭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뭐 워낙 영상물들도 많이 보시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진다거나 유명세를 타거나 어떤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은 분들도 결국에는 그것들을 또 추려서 책으로 묶으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완성의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컨텐츠가 어쨌든 접한 뒤에 좀 나에게서 흘러가 버리는 느낌이라면
1: 네.
0: 책은 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1: 맞아요.
0: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저는 이 작가가 책을 정의하는 본질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1: 네.
0: 굳이를 들고
1: 굳이?
0: 싶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칼럼이나 지나가는 기획 기사로만
1: 네.
0: 존재했어도 되는 글을 굳이 엮어서 추천부를
1: 아.
0: 찍고 그리고 그걸 완성하기 위한 한권 분량의 고민과 성찰과 연구 결과들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또 기자로서 참고 도서를 많이 찾았던 경험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그 번거로움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특히 이 참고 도서나 입문서, 논픽션 같은 경우에 빛을 발하는데 이거는 독자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뭐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300페이지 분량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그 결과를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1: 네, 그렇죠.
0: 사실 새삼스럽게, 아, 책이라는 것이 지닌 이 신뢰도와 또 노고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어요.
1: 네, 아, 동의하게 되네요. 그러면 다음 글도 좀 만나볼까요? 이번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0: 네, 다음 글은 좋은 책 불러오는 법. 일상의 질문에 답이 되는 책 찾기라는 꼭지인데요. 이 3부에서 그러면 이 책을 또
1: 네.
0: 읽는 경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더 실리적인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 작가의 독서법 같은 것을 안내를
1: 네.
0: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일상의 질문에 답이 되는 책 찾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어떤 광경이나 사소한 기사 등을 볼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인다 라고 평소 느낀 지점, 즉 나만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로삼가 탑골공원 앞을 걷다가 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노인들이 모두 남자라는 것에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다면 여자 노인은 어디 있는가? 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들 수 있다. 혹은 일상적으로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공격적인 댓글이 많을까? 이런 댓글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 등의 궁금증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을 나는 침대 밑 완두콩이라고 부른다. 안데르센의 동화 공주와 완두콩에서 한 공주는 매트리스가 높다랗게 수십 장 깔린 침대에서 잠을 설친다. 그 아래 깔린 아주 작은 완두콩 하나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만의 완두콩에 집중할 때 독창적인 나만의 질문과 주목 포인트가 생긴다. 보통은 질문의 절박함에 비례해 더 긴밀한 독서가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질문도 그때그때 키워두면 서가에서 더 흥미로운 책과 책속 구절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을 읽는 것은 결코 텍스트로부터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얽히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책을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렇다. 내 마음속에 침대 밑 완두콩 같은 강렬한 질문이 있다면 어디서든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내게 된다. 이 때문에 평소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을 책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사전에 내게 다가오는 질문들을 여러모로 벼려두는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때 어떤 책을 읽든 이야기가 와서 자석에 철처럼 달라붙는다. 여기에는 별다른 거창한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다. 나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잘 품어두었다가 책을 읽기 위한 렌즈로 삼는 것이다. 읽을 책을 찾는 것과 책 안에서 내가 구하던 것을 찾는 것은 크게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다만 꼭 자신의 관심사에 의식적으로 주목하며 책을 고를 필요는 없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두부를 자르듯 나뉜 분류에 따라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연구자 모리타 마사오의 수학의 선물을 옮긴 박동섭은 이 책 옮긴 이의 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에 어디 분과가 있던가? 길을 걷다 넘어지는 것은 물리학적 경험인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흘리는 눈물은 생물학적 현상인가?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것은 화학적인 경험이고 카미를 읽는 것은 문학적 체험이며 미적분 문제 풀기는 오로지 수학에만 바쳐지는 시간인가? 삶에 그 대신할 수 없는 풍요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구 문제, 노키즈존, 반지성주의, 혐오, 선택 불안, 기술로 인한 소외 등은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다. 문제 대신 인간을 중심에 둔다면, 질문을 품은 나를 중심에 둔다면 오히려 책에 한껏 귀를 기울이고 책의 핵심 내용이 아닌 곳에서도 영감을 길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읽을 책을 찾고 책을 읽는 과정이다.

0: 김결의 글 듣고 왔습니다. 김지원 작가의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이야기가 지금 비유를 많이 하셔서 전달을 하고 계셔서 어떤 느낌인지 좀 이렇게 몸으로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자기만의 완두콩.
0: 그런

0: 그러니까요.
1: 나만의 질문을 품고 있으면 평소에 그런 일상에서 도단하는 질문을 잘 벼려두면
0: 네.
1: 서가에서 책을 고를 때도 도움이 되고 혹은 여기서도 말하듯이 너무 그렇듯 무자르듯이 책을 그렇다고 내가 철학에 관심이 있다고
0: 네.
1: 철학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읽다 보면 그 텍스트 안에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과 완두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0: 좋습니다.
1: 왔습니다.
0: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예전에 뭐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책 이제 제가 읽을 책을 고를 때 특히 학생 때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이럴 때 20대 때 그때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 그 당시에 완두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완두콩에 해당되는 어떤 말들 단어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검색창에 넣고 검색하면 그런 제목이나 뭐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뜨잖아요. 영화도
1: 맞아요,
0: 마찬가지고
1: 맞아요.
0: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아갔던 기억이 있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책을 고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0: 네.
1: 같아요. 내가 좀 불안이 심한 게 고민일 때,
0: 그쵸.
1: 불안이라는
0: 키워드가
1: 키워드를
0: 불안인 거지. 네.
1: 검색해서 거기 그 불안이랑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학 서적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철학 서적을 보게 되는 경우도
0: 네.
1: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내가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혹은
0: 행복.
1: 관계, 가족, 이런 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관계에 대한
0: 맞아요.
1: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좀 답을 구하려고 책을 펼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나와 이렇게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훅 다가서게 되잖아요. 훨씬
0: 그렇죠.
1: 오래 기억에 남고, 그런
0: 맞아요.
1: 의미에서의 독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박동서 원기인의 말을 언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삶에 어디 분과가 있나? 그럼 길을 걷다 넘어지는 건 물리학적 경험이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흘리는 눈물은 생물학적인 현상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삶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걸 열어두어야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야 또 다양한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떤 방식으로 책 선택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1: 그것도 궁금하네요. 각자가 책을 고르는 자기만의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0: 네.
1: 서점에서든 도서관에서든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지 하고 제목을 정하거나 작가를 정하고 가지 않았을 때,
0: 그렇죠.
1: 서가에서 어떤 책을 골라내는 자기만의 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방법만을 100% 쓰진 않아도
1: 맞아요.
0: 어떤 좀 영향을 끼치는 방법들이 있겠죠. 추천도서 뭐를 신뢰한다거나
1: 네.
0: 뭐 등등등 우리 순애부두 네, 어떻게 책을 선택할 때 어떤 키워드 혹은 어떤
1: 저 뭐,
0: 추천도서
1: 목차가 마음에 들면 산다.
0: 맞아요.
1: 이런
0: 표지
1: 경우도
0: 뭐
1: 있을
0: 여러 가지 있을
1: 거고.
0: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 작가가 그 언급하고 있는 방법을 한두 가지만 더
0: 네.
1: 말씀을 드려보면은, 서문에 집중해 보란 이야기도 합니다.
0: 서문.
1: 네. 서문은 이 책이라는 텍스트만이 가진 특징, 그러니까 비문학 도서인 경우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이책한 권을 관통하는 주제를 서문에서 보통 내가 왜이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0: 그렇죠.
1: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이 책에서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 요약해둔 글이 어떻게 보면 서문이잖아요.
0: 그러니까 문학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문학만. 절대 여기서 주인공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해주지 않는다거나.
1: 하지만 또 시인의 말과 또 소설가의 말이 있죠.
0: 말이 있으나 그것도 뭐 내용과
1: 뒷부분에
0: 상관이.
1: 붙긴 하죠. 그래서 이 비문학 도서의
0: 맞아요.
1: 특징이 서문이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볼것천지인 세상에서 내가 왜 굳이 이책한 권을 더 했는지에 대한 그 저자만의 입장 표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뭐 작가의 질문, 작가의 각오, 작가의 고민 이런 것이
0: 네.
1: 있는 그 서문을 읽고 내 마음에 좀 나랑 결이 맞네라든지 지금
0: 그렇죠.
1: 내 질문에 응답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네 하다면 이제 읽어 들어갈 수 있다.
0: 네.
1: 그래서 일단 서문을 한번 완독을 해보고
0: 서문.
1: 뒤를 더 이어갈지를 생각해도 된다. 이 부분이
0: 네.
1: 있고요. 그리고 책의 핵심 메시지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주된 심상 골라내기,
0: 네, 맞아요.
1: 핵심
0: 주제
1: 주제
0: 이런 거.
1: 파악하기 이런 식으로 독서를 배우니까 자꾸
0: 네.
1: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책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나? 이거를
0: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 책을. 근데
1: 그쵸.
0: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1: 그
0: 거거든요.
1: 자기가 자꾸 시험대에 올리는 거죠. 나는 이
0: 네.
1: 책을 잘 읽었는가, 읽어내고 있는가, 소화시켰는가. 근데
0: 네.
1: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보통 기자니까 비유를 인터뷰했어요. 인터뷰에 비유를 해서 인터뷰하는 상황에서도 이 주고받는 원래 인터뷰 질문지 안에서 나온 대답보다 녹음기를 끄고

0: 그냥 했던 두 사람의 어떤 편한 대화에서
1: 네.
0: 혹은 이제 질문지에서 빠져나가서 갑자기 샛길로 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그 사람의 진실에 가닿아 있거나
1: 맞아요.
0: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거나 하는 네. 경우가 있어서 이 책 읽기 자체도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1: 대화다.
0: 나한테 인상 깊은 대목이 네. 있으면 그걸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책이 가진 그 가장 큰 힘, 가치 중에 하나가 광고나 알고리즘이 끼어들지 않는다.
0: 맞아요.
1: 기껏해야 책갈피 하나 정도? 혹은 뭐 띠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정도?
0: 갑자기 그 생각하면 되게 종이책에 고마워지더라고요.
1: 그리고 그 여백을 허락해 주잖아요.
0: 나의 읽기 경험을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다니.
1: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종이책을 펼쳤는데 그 본문 내용 말고 그 본문 옆에 비어있는 약간 한 3, 4cm 정도의 흰 여백에 광고가
0: 팝업 광고가
1: 막 광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에 이게 다른 세상입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의 그 2장이 책은 무엇 무엇이다 하고 괄호를 비워두고 네. 각 꼭지를 전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책은 알고리즘의 대항이다.
1: 대항이다.
0: 네. 그래서 세스 고딘의 그 유명한 말을 언급을 해요. 어떤 네. 서비스가 무료라면 당신이 상품이라는 의미.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그냥 무료로 쓴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돈이 되는 내 개인정보를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가끔 광고를 누르면서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네. 그게 없는 게 책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책은 원산지가 표시된 정보이다.
1: 오.
0: 그렇죠. 그리고 가치 있는 텍스트를 모아놓은 방주다. 이런 식으로
1: 실뢰네요.
0: 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책은 인간의 직접 검증, 조사, 연구. 번거로운 노동이 다 들어간 집약체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이런 이것도 막 따라해보고 싶네요. 책은 뭐뭐뭐다.
0: 뭐뭐뭐다.
1: 그렇죠.
0: 네.
1: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은?
0: 책은 저는 책 읽을 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누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나랑 긴 대화를 해줄까. 이게 저도 예전에는 에디터 일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더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아무리 2박 3일 앉아있어도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해줄 수도 없고.
0: 그런 양질의 대화가 너무 잘 정리된 상태로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질 좋은 대화를 하고 난 그런 감상이 남을 때가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대화다?
1: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그 믿고 갈 수 있는 대화. 아, 허기지다, 마음이 허하다 하시는 분들 책을 펼치시면 사실 더 허해질 일은 잘 많지 않아요.
0: 맞아요. 사실 이게 정말 대화와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1: 네.
0: 굉장히 밀도 높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정말 읽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었겠네요. 이 얘기를 좀 따라오다 보니까
0: 그쵸.
1: 좀 오히려 희망이 생기는데요.
0: 누구나 나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읽기 경험을 원하고 있는 시대인 것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0: 네.
1: 그렇죠?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럼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렉 벤자민의 곡 The Book of You and I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철 산문 오늘은 이렇게 김지원 작가의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유, 지금 웃음이 제가 난 것이요. 우리 수뇌부가 열심히 참여한 그 질문 던졌던 것에 대한 그 답들이 오고 있는데
1: 코너 속의 코너죠. 수뇌부의 답.
0: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 중에 일단은 가장 끝에 온 답이 눈길을 붙잡아가지고 자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만두 감독님.
1: 살면서 책 딱 한 권 읽어봤고 그래서 책 이야기 답하기 어렵다.
0: 네. 이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그 딱 한 권이 뭐지?
1: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0: 네. 언젠가 얘기해 주시죠.
1: 이건 인생책 아니에요.
0: 그게 인생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 저희 남편도 책 잘 안 읽거든요. 네. 저희 남편의 책 읽기 경험은 제가 다음 책을 써야 교정지 읽어줍니다.
0: 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 아닌데요.
1: 그쵸? 그래서 만일에 제가 이제 지금 뭘 안 썼잖아요. 네. 또 올해는 그럼 읽은 책이 없는 거예요.
0: 나는 신지 작가의 교정지만 읽는다.
1: 네, 제가 부지런히 써야 네. 이제 1년에 한 권을 채워주는 건데 좀 어렵네요.
0: 대한민국 성인 독서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1: 주범입니다.
0: 아내가 아직 책을 안 썼기 때문에.
1: 네, 주범입니다 네. 지금.
0: 자, 참깨나라 조연출님 어떤 방식으로 책을 선택하는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1: 관심사와 관련 있고 책 표지가 마음에 들면 책을 열어보는 편. 살짝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읽어요. 근데 책 표지 마음에 안 들면 손이 잘 안 가요.
0: 와, 이 표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 부담 엄청 느끼시겠는데요.
1: 얼빠네요, 얼빠. 얼마 책 표지에 대해서도.
0: 네, 네. 표지 중요하죠. 사실 표지에 확 낚이는 경우도 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취향인 그 이미지를 네. 이렇게 집에 드리고 싶은 그게 있거든. 내 서가에는 예쁜 것만 들어올 수 있어.
0: 그렇죠.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0: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하드커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무겁다고 네. 더 비싸다고 네. 근데 저 작가들도 그렇게 많은 경우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양장본 하드커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책 표지보다도 그 갑각류처럼 딱 그 케이스가 돼 있으면 네 그럼 일단은 너무 좋은 거예요.
1: 든든한 게 있죠.
0: 그냥 소장용 기준으로는 네. 그 좀 선호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외양이 있죠. 외양 그쵸, 조건 그쵸. 저는 일단 갑각류를 원하고요.
1: 갑각류
0: 책 표지가 뭐 이런 거. 두부피디님, 도서관에서 신착 도서

0: 코너와 반납도서 올려주는 곳을 기웃거려요.
1: 어, 맞아요.
0: 고수죠.
1: 저 이거 진짜 와닿아요. 반납도서 진짜 궁금하거든요. 요즘 뭐 보고 있나 사람들이. 방금 뭐를 반납하고 갔나.
0: 저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1: 진짜요?
0: 와, 이걸
1: 그
0: 챙기시는 거군요.
1: 트레이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 괜히 기웃기웃하거든요.
0: 지금 그래서, 맞아요. 장르를 떠나서 요즘 뭐가 화제인지,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 많은지,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보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도서도 왜안 읽고 내려놨을까 보는 게 재밌어서 한번 펼쳐보는 편이다.
1: PD는 굉장히 PD적인 시각으로 도서관을 가시네요.
0: 그러네요. 내
1: 이
0: 책 있는 거 아니겠지?
1: 기획꾼인데요, 기획꾼.
0: 반납도서. 네?
1: 반납도서에.
0: 그럼 말해주세요. 네.
1: 아,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 중고서점 같은 데 갔을
0: 네.
1: 때제 책을 발견할 때도 있고 한번 찾아볼 때도 있어요.
0: 근데 그것은 빠르게 돌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1: 맞아요.
0: 있어요.
1: 그래서 뭐 그게
0: 네.
1: 서운하거나 하진 않고 그 있어도 반갑거든요.
0: 그렇죠.
1: 다음 사람에게 갈 테니까 약간
0: 맞아요.
1: 그렇죠.
0: 이왕이면 빨리 갔으면 이런 느낌으로. 네.
1: 이제 사람들이 각자가 어떻게 책을 고르는지 다른 게또이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우리
0: 네.
1: 카페인 분들도 서로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시는
0: 맞아요.
1: 것도 스몰 토크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그 책도 한번 또그 사연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금방 갔네요. 신지 작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올리비아 로드리고 워 차일드 레코즈가 함께한 곡더북 오브 러브 오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026년 칸 국제영화제, 내일이면 막을 내리죠. 올해 영화제 참여한 영화인 가운데 한 사람의 행보가 유독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쿠르드족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인 영화감독 마흐만 야즈단 파나의 이야기입니다. 파나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영화제 참여를 했고요. 이 가봉에서 아프리카의 가봉에서 시각장애 아동 학교 재건에 헌신하는 70대 여성의 삶을 다룬 이야기라고 합니다. 파나 감독, 놀라운 점은 파나 감독 본인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안내견 테스와 함께 화제의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현장을 돌아다니는 건 그러나 힘들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든 건 시각장애 관객을 위한 음성 해설 서비스가 없는 그런 상영관이고, 또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영화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국제영화제가 장애를 가진 창작자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파나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이란의 거장 감독 아시가루 파라디의 2019년 영화 누구나 아는 비밀 Everybody Knows 이 작품에 사용된 음악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작곡가 하비에르 리몽의 Una de esas noches sin final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밤. 보컬 피처링에는 인마 쿠에스타였고요. 이 파나 감독 오늘의 주인공 바흐만 야즈단 파나 풀네임이죠. 이뭐 필모그래피에는 단두 작품뿐이 없는 신예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난해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그 다큐멘터리 히치하이킹을 하는 그런 장면 유럽 8개 나라를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하는 이 기록, 고프로와 휴대폰으로 찍은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데뷔작이었고요. 이제 오늘 소개한 칸 영화제 출품작으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활동가 이름이 영화 제목이기도 하네요. 마리 르네, 아프리카 가봉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 재건에 헌신하는 그런 분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란의 소수민족 쿠르드 쪽으로 또 쉽지 않은 삶을 살다가 문화적인 억압뿐만 아니라 등등 2019년에 이란을 떠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영화를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놀랐습니다. 이 시각장애 감독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실에 일단 놀라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가 제작되고 또 상영된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그럼 과연 영상 정보를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걸까?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음성 해설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지난주였나요? 제가 한 매체를 통해서 이 한국 매체를 통해서 TV였죠, TV. 음성 해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 그래서 상상을 했죠. 그러니까 영국을 보면 영국 희곡을 보면 텍스트가 일단 뭐 모놀로그, 다이얼로그, 뭐 방백 등등이 있으면서도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영국의 지문 같은 것일까라고 상상을 해서 알아보니 찾아보니 지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지문은 굉장히 문학적인 설명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음성 해설이 문학적인 해설을 담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기능적으로 또 대사 중간중간에 적절히 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도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짧은 문장 안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적일 순 없다. 굉장히 기능적으로 영상의 그 장면들을 전달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정말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분들도 그렇고 아미 바나 감독의 영화도 궁금하고 음성 해설을 들으면서 영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말이 전달이 잘안 됐네요. 아무튼 국내 플랫폼들도 2022년 이후로는 이 토종 그 웨땡땡 플랫폼에서 특히나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해설이 많이 보강이 되었다라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바나 감독의 바람대로 영화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실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극장가 요즘 최고의 화제작 두 편의 OST에서 골랐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두 번째 편이죠. 영국의 작곡가 시아나 시브로의 Material Lover라는 곡 먼저 듣고요.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의 사운드트랙에서요. 마이클 잭슨의 솔로 디스코그래피상 첫 음반 Off the Wall 79년작이죠. 이 음반에서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골랐습니다. 이 곡으로 마이클 잭슨은 최우수 남성 R&B 보컬 퍼포먼스상을 수상했고요. 그의 연혁상 최초로 받은 그래미상입니다.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사용된 음악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시에나 스파이로. 제가 아까 스피로라고 뭐 여하튼 발음이야 뭐 본인한테 들어야 정확한 거니까 시에나 스파이로라고 하겠습니다. Material Lover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화 마이클의 사운드트랙에서 마이클 잭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5월 22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6년 제59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작은 The English Patient, 영국의 안소니 민겔라 감독이 연출했고요. 스코어는 레바논 태생의 음악가 가브리엘 야레드가 맡았습니다. 주제가 부문 수상작은 알란 파커 감독이 연출한 뮤지컬 영화 에비타입니다. 주제가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 팀 라이스가 각각 작곡과 작사를 담당한 You Must Love Me입니다. 노래는 영화에서 영부인 에바 베론 역할도 맡은 마돈나가 불렀죠. 스코어 주제가 두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1996년 제59회 수상작이었고요. 먼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이었죠. 레바논 태생의 프랑스 음악가 가브리엘 야레드의 스코어 The English Patient 들으셨습니다. 안소니 민겔라의

The English Patient 영화의 스코어였고요. 이어진 곡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 작곡 그리고 팀 라이스 작사 그리고 미국의 슈퍼스타 마돈나의 노래로 들으신 You Must Love Me 알람 파커 연출 영화 에비타의 주제가였습니다.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만난 라이브러리로 소개한 아티스트 세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인도계 영국 밴드인 코너샵 그들의 2025년 싱글 굉장히 최신작이죠. 반갑죠. 암스테르담 via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경유 로테르담 특이하게도 보컬 버전과 연주곡 버전을 둘다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연주곡 버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화요일에 소개한 브라질의 아스트루드 질베르투의 음성 한번더 듣겠습니다. 1964년 게트 질베르투 음반에서 고르코바두 산 준비했습니다. 영어 제목도 있죠. Quiet Nights of Quiet Stars. 아슈르드 질베르투의 음성 그리고 주앙 질베르투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고요. 세 번째 곡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파트릭 브루엘의 1999년 발표곡 엘리까지 세 곡입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날의 세곡 이어서 듣고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Como Duele, 얼마나 아픈지입니다. 멕시코의 메가 국민 스타 아티스트 루이스 미겔이 볼레로의 거장 아르만도 만사네로와 손잡고 이른바 볼레로 부흥기를 이끈 시절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두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볼레로 연작 중에서 2001년에 발표한 앨범 미스 로만테스, 나의 로맨스 수록곡입니다. 평생 다시 없을 사랑이었으나 이 애초 작별이 내정되어 있던 관계를 슬프게 회고하는 남자의 넋두리,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혹여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을 가벼이 여겼다면 그때 나는 철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거나 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키스와 사랑을 바치고 있으니까요. 혹여 내가 무심히 꽃을 꺾었다면 갑자기 사랑이 찾아와 모든 걸 바쳤는데도 내가 무시했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거나 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당신을 내 품에 안고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품에서만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건가 봐요. 당신이 날 만나기 전에 키스한 사람을 생각하면 온몸이 타오르듯 아파요. 이 통증이 언젠가 사라지긴 할까요? 당신에게 달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별을 따라 떠나버리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나고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요맹이 전하는 노래 멕시코의 아티스트 루이스 미겔의 2001년 발표곡 Como Duele 얼마나 아픈지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음악인데요. 스페인의 부이카 그리고 본인의 두엣입니다. 2005년 두엣으로 발표한 No hizo falta tiempo.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falta tiempo.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듣고 왔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깽이지 1부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입니다. 목요일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만난 스페인의 그룹이죠. 메카노가 부릅니다. 두 여자, Mujer contra Mujer.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아르헨티나의 1세대 록 밴드인 소다스테레오 출신의 구스타보 세라티의 목소리로 들으셨는데요. 두 사람의 합작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같은 나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일렉트로닉 아티스트 다니엘 멜레로와 함께 작업한 1992년 음반 콜로레 산토스 수록곡이었는데요. 오이야 노 소이요. 오늘은 평소 같지 않네요란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아주 살짝이지만 앰비언트 스타일의 또 아트락, 글램락 그런 흔적도 느껴지는 무엇보다도 구스타보 세라티의 목소리가 또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된다 그러네요. 요즘 또 차트에 이 곡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92년도에 나왔는데 34년 만에 또 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에 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바로 DJ 선곡 열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우맹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죠.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듣는 시간, 열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 잘 들어주시고 사연 또 남겨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라이 픽션 영화 말씀하시면서 조미영님께서 아, 그 영화 주인공이신 호태이, 그 호태이님이신 거죠? 아, 그 영화 좋아하는데 음반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양으로도 에너지로도 이분은 영화 연기는 어때요? 전 이 영화를 좀 꼼꼼히 보질 못해가지고 사무라이 픽션 워낙 또 영상이 독특하잖아요. 기억하건대 막 원색으로 넘어갔다가 막 흑백 처리 모노크롬으로 막 바뀌고 그러지 않나요? 그 영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시종일관 웃긴 코믹 서사라

아무튼 조이선님께서는 호테이 토모야스는 부위, 밴드 부위의 기타리스트 사무라이 픽션의 카사마츠리에 거의 머물러 있었는데 덕분에 솔로 연주들 신나게 감상하며 업데이트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사무라이 픽션의 인상이 워낙 강했나 보네요. 부위 시절에 저는 그 음악을 좀더 소개하고 싶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부위의 음반 중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너스를 먼저 듣는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요. 평소와 다르죠. 원래 메뉴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디저트처럼 보너스 음악을 듣는 건데 오늘은 반대로 가겠습니다. 전식 같은 음악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뭐 말하자면 고대 전통과 제의식에서 사용됐을 그런 퇴마식이죠. 정확히는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음악적 요소가 20세기 초반에 서양의 누군가에 의해서 독일 출신의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이 요소를 전유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게 인도네시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고유의 어떤 인도네시아의 토속적인 요소로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안착을 시켰답니다. 사연이 좀 특이하죠. 그렇지만 이 뿌리는 그리고 그 약간 가공하는 그 세미 전용 프로세스에 참여한 사람도 이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뭐 독일의 이 기획, 인도네시아의 원료 이런 거가 만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인도네시아의 그 고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착시 현상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고른 음원은 케캉이라는 또 케캉 이게 멍키 챈트 원숭이들이 단체로 소리를 내는 꽥꽥거리는 그런 소리겠죠. 거기서 착안한 어떤 선율적이기보다는 챈트니까 이렇게 떼창이죠. 원숭이 떼창을 사람들이 모방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뭐 서구의 아카데믹한 음악 체계에서는 그런 뭐 이론적 체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그렇게 분류하겠죠. 이게 뭐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뭐 부족이 어떤 퇴마의식 때 이렇게 모여서 집단 훈련을 통해서 창조해낸 그런 소리.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집단의 규모도 압도적이고 뭐 수백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영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챈트의 그 압이랄까?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센 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놀란 거는 이 폴리리듬적인 이 요소예요. 이 챈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리듬 구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사람의 입으로 내는 소리로 이렇게 리듬을 따 엮는 이 모양새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적인 구조에서는 이런 다른 체계, 다른 문화권의 음악 체계가 어떻게 보면 전유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냥 아마추어리즘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준에서는. 근데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리리듬의 정교함은 이 수준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원시적인 거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오늘 이런 음악으로 시작했느냐 하면요. 며칠 전에 아스트루드 질베르투 세아라 소개하면서 이파네마의 소녀, Girl from 이파네마 그가 참여하게 된 동기가 굉장히 그 재밌었잖아요. 훈련 안된 보컬리스트, 아마추어인 그가 어떻게 보사노바의 역사에서

세계사의 음악사에서 또한 획을 그을 수 있었나. 그 참여로 인해서 프로듀서가 미학적 판단으로 그를 기용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스루드 질베르트의 그 특성, 목소리 특성을 빼고 보사노바를 상상하기 어렵게 됐죠, 이젠. 근데 이제 서양 음악 체제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다 설명을 한 거잖아요. 앞서 그 인도네시아 케캉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좀 비약된 얘기긴 하지만 서양의 접근으로 아마추어리즘은 그런 것이다. 원석과 같은 걸 바라볼 때, 아, 이것을 가공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그 서양의 청중에게 소개를 할까?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일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죠. 또 주중에 우즈베키스탄의 그 전통 악기와 그 소리의 아카이브 포털이 열린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말이죠. 저에게 아마추어리즘은 근데 인간 본성이란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냥 인간이 집단적으로 음악을 하는 거는 집단 행위잖아요. 음악 체계가 멀티튜드가 모여서 합주가 이루어져야 상대적인 우리가 음감으로 그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뭐 절대 음감 그런 걸로 음악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라는 거를 이 소리와 저 소리의 차이점, 뭐 균형, 어울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뭐 소리는 그렇다 치고 집단적인 훈련이죠. 나름 뭐 학교에 가서 음악, 서양 음악의 이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인도네시아의 케캉을 소개했듯이 어떤 이유에서든 집단 훈련이 일어난 거고 그 전통이 내려왔고요. 근데 제가 또 흥미로운 거는 이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고 호기심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외심이고 저항심이고 뭔가 개척하고자 이것보다는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싶은 그런 정신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서양 음악, 파퓰러 음악사에서 이런 음반이 있었어? 싶은 음반이 하나 또 제가 찾아가지고요. 아마추어리즘의 가장 뭐랄까요? 안습 사례? 이게 그러니까 고집불통인 한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들의 세 딸을 운명적으로 얘네들은 대성할 거고 팝스타가 될 거야 라는 뭔가 손금에 내려진 어떤 계시 같은 걸 믿는 바람에 이 어린 이 친구들이 10대 어린 3명의 이 친구들이 밴드 훈련을 받고 그렇지만 뭐 날고기는 뮤지션으로 재탄생된 게 아니라 들어보셔야만 할 그런 수준의 음악인데 서양 뭐 우리가 흔히 대중음악을 들었을 때야 이건 정말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도 혹평할 수 있는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냈지만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요. 잘 들어보시면요. 이세 사람의 앙상블이 전혀 말이 안 되고 서로 따로 놀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엄격한 뭐 잣대로 음악을 듣는 것 같지만 그 하나 일관된 잣대잖아요. 우리가 그 익숙해진 그런 룰에 따르는 근데 이 익숙한 룰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익숙한 룰을 흉내내다가 망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여지가 보이더라고요. 이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소리를 듣고 세 자매가 반응하는데 서로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일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앙상블에서 느껴지는 괴리 이것도 묘한 뭐 폴리포니까지는 모르겠고 서로 다른 세상에서 아 평론가의 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평단이 이걸 리뷰했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의아했는데 이 발표 당시에는 좀 충격이었었나 봐요. 야 이렇게 이 앨범에는 함께함, 투게더너스는 전혀 없습니다.
세 연주자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템포와 박자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 시공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각자의 세계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재즈 인터플레이나 뭐

평화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까? 라고 저는 좀 고립돼 있었다면 이 세 자매가 혈연으로 엮인 거 외에는 서로 전혀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음악적 교감이 없고 영적 감정적 교감이 없었다면 서로 따로따로 녹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연주할 수 있었을까? 좀 말이 좀 꼬였는데요. 교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세계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우리의 귀가 이것은 그냥 트레이닝에 실패한 아마추어리즘의 세계구나 라고 그냥 판단해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원초적인 원석과 같은 아마추어리즘을 고도의 뮤지션 음악적인 역량으로 추구한 아티스트가 있죠. 프랭크 자파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해프닝적인 음악,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모든 면에서 음악적으로 뭐 리듬적으로 선율적으로 퍼포먼스 그런 프레이징 뭐 전부 다 엉뚱한 면이 이게 막 아무렇게나 한 것 같지만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음악적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악명이 높았답니다. 그의 앙상블에서 연주했던 날고기는 연주자들도 고도의 요구되는 고도의 뮤지션십 굉장히 정석적이지 않은 그런 엉뚱한 실험적인 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했던 뮤지션십 그 음악적 역량이 결국에는 이루려고 했던 게 오늘 소개하는 이 3자매 3명의 자매의 그 아마추어리즘과 그리 먼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프랭크 자파도 이 세 자매의 음반에 대해서 좀 엉뚱하게 극찬을 했죠. 와, 비틀즈보다 낫다. 이런 말도 했다 그러고요. 프랭크 자파의 예술관 세계관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예술적 권위 이거에 저항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장르의 경계를 해체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뭐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정신으로 음악을 탐구했던 사람이니까 비틀즈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멍키 챈트 그리고 더 샥스 3자매의 음악 두 곡을 먼저 듣고 올게요. 듣고 와서 제가 오늘 메인 디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금요일의 DJ 선곡 열디 앨범 반장 먼저 들은 보너스 곡세 곡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퇴마식 세레모니 음악 The Kekak Monkey Chant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뉴햄피어 출신의 세 자매 그룹 The Shags의 60년도 초반 발표 음반에서 Philosophy of the World 그리고 My Pal Foot Foot 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는 미국의 인디록 밴드죠. 그리고 90년대 미국 힙스터 문화를 개시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네요. 바로 페이브먼트의 92년도 앨범 Slanted and Enchanted 음악에서 고른 8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곡 제목은 선곡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음반은 저는 페이브먼트를 이 초기 사운드로 만나진 않았고 Cut Your Hair 그다음에 뭐 Spit on a Stranger 약간 중기 조금 그 모양새가 좀 파퓰러한 접근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뭐좀 약간 유명한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앨범의 방향성이 조금 변한 그런 와중에 만나 봐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평가는 뭐 20년도 넘은 시간 이후의 평가는 이 초기에 이 원석 같은 소리를 더 좋아한다. 앞선 아마추어리즘과의 연결고리에서도 확실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 밴드의 이 음반의 사운드와 그 송라이팅을 들으면서 굉장히 존경심마저 느껴집니다. 그렇게 줄타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외줄타기, 적절한 그 줄타기와 채널링이라는 말까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프로세스이면서 영적인 프로세스라고 받아들인다면 곡 작업이라는 것이 그리고 밴드라는 게이 집단 약간 원초적인 어떤 그 트라이벌한 아까 그 몽키 챈트의 그 규모는 아닐지언정 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 뿌리가 좀 원시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연주는 그런 게 훼손되지 않는 게참 놀랍고, 뭐, 흔한 말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좀 부족하지만, 그게 미세할지언정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까 말한 중기로 갈수록 어떤 프로듀서의 어떤 방향성으로 지향하는 바가 확실히 바뀌었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좀 이렇게 그 거리 두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까이 확 다가가서 그 음악을 소비하는 자기 거로 만드는 청자들은 알겠죠. 야, 이거 주방장이 바뀌었는데? 뭐 이런 거친 표현 비유로도 일정 부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브먼트도 이런 표현 욕구, 더 나아가 호기심, 그리고 육감, 칠감,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예술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의 그 원시성에 대한 경외심, 무엇보다도 새로운 작법과 접근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개척해서 그것을 잃지 않고 가져가는 그런 뚝심, 저항심,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힙스터 문화의 선봉이었다? 이건 잘 저는 모르던 얘기라서 어쨌든 저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렵니다. 페이브먼트의 슬랜티드 앤 엔첸티드 이 음반에서 느껴지는 원석적인 아마추어리즘.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청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밴드는 이래야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들은 중년 이후의 나이에도 정기적으로 활동하진 않지만, 페스티벌 씬에서 그 투어 굉장히 그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위해서 모여서 한번 싹 하고 또 쉬고, 뭐 이런 행보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앨범 반장, 메인 디쉬, 페이브먼트의 Slanted and Enchanted 음반에서 8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인디 록 밴드 페이브먼트의 92년도 앨범 'Slanted and Enchanted'에서 고른 음악 오늘 DJ 선곡 열디의 앨범 반장 메인 디쉬로 듣고 왔습니다. 아, 7곡이었네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8곡 중에 7곡 들었고요. 이 페이브먼트의 이 음반에서 한 곡, 마지막 여덟 번째 곡을 오늘 마무리 곡으로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말 안내하고 마무리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 PD가 소개하는 세요맹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해주시고요.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입니다. 일요일 2부 노랫말 낭독 시간 세요맹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이먼트의 Jackals, False Grails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있어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인생은 한 편의 영화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쁜 출근길은 생사를 건 재난영화, 포근한 주말은 달콤한 청춘 로맨스 영화, 긴장되는 시험 기간에는 무시무시한 스릴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 있었던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 오늘 그 대사 좀 멋있게 칠걸. 그 장면은 다시 찍고 싶다. 이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이 완벽해서 기억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인간미 넘치는 모든 순간이 쌓여서 한 편의 명작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2시간이면 끝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명장면 잘 만들고 계신가요? Hi y'all, I'm DJ Jinjin. I want to be part of the movie you are in.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호호. 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라라

라라랜드의 OST죠.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부른 City of Stars였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인생을 영화에 빗대어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장르의 영화인가요? 오늘은 로맨스였나요? 아니면 어제는 스릴러였나요? 저는요, 지금 이 순간은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뭐랄까 힐링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기억에 남는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한다면 히말라야와 국가대표 이런 저는 뭔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뭔가 그런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기억에 남고 뭔가 감정이입이 항상 잘 되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감정이입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습생 때의 그 힘들었던 그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히말라야나 국가대표 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 영화들을 좀 좋아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게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마 보고 있는 건 사실 은우가 나오고 있는 원더풀스 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소재 자체가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초능력이 생긴다는 상상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랜만에 되게 재밌는 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원더풀스 또 연기도 너무 다들 잘 하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사실 드라마를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땡튜브에 나오는 소개, 영화 또는 드라마 이런 것들만 좀 보는 스타일인데 원더풀스는 보고 싶다, 다음 편 궁금하다 라고 했던 최신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연기를 이제 도전도 해보고 드라마도 찍어보고 뮤지컬도 해봤지만 역할에 따라서 그런 갖고 있는 감정들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되짚어보자면 일단 뮤지컬을 저는 좀 많이 해서 드림아이의 제이슨과 송삼동을 연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송삼동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제이슨이 저의 평소에 그냥 깨발랄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저 혼자 있는 그 시간들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정말 카메라가 꺼졌을 때 저의 모습은 오히려 송삼동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좋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저와 좀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뭐 먹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그리고 나고야 그렇게 합작을 해서 만든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연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는 주인공 이름이 진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아예 제작을 해주신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연기하기 너무 편하고 평소의 모습대로 그냥 연기하면 돼서 저는 좀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진우와는 어쨌든 저는 지금 가수로 데뷔를 해서 이렇게 라디오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진우는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고 시즌2에서는 데뷔는 했지만 무명 가수의 그런 느낌들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힘든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는 물론 저도 지금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느낌의 진우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들을 좀 떠올리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확 올라올 때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2 때는 아빠가 드디어 이제 저를 믿어주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빠 앞에서 오열했던 씬이 좀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자,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영화 같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던 순간 사실 가수로서는 저는 콘서트가 아닐까 싶어요. 콘서트를 할 때는 진짜 그냥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거의 7,100분 앞에서 이제 공연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일본에서 페이페이돔이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3만석에서 공연을 했을 때도 그냥 아로하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다 좋아해주고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 다 같이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정말 영화 같은 것 같아요. 에, 진짜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감정을 무대 위에서 느낄 만큼 행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고생을 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항공이들이 모인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story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FM Korean.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라디오스타의 OST죠. 박중훈님의 비와 당신 듣고 올게요.

0: to think of something again. It i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recall or remember.
1: 네,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모셨습니다. 웰컴!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오랜만입니다.
2: 네.
1: 오랜만이지만 또 너무 익숙한 그런 느낌이죠.
2: 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일주일이라는 시간 짧지만 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짧은 것 같고
2: 그러니까요.
1: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영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화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바로 음악입니다.
2: 네.
1: 자, 내 인생의 영화 드라마를 만든다면 OST로 좀 깔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2: 제가 강의 같은 데 가면
1: 네.
2: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그때 늘 깔아드리는 BGM이 있어요.
1: 어, 뭐죠?
2: 그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브라이언 이노라는 거장이 있습니다. 앰비언트의 거장인데
1: 네네.
2: 그분의 앰비언트 1이라는 앨범에 1-1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음악이 되게 조용하고
1: 네.
2: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악의 느낌이 그냥 제가 일상에서 가만히 천장 보고 있는 그 시간들이랑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어딘가 모르게 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2: 그런 생각 들어서
1: 저는 만약에 제 인생을 좀 OST로 깔고 간다면
2: 네.
1: 저는 Earth, Wind, Fire의 September
2: 저랑 반대입니다.
1: 완전 반대죠.
2: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명상하는 듯한 그쵸, 분위기인데
1: 그쵸. 그런 느낌이지만 저는 찬란하고 화려하고 재밌고 막 톡톡 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2: 아, 역시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맞아요, 있구나라는 맞아요. 걸 매번 느낍니다.
1: 네, 세템버를 뭔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조용했던 나날이 더 드물어요.
2: 아, 그렇군요.
1: 네, 저는 오히려 집 안에서 뭔가 보내는 시간도 많이 없고 다 밖에서 막 친구들이랑 막 축구 차는 거 좋아하고 무조건 저는 그래서 엄마가 집에 들어와 라는 말을 매일 했어요.
2: 아,
1: 이제는 와야지 라는 말.
2: 저는 맨날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건 좋아했어요. 네. 게임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니까 어머니가 좀 걱정하셨던 기억나요?
1: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게임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2: 친구 데려와서
1: 하고
2: 아 집이 파티였군요. 네, 네.
1: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네. 컴퓨터가 두 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와가지고 게임하고 아니면 뭐 동네 PC방을 가서 같이 게임하고
2: 네.
1: 그럼 무조건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르죠.
2: 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1: 자 그러면 반면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가 있다면
2: 아 제가 그 Almost Famous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1: 네네.
2: 그 연출한 카메론 크로우 감독의 어린 시절 얘기가 왠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감독이 영화로도 유명하지만
1: 네.
2: 어렸을 때부터 음악 평론가로 유명했습니다.
1: 와.
2: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음악 평론 업계에서 네. 활동하면서
1: 네.
2: 선배 평론가한테 조언도 듣고 세계적인 밴드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1: 네네네네.
2: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천재 평론가로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는 너무 멋있어서 막 동경하면서 막 돌려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1: 이야,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원더풀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2: 네.
1: 이제 은우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멤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전에 있던 드라마들은 은우가 나왔던 것들은 아 뭔가 그 은우가 나오니까 같은 멤버로서 그 평소의 은우의 모습과 드라마 속 은우의 모습이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때에도
2: 친하면 또, 더 그럴 것 같아요.
1: 약간 몰입이 깨지는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이번 원더풀스에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졌어요.
2: 네.
1: 그래서 사실 은우한테 맞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은우가 정말 많이 늘었구나 라는 느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저 캐릭터를 했으면 어땠을까 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같은 멤버로서 너무 존경스럽기까지도 한 약간 그런 드라마를 최근에 보고 있는데 내용

0: 풍도 너무 재밌고 한번 보시는 거 약간 초능력 같은 거
1: 네.
0: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영화를 얘기한 김에 영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영화는 혼자 봐야 제맛이다, 함께 봐야 제맛이다. 하나, 둘, 셋.
1: 함께
0: 함께 봐야
1: 봐야.
0: 제맛이다.
1: 네.
0: 오, 드디어 저희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1: 아까 게임은 혼자 해놓고,
0: 네.
1: 근데 혼자 보는 거 좋거든요.

0: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영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저는 다 그렇거든요. 가면 혼자 가도 예를 들어 뭐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혼자 가요. 그러면 재밌어요. 막상 가면 재밌는데
0: 그럼요.
1: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요.
0: 그렇죠.
1: 돌아오는 길도 뭔가 그 중간에 저의 도파민을 충족을 시켰다가 그걸 돌아오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데
0: 네.
1: 그럴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외로워요.
0: 아니 가수들이 공연 끝나고 집에 혼자 있으면 그렇게 외롭다면서요.
1: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제가 간략하게 좀 몰입을 시켜드리자면 네. 전날에 공연장 위에서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던 팬분들이 반응해주고 내가 손을 흔들면 다 반응해주는데 다음 날에 침대 위에서 그냥 딱 일어나요. 진짜 공허하고 나는 정말 우주 속 개미일 뿐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0: 네, 그냥 바닥에 머리카락 주워야 되고
1: 네, 막 청소해야 되고 빨래 밀려있고 막 이러면 진짜 꿈에서 깬 느낌입니다.
0: 네.
1: 진짜 어제 콘서트 했지? 이런 느낌도 안 들어요. 이게 뭐지? 나 지금 뭐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0: 아, 쉽지 않네요.
1: 네. 공허해요. 그래서 다들 콘서트 후에 그 다음날을 되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에 가장 우울하게 보내는 날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는 얘기를 해요. 이제 동생 그룹들 친구들이 이제 형은 이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평소에 좀 그런 생각을 가져라. 평소에 나는
0: 우주 속의
1: 개미다.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콘서트에서.
0: 네.
1: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데미지 타격이 좀 덜해요. 그냥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그걸 막 만끽하는 순간 정말 그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0: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1: 자, 그렇다면 평생 하나만 봐야 된다면 액션 영화 또는 공포 영화. 하나, 둘, 셋. 액션 영화. 야, 오늘 잘 맞네요.
0: 그러니까요.
1: 대학님.
0: 혹시 저랑 이유도 비슷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1: 네.
0: 저 공포 영화 좀 못 봐요.
1: 저는 보긴 합니다만 좋아하진 않아요.
0: 네.
1: 그냥 친구들이 야, 이거 나왔대 보자 하면 따라서는 가지만 제가 예매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액션 영화는 되게 좋아해요.
0: 그럼요.
1: 네, 스펙타클하고 막 진짜 이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볼 때 그런 세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보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트는 얼마가 들었을까?
0: 아니 제작자의 마인드
1: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찍었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그런 네.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재미를 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괴로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괴로울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 팝콘 금지대, 평생 영화 결말 스포당하기. 하나, 둘, 셋, 스포당하기.
0: 결말 스포당하기. 오늘 세 개 다 맞네요.
1: 그러니까요.
0: 이유도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팝콘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 안 좋아하는데.
1: 저는 팝콘 너무 좋아해요.
0: 그래요? 근데 이게 괜찮아요?
1: 저는 팝콘을 못 먹어도 나초와 버터 오징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핫도그라도 먹으면 돼요.
0: 네.
1: 하지만 스포를 당하고 영화를 보는 건 뭔가 진짜 저는
0: 좀 재미가 반감되죠.
1: 네, 저는 완전
0: 반감 정도가 아니죠.
1: 네, 저는 알고 보면 그 기대감 때문에 영화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결과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그 결말을 딱 봤을 때 허무한 거 또는 뭐 정말 환희 막 이런 것들 그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를 알고 보면 이걸 왜 보지? 약간 이런 감정이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차라리 팝콘을 못 먹는 게 낫다.
0: 자,
1: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당장 영화관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하지만 대환님과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0: 네.
1: 취향의 발견 시작할게요. 취향의 발견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0: Broaden your musical taste. 오늘도 대환님이 항공이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1: 앞에서 영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0: 네.
1: 최근에 영화관에서 가장 화제인 영화 중에 하나가 마이클입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죠.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도 들어보고 또 그 음악 여정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래서 마이클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초기 일생을 다룬 영화죠. 마이클이 개봉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1: 재밌게 봤습니다.
0: 아, 네. 보헤미안 랩소디
1: 제작진이
0: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1: 그러게요.
0: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도 사실 너무 명작이고 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담았다.
1: 네.
0: 이런 아주 평가를 듣고 있는데 마이클에 대한 평가는 좀 나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극명히 나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 속에 없는 것들을 봅니다.
0: 그러니까
1: 마이클 잭슨이 일으켰던 논란 이런 것들.
0: 그쵸.
1: 슈퍼스타인 만큼 논란도 많았거든요.
0: 맞아, 맞아.
1: 이제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해요.
0: 네.
1: 예를 들어 성형수술 부분이 나오긴 해요. 뭐 이런 것들.
0: 네.
1: 그런데 조금 더 수위가 있는 것들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비판이 있긴 한데
0: 네.
1: 보시면 영화 전개가 강강강이에요.
0: 오.
1: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부터 전성기까지가 진짜 계속 한 계단씩 여기서 더 올라가?
0: 맞아요.
1: 더 올라가?
0: 맞아요,
1: 계속 올라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것들이 다 담겼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0: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인 자파 잭슨이 주연을 맡아서 또 화제가 됐죠.
1: 네, 그래서
0: 네.
1: 와 진짜 마이클 잭슨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싱크로가
0: 네.
1: 네, 좋습니다.
0: 자, 그러면 영화 마이클의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1: 내가 다 아는 음악인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그거 너무 중요하죠.
1: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곡이 사람들과 그 공감이 될 확률이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넓죠.
0: 아, 그렇죠.
1: 네, 세계의 스타이기 때문에
0: 네.
1: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하나 어렸을 때 안 들어본 사람이 요새 있을까요?
0: 없죠, 없죠.
1: 네, 세대를 아울러서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누구나 그 세계적인 슈퍼스타라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0: 평소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던.
1: 그렇죠. 또 그 내가 좋아했던 음악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뭘까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또 워낙에 명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출과 함께 비주얼로 보여졌을 때의 그 임팩트 이런 것들을 다 즐기러 가는 거죠.
0: 아, 저 아직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 보러 갈 예정인데 아직 친구를 구하지 못했어요.
1: 아, 네. 중요합니다.
0: 저는 혼자 가서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친구를 못 구했는데 이제 뭐 곧 조만간 보러
1: 그럼요.
0: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너무 기대돼요.
1: 기대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0: 아, 정말요?
1: 제가 웬만하면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0: 네.
1: 벌써 2시간? 이 생각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0: 네.
1: 되게 빠릅니다.
0: 야, 근데 벌써 한 시간은 아돌 안에서 느끼셨잖아요.
1: 아, 그렇죠. 늘 느끼지만. 전곡을 아주 예리하게 치시네요.
0: 자, 그러면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듣고 계신 곡은 마이클 잭슨이 리드 보컬로 참여한 그룹이죠. 잭슨 5의 I Want You Back입니다. 마이클 잭슨 이 영화 초반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장면과 음악이 잭슨 5가 1970년에 주류를 정말 뒤흔들어 놓습니다. 너무 귀여웠거든요.
0: 네.
1: 소년들로 구성된 가족 그룹이었는데
0: 맞아요.
1: 형들은 또 키가 커요.
0: 맞아요.
1: 근데 마이클 잭슨은 키가 좀 작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이클 잭슨이 있는 모습이 너무 앙증맞고 귀여웠어요. 근데 그 가장 막내가 노래도 제일 잘했고요. 춤도 제일 잘 췄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그룹 분위기를 완전히 이끌었거든요. 나왔을 때부터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잭슨5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I Want You Back도 그렇고 그 이후에 ABC도 그렇고 잭슨5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연달아 낸 4개의 싱글이 전부 연속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데뷔곡, 그 다음 곡, 그 다음 곡, 그 다음 곡까지 다 1위였어요.
0: 아, 진짜 대단한 거군요.
1: 네.
0: 와.
1: 그리고 그 비율도 좋았어요. 댄스곡으로 시작했잖아요.
0: 네.
1: 근데 뒤에 가면 이제 I'll Be There가 발라드 곡인데 그것까지 딱 1위를 찍고 네 번째로. 아, 진짜 멋진. 네. 그 당시에 그 누나들이 마이클 잭슨 귀여워서 난리가 났었대요.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0: 얼마나 귀여워요.

0: 막내인데
1: 그러니까요.
0: 키도 조그마하고 막 노래도 너무 잘하고
1: 네.
0: 만약에 실력이 부족했다면 아 귀엽긴 하지만으로 갔겠지만 그중에 노래도 제일 잘하고 아 저도 이제 연습생 때 잭슨 5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1: 네.
0: 어쨌든 마이클 잭슨 연습생 때 마이클 잭슨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1: 그리고 되게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대단한 분이어서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1: 네.
0: 사람. 그리고 잭슨의 춤은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거쳐가야 하는 교과서 중에 하나였던
1: 그러니까요.
0: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트로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 아원투백은.
1: 아원투백의 그 도입부만 듣고 아, 이 노래다라고
0: 아,
1: 좋아하시는
0: 맞아요.
1: 분들이 많을 정도로
0: 맞아요.
1: 아주 유명한 도입부를 갖고 있죠.
0: 자, 이 곡은 밝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1: 네.
0: 곡입니다.
1: 제목만 봐도
0: 네.
1: 돌아와 달라는 거죠.
0: 맞아요. 네. 혹시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대화님?
1: 저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렸을 때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0: 오.
1: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속 시끄러웠던
0: 아.
1: 지금은 나이가 조금 드니까 약간 편해진 게 있다면 먹고 사는 고민은 항상 절 괴롭게 하지만
0: 네.
1: 아, 약간은 마음이 좀 차분하고 여유로워진 느낌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습니다.
0: 저는 인생에서 너 언제가 제일 재밌어? 라고 하면 요즘인 것 같아요.
1: 아, 저랑 비슷하네요.
0: 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처음 들어봐요. 항상 여유가 없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1: 네.
0: 요즘에는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되지. 그냥 항상 압박감에 시달려서 살아왔다면 좀 해방된 기분입니다. 요즘.
1: 요즘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0: 네, 요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좀 내려놔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업할 때좀잘 풀리는 것 같고 네, 결과들이 좀 좋게 흘러가는 것
1: 네.
0: 같아요.
1: 이 기분이 정말
0: 에이,
1: 중요합니다.
0: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저는 이제 아스트로 팀 내에서도 리더를 맡고 있다
1: 네.
0: 보니까 남들 다 여유로울 때도 저는 여유롭지 못했어요. 뭔가를 챙겨야 될것 같고, 뭔가 하나 더 해내야 될것 같고, 리더로서 뭔가 내가 리드해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멤버들 각자 다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고, 나도 이제 나한테만 집중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서 내 일을 좀 열심히 잘 해보자. 약간 이런 간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일에 임하다 보니까 좀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좋네요.
0: 에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으시는 곡은 마이클 잭슨의 벤이라는 곡입니다. 왜 준비를 했냐면 오프 더 월 앨범이 나왔을 때 마이클 잭슨의 성인식이고 뭐 첫 번째 솔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잭슨 5 활동이 활발하긴 했지만 워낙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곡을 발표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 대표곡이 바로 벤이라는 곡이고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벤은 영화 OST예요. 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쥐입니다.
0: 아.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몰랐으면 좋겠다 차라리
0: 아...
1: 네, 벤이 쥐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이 벤 같은 경우에도 좀 이 조용하게 흘러가잖아요.
1: 네.
0: 하지만 뭔가 그 맑은 목소리로 이 조용한 분위기를 이끄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강점으로 다가오는 노래지
1: 네.
0: 않나 싶습니다.
1: 이 앳된 목소리에 이 노래의 맛을 주는 그 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걸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천재예요.
0: 아, 영화 OST였군요.
1: 네.
0: 저희 연습생 때 항상 변성기가 오기 전에 거쳐가는 그런 곡이에요.
1: 아, 그럼요.
0: 네, 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이제 변성기가 이제 중학교 때 왔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연습생 시작을 해서 좀 거쳐가지 못했다면 막내 사나나 이제 어린 친구들 이제 한 13살, 14살 때 연습생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곡을 선생님이 꼭 시켰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아,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연습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 목쉬는

0: 몇 달 동안의 그 기간이
1: 맞아요.
0: 연습생 동안 있겠네요.
2: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올라갔던 곡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고
0: 맞아요.
2: 그러면서 점점 성대에 무리를 주기 시작해요. 왜 안 되지? 됐었는데 하면서 변성기인 걸 인지를 못하고
0: 네.
2: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힘든 트레이닝 속에서 잠도 못 자면서 성대를 망가뜨리는 일을 사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잘 잡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약간 이 밴을 듣게 되면 좀 위로를 받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0: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느낌. 네,
2: 맞아요.
0: 사실 느린 음악이 주는 그 특유의 힐링이 있어요.
2: 맞아요.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그 이제 밴이라는 곡을 약간 위로의 느낌으로 저는 좀 느껴졌는데 어릴 때 좀 위로를 받았거나 아니면 감정에 있어서 좀 보호를 받았던 약간 그런 게 있었을까요?
0: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가 그렇게 쓸데없이 어른스러웠는지 혼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쿡쿡 앓으면서 참았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네. 약간 혼자 참고.
0: 왠지 더 슬퍼지네.
2: 지금 약간 더 너무 슬퍼 보이시는데.
0: 아유 불쌍한 나의 어린 시절.
2: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지금 상상만으로도.
0: 네.
2: 그 뭔가 벤이라는 노래를 들어서 더 어릴 때가 더 생각나고 약간 그런
0: 있죠.
2: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듣고 계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라는 곡입니다. 벌써 음악이 어린 느낌이 아니라 좀 힙해졌습니다. 네, 리듬도 그렇고 이 보컬 보세요. 어른의 느낌이에요.
2: 어른의 느낌이.
0: 네, 첫 번째 성인 앨범인 네. Off The Wall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네, 마이클 잭슨은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출신이면서 솔로로 성인으로 컨셉을 바꿔서 등장했을 때 사실 화제를 못 모을 수도 있거든요.
2: 그럼요.
0: 워낙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2: 네.
0: 근데 마이클 잭슨은 그 변신에 대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Rock With You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진짜 방금 얘기해주신 아까 얘기해주신 그 느낌이 뭔가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도 이 노래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지만
0: 네.
2: 뭔가 지금 영화 같아요. 지금 한
0: 순서대로 갔거든요.
2: 네, 순서대로 지금 가고 계셔주시니까 뭔가 이게 하나하나가 그 어릴 때 물론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걸 공부를 했지만
0: 네.
2: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런 잭슨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영화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 곡들처럼 몸이 절로 들썩이는 나를 춤추게 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곡을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사실 이 세상에 아무리 신나는 곡도 네. 저를 춤추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찾아주고 싶다.
0: 제가 춤을 잘 안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2: 네.
0: 저는 가장 활발하게 춤을 추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2: 그게 화려한 네. 느낌이시구나.
0: 저는 절대 상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2: 궁금하다. 대화님을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0: 쉽지 않아요. 네, 어떤 음악이 와도.
2: 나
0: 철옹성입니다.
2: 저는
0: 부끄러워서 그래요. 제가 음악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2: 그래도 그 내적 댄스는 출시잖아요.
0: 아 그럼요. 에이. 머릿속에선 제임스 브라운이죠.
2: 그렇죠. 저는 그때 한번 그 드럼 앤 베이스 얘기를 하면서
0: 네.
2: 추천해드렸던 저스틴 허크스의 Better Than Gold라는
0: 네.
2: 그 노래가 아직도 부동의 1위예요. 그 노래 같은 노래는 저는 지금 계속 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0: 네.
2: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가지고 아직 없습니다.
0: 네. 오 대단한 곡인데요.
2: 진짜 아직도 그 컨트리에서 드럼 앤 베이스로 넘어가는 그 센세이션은 아직도 상상만 해도 그리고 듣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인데 저는 그 노래를 아마 틀어주신다면 저는 일어나서 춤을 추지 않을까.
0: 대단합니다.
2: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완곡으로 이제 한 곡을 또 좀 들어보고 싶은데 대원님은 어떤 곡 골라주시겠습니까?
0: 어린 시절 얘기를 주로 했으니까요.
2: 네.
0: 잭슨 5의 가장 대표곡이죠. I Want You Back 듣겠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0: 네, 여러분은 지금 음악 얘기의 신난 진진과
1: 재관람하고 싶은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의 주제는 전설의 팝스타죠.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대한님의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0: 듣고 계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비릿이라는 곡입니다. 1982년에 스릴러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마이클 잭슨의 대표작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앨범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스릴러를 꼽을 겁니다. 물론 취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러실 텐데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대중음악 앨범이기도 하고요. 정말 명곡들의 향연이고 너무나 사운드도 좋습니다. 네, 와 이런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지?
1: 진짜.
0: 네, 그렇게 다들 감탄하는 네, 명반입니다. 곡의 수록곡이고요. 영화 속에서도 이 비릿의 뮤직비디오를 그 촬영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싸워서 네. 그 갱단끼리 서로 싸워서 죽는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마이클 잭슨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라이벌 갱단을 섭외했어요. 네. 실제로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서 네. 그들이 싸우는 듯하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는 장면으로 네,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음악이 가끔 제목 때문에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막 헤비메탈 기타가 나오고 네. 또 어두운 느낌이 약간 있고

0: 제목이 빌이시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때려는 줄 알고
1: 아, beat it.
0: 네, 약간 폭력을 조장하는 음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라이벌 갱단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의 자존심이나 남자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빌이. 네. 저리 가버려라는 뜻입니다. 반대 의미가
1: 반대 의미인데
0: 네, 절대 그걸 때려가 아니라는 네. 걸 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서로 마주하면서 싸워라라고
0: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1: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구나.
0: 네.
1: 와 근데 대화님은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도 상체는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0: 아.
1: 와 저는 지금 네. 막 몸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혼자서 막 쿵탁 뚝탁 뚝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대화님은 그냥 미리시구나. 약간 그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인생의 OST가 여기는 Earth, Wind & Fire고 저는 앰비언트인 거고.
1: 그렇죠. 와, 근데 네. 정말 오랜만에 듣거든요. 비릿. 저도 거의 한 5년 넘게 비릿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와, 정말 오랜만에 들어도 이 사운드와 이 그 처음에 빰 빰 그 주는 사운드에서 주는 그 힘이 다시 네. 한번 위대하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0: 네. 그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1: 네네.
0: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낭설이다로 밝혀지긴 했는데 예전에 어떤 그 소문이 있었냐면 이 비릿의 중간에 보면 당시에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인 에디 벤 헤일런이 기타 솔로를 하거든요. 네. 헤비메탈로. 네. 근데 그 믹스 작업할 때 그 네. 솔로 부분에서 스피커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벤 헤일런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한 꺼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소문으로 이어져 오다가 네. 네, 얼마 전에 이게 도시전설이다. 아, 네, 이게 밝혀졌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
1: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소문이 예를 들어 났어요. 전 입 꾹 닫고 있을 거예요.
0: 아,
1: 뭔지 알죠?
0: 진실을 얘기하지
1: 진실을
0: 않겠다.
1: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제 기자분들이 막 예를 들어 막 진짜.
0: 네.
1: 자, 뮤직비디오도 사실 빨간 자켓으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0: 네. 이 스릴러 앨범의 두 곡. 비릿에서도 빨간 자켓이고요.
1: 맞아요.
0: 그 스릴러라는 곡도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빨간 자켓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앨범 활동 당시에 어떤 마이클 잭슨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옷인데 제가 비릿을 고르긴 했지만 스릴러라는 곡도 혹시 뮤직비디오가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아직 못 봤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1: 네네네.
0: 거의 10분에 달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맘먹고 봐야 되긴 하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세련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1: 센세이션.
0: 사비를 들여서
1: 네.
0: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니까 본인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통 3, 4분이 아니라 10분 가까이 단편 영화처럼 만든다는 게
1: 아.
0: 심지어 본인이 막 얼굴을 일그러뜨린 괴물같이 분장하고 나온 호러 영화를 단편으로
1: 맞아요.
0: 찍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1: 정말 뮤직비디오 저희도 공부 많이 하고 항상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연습실 딱 나오면 아 연습하기는 싫고 그러면 저희는 공부하는 척했습니다.
0: 아
1: 그러면서 이제 봤던 게 스릴러예요.
0: 네.
1: 네. 근데 정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고 이런 약간 마이클 잭슨이라는 존재는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틀에 갇힌 걸 깨준 사람이에요.
0: 네.
1: 정말 이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틀 안에서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난 다른 거 할 거야를 정말 영감을 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0: 그렇죠. 그런 네. 아티스트 중에 대표죠.
1: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아이돌이지만 드럼 앤 베이스 막 해보고 여러 가지 장르적인 시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도 들어볼게요.
0: 네, 듣고 계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Remember the Time이라는 곡입니다. 아, 스릴러라는 앨범이 정말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인 Bad 앨범도 성공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게 좀 그 마이클 잭슨 입장에선 속상했을 텐데 마이클 잭슨이 작곡했지 했는데
1: 네.
0: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좀 다 만들지 않았을까?
1: 아...
0: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물론 뭐 그 사람들의 그 편견도 이해는 합니다만 마이클 잭슨이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댄저러스 앨범에서 프로듀서를 전격 교체합니다. 네,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하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 네.
0: 그중에서도 그 당시에 가장 핫한 테디 라일리라는 아티스트와 협업하는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뉴잭 스윙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 장르의 대표자거든요.

0: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 테디 라일리의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입장에선 자기와 엄청나게 전성기를 보냈던 그 프로듀서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모험일 수 있는데,
1: 그렇죠.
0: 그거를 감행했고 또 성공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1: 맞아요. 이게 사실 마이클 잭슨과 뭔가 뉴잭스윙 하면 되게 다른 느낌일 수 있습니다만,
0: 그럼요.
1: 네, 사실 정말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서 성공까지 이뤄낸 건 정말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0: 아, 싶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네,
1: 저도 개인적으로 뮤직 스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춤을 장르로 따지면 힙합과 하우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었는데, 뮤직 스윙 쪽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재밌게 힙합을 추다가 하우스를 출 수 있거든요.
0: 아, 넘어갈 수 있구나.
1: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잭스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느린 하우스 느낌이고 빠른 힙합 느낌이어서,
0: 맞아요.
1: 네, 그런 느낌의 춤을 섞어서 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뉴잭스윙으로 했었는데, 저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장르 중에 하나예요.
0: 네.
1: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취향의 발견 마지막 추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마지막 곡은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입니다. 2014년에 공개가 된 곡인데요. 마이클 잭슨 사후에 공개가 된 곡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보컬 녹음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완성된 편곡으로 끝내 발매되진 않은 거죠.
1: 네.
0: 그런데 그런 데모들 중에 좋은 걸 찾아내서 나중에 사람들이 편곡을 완성해서 발표한 그런 음악인데, 보통 사후 음반이 발표되면 팬들은 좀 나뉩니다. 의견이 나뉘어요. 한쪽은 못 들어본 걸 더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아. 한쪽은 마이클 잭슨이 다 끝까지 컨펌한 노래가 아닌데 우리가 왜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상업적인 기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후 음악들은 그렇게 크게 히트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마이클 잭슨의 대표곡이 됐습니다. 지금 들어도요. 되게 감동적이고 너무 멋진 곡이에요.
1: 뭔가 Love Never Felt So Good, 저 역시도 뭔가 그 고민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0: 네.
1: 제가 이제 같은 멤버인 비니가 같이 녹음했던 곡을 제가 발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만 뭔가 비니가 생전에 녹음해놨던 곡은 딱 그 곡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물론 완전 데뷔 초반에 녹음해놨던 그냥 저희 아스트로 곡으로 써놨던 그런
0: 네.
1: 곡인데, 이제 비니랑 저랑 해가지고 녹음을 가이드로 해놨던 그 곡을 제가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멤버 전체로 해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비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0: 네.
1: 저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0: 네.
1: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런 추모곡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동료들의 진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그게 담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1: 맞아요. 저도 이제 딱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욕을 먹든 뭘 하든 어쨌든 그냥 비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약간 이런 걸로 좀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야,
0: 그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1: 그렇죠. 마이클처럼 한 시간이 아이돌 한국
0: 그러네요. 맞아. 야, 아니 이게 더 빨랐어요.
1: 아, 이게 더 빨랐다니.
0: 네.
1: 야,
0: 마이클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1: 야, 마이클보다 더 재밌는 아이돌 한국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소가 만들어 볼 수가 없겠죠.
0: 네.
1: 오늘 어떠셨나요?
0: 오늘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진짜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 강의 가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1: 뭔가 영화를 같이 본 느낌.
0: 그러니까요.
1: 야, 그래도 다행히 제가 가수여서 마이클 잭슨을 공부한 사람이라.
0: 그러니까요. 네. 말이 좀 통하네요.
1: 그러니까요. 오늘 밸런스 게임도 다 맞고 말도 통하고 아주 좋은
0: 네,
1: 하루였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화님이 마이클 잭슨의 곡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1: Love Never Felt So Good은 감동적이어서 좋긴 한데,
0: 네.
1: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마이클 영화 때문에 이 코너를 만든 거니까,
0: 맞습니다.
1: 네, 영화에 삽입되는 Beat It을 듣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인들아, 그리고 대원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1: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전 세계 투자의 그루, 자산가 워런 버핏. 그런 분과 직접 몇 마디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꿈 같은 기회에 4년 만에 부활한 버핏과의 점심이 무려 100억 원대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한 끼에 100억 원, 말 그대로 입장료부터가 투자인 그런 자리죠. 과연 어떤 조언이 오갈지, 뭘 드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더 놀라운 건 이 세계적인 자산가 버핏의 평소 식사인데요. 은퇴 전 출근길에는 매일 3달러짜리 햄버거 세트를 먹고요. 증시가 떨어진 날엔 2달러 메뉴를 선택했다고 하죠. 그런 부자도 햄버거라니 왠지 모를 동질감도 막 생깁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잘 되면 족발, 발음 꼬이면 김밥 두 줄로 소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그 마유와의 점심 식사 이런 거 할 수 있는 날 목표로 삼아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참고로 저와의 점심 식사는 무료입니다. 제가 쏩니다. 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 Club 7, Bring It All Back.

0: 5월 21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 식사에서 과연 뭘 드실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버핏을 만나면 질문은 많은데 막상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리에게 버핏만큼이나 소중한 분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생각보다 엄청 한국적인 식사만 좋아하실 것 같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틴 쌤.
1: Hello everyone. Good evening.
0: 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1: I am hardcore Korean. I mean, I throughout the week mostly I eat Korean food.
0: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1: I will.
0: 네. 아니 쌤, 그런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yes. 그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say like if you could have lunch with Mr. Warren Buffett.
1: Warren Buffett. Wow.
0: Like, what would you ask him?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1: Oh my gosh.
0: 솔직히.
1: I would ask him. I mean, because I don't know much about like stocks and things. I would ask him like everyday questions. Mr. Buffett, what kind of soap do you use?
0: 아니 그런 기회를 그렇게 아 또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No, I just of course I would ask him financial stuff. But he is such an interesting character. You know, it is such an unusual character. So I think I would ask him those questions like why do you have all this money and you eat like hamburgers. apparently he has a Coke every day. It's really interesting.
0: 특별하지 않아요? 뭔가 특이하고.
1: Very much.
0: 그 굉장히 이런 investment 쪽에서 guru이잖아요.
1: Yeah,
0: guru라고 하는 건 이제 guru는 전문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햄버거를.
1: Oh yeah.
0: 그래서 제가 또 햄버거 먹잖아요.
1: Yeah, and he drives a very old car.
0: 그러니까요. Yeah. 깜짝 놀랐어요.
1: Oh yeah.
0: Right.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 보세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 볼까요?
1: Sea temperatures in the equatorial Pacific are heating up at an unprecedented pace, pointing to the possible return of a powerful El Niño. Even South Korea, which usually escapes the worst of its direct impact, could be in for a wild weather summer, with scorching heat waves and torrential downpours swinging back and forth like a weather roller coaster.
0: 적도 태평양 수온이 유례 없는 속도로 치솟으면서 강한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이 크지 않았던 한국도 올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 A head-to-head parcel sorting battle between humans and humanoid robots in Silicon Valley is turning heads. While the human worker narrowly came out on top after a grueling 10-hour face-off, many in the industry say the rollout of humanoid robots into real-world workplaces may be closer than anyone expected.
0: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맞대결이 화제입니다. 10시간의 승부 끝에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Fossils of a newly identified dinosaur believed to have roamed Thailand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have been put on display. The massive plant eater, whose forelimb bone is nearly as tall as an average adult, has even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from researchers.
0: 태국에서 1억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공룡 화석이 공개됐습니다. 앞다리 뼈 길이가 성인 키와 맞먹는 거대한 초식 공룡으로 연구진은 태국의 마지막 타이탄이라는 별칭도 붙였습니다.
1: Planks,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 may not deliver bigger gains simply because you hold them longer, according to fitness experts. They say the real key to core training is not logging more time, but maintaining solid form from start to finish.
0: 복근 운동의 대표적인 플랭크. 오래 버틴다고 반드시

0: 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시간보다 정확한 자세 유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Sea temperatures in the equatorial Pacific are heating up at an unprecedented pace, pointing to the possible return of a powerful El Niño. Even South Korea, which usually escapes the worst of its direct impact, could be in for a wild weather summer, with scorching heat waves and torrential downpours swinging back and forth like a weather roller coaster.
0: 적도 태평양 수온이 유례 없는 속도로 치솟으며 강한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이 크지 않았던 한국도 올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올여름 날씨를 좌우할 태평양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해요. 적도 부근 바다에 평년보다 뜨거운 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고요.
1: Mm-hmm. So hot water has been rapidly building up in the equatorial Pacific in recent weeks.
0: Okay.
1: Now, sea surface temperatures have jumped by nearly 4 degrees in just 1 month.
0: No.
1: 1 month.
0: 한 달 만에 지금 적도 태평양 바다 해수 온도가 4도가 올라갔다고요.
1: Yeah.
0: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지금.
1: That's right. Wow. In 1 month. And this is highly unusual. And apparently, you know, South Korea is not so affected by El Nino weather, situation.
0: Mm-hmm.
1: But they're saying that this summer could be different, that we're going to have very high temperatures and then also a lot of rain at the same time.
0: 그러니까 한국이 뭐라 그럴까요? 여름에 이제 보통 엘니뇨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폭염이나 뭐 이렇게 집중 호우 막 내리면서 번갈아서 막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네요. 와우. 자, 올 여름 진짜 예년보다 날씨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폭염이나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거.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ea temperatures in the equatorial Pacific are heating up at an unprecedented pace, pointing to the possible return of a powerful El Niño.
0: 적도 태평양 수온이 유례 없는 속도로 치솟으면서 강한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quatorial Pacific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도 태평양 area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sea temperatures가 heating up, 뜨거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천천히가 아니죠. At an unprecedented pa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So anytime we hear the word pace, we're talking about speed, right? And this word unprecedented is really often heard in the news these days, especially becau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ings that no president has ever done. It's unprecedented, which means that it's never happened before.
0: 전에 벌어진 적이 없던 뭐 이런 느낌인가요?
1: You can't compare it to anything because it hasn't happened before.
0: 완전히 새롭거나 기록을 완전히 깨버리거나 이런 느낌이네요.
1: That's right.
0: 전례 없는이라는 느낌인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라고 하니까 그런 속도로.
1: Yeah. And another thing too is that we're hearing things with AI. So like tech companies are investing a ton of money in AI.
0: Right.
1: And it's unprecedented. They've never done this before at this rate.
0: 아, 이런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막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관심이 막 쏠리거나 하는 적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전례 없는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1: Right. They're just investing so much money. They've never invested so much money.
0: 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
1: In other technology.
0: Unprecedented.
1: Yeah. Unprecedented.
0: Right. Okay. 자, 이어가 볼게요.
1: Even South Korea, which usually escapes the worst of its direct impact, could be in for a wild weather summer, with scorching heat waves and torrential downpours swinging back and forth like a weather roller coaster.
0: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던 한국도 올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Direct impact. 왜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보통은 escape 한다. 그러니까 별로 겪지 않는다고 해요. 그죠? South Korea가. 근데 it could be in for a wild weather summer.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head-to-head parcel sorting battle between humans and humanoid robots in Silicon Valley is turning heads. While the human worker narrowly came out on top after a grueling 10-hour face-off, many in the industry say the rollout of humanoid robots into real-world workplaces may be closer than anyone expected.
0: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맞대결이 화제입니다. 10시간의 승부 끝에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상자를 막 옮기고 분류까지 하는 모습이 이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이게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로봇이 고장날 때까지 해보겠다면서 생중계를 이어갔대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인간과의 대결 까지 이제 성사를 시킨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1: Yeah. So this even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a U.S. robotics mm-hmm. company called Figure AI. So there was a head-to-head battle. There was a battle between a human intern mm-hmm. and a humanoid robot.
0: Right.
1: And they had to scan barcodes
0: okay.
1: and sort the boxes for 10 straight hours Ooh. With some breaks. Mm-hmm. And the human ended up winning,
0: yes,
1: but you know, kind of at the end, and he finished about 200 boxes ahead. But still, 아, it was very close.
0: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차이라기보다는 200개 정도 더 처리를 하면서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 Figure AI의 CEO가 인간이 기계를 이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 이게.
1: I believe it.
0: 아무튼 근데 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1: Yeah.
0: 뭐 왠지 우리가 상상하기엔 아유, 아직도 다 떨어뜨리고 막 윙윙윙
1: no.
0: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와, 자연스럽고 그렇죠?
1: Totally.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 head-to-head parcel sorting battle between humans and humanoid robots in Silicon Valley is turning heads.
0: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맞대결이 화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주어를 보면 head-to-head parcel sorting battle 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parcel sorting부터 먼저 좀 해설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parcel sorting. If you sort the parcel, mm-hmm. we're talking about the packages that come in mm-hmm. to the warehouse.
0: Okay, so parcel이라고 하는 게 택배라든가 소포를 yeah.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It's the broad term mm-hmm. for all the packages that come in.
0: 근데 그걸 sort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You have to organize it, mm-hmm. right? So all of these warehouses, you need to organize it and put it in certain boxes or categories mm-hmm. so that they go to the right trucks. Because think about it. They've mm-hmm. get like thousands and hundreds and thousands yes. of packages a day. Uh-huh. So they got to put it in the right places.
0: Right. This goes here, that goes,
1: goes there.
0: There.
1: Uh-huh. Yeah. That's the whole idea mm-hmm. of sorting, S-O-R-T.
0: 아, okay. So 분류 작업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Parcel sorting이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head-to-head,
1: head-to-head
0: battling 거예요.
1: Okay. Mm-hmm. So sometimes when you have like in a boxing ring mm-hmm. and two boxers are like putting their heads together, yeah. you know, facing each other. Uh-huh. It's like, you know, like, mm-hmm. yeah, they're battling together. They're mm-hmm. they're competing.

0: against one another.
1: 아, 오케이. 그래서 진짜 1대1 맞대결 같은 것 얘기하겠네요. 정면 대결에 이렇게 얘기할 때 head to head고. 그래서 거기 뒤에 이제 parcel sorting. 그러니까 그런 대결 같은 battle 얘기가 나왔습니다. Between humans and human robots. 뭐. 근데 이 battle 자체가요. 지금 머리들을 turn 시키고 있대요. Turning heads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Yeah, there's a lot of talk about heads. Huh? So if something turns heads, like say for example, why would you turn your head to the right? Oh,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to right. see. It is grabbing your attention. Mm-hmm. So when you turn, if something A is mm-hmm. turning heads, it means it is attracting attention.
1: Oh, okay.
0: Because it's unique mm-hmm. or it's wow, exciting mm-hmm. or mm-hmm. impressive, whatever it is. 아, it's shocking. Yeah.
1: 왠지 우리말로는 눈을 눈길을 끈다 뭐 이렇게 시선 끈다 해서 눈을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머리를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0: Well, we okay. could say things like it's eye-catching mm-hmm. or it's like grabbing attention, but you can also use this expression to turn heads.
1: 아, okay. So something is turning heads 한다는 거는 사람들의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0: Yeah.
1: So 시선을 끌다, 주목을 받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어가 볼게요.
0: While the human worker narrowly came out on top after a grueling 10-hour face-off, many in the industry say the rollout of humanoid robots into real-world workplaces may be closer than anyone expected.
1: 10시간의 승부 끝에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human worker가 narrowly came out on top 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아주 narrowly 이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이기다라고 하면 narrowly come out on top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10시간 동안에 grueling face off 이후에 벌어진 거래요. grueling은 쌤이 한 1000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된, right? 그런 10시간의 face off 도대체 face off가 뭘까요? 얼굴과 관련이 있나요?
0: Okay. Now, it is similar to head to head. But a face off, you know, it comes from ice hockey. Before they start the game, they face off, right? And then what do? The referee drops the puck.
1: Okay.
0: And then they got it, the
1: yes.
0: first one, right? So that's a face off.
1: Okay.
0: So a face off is very similarly like head to head, but a little bit more dramatic.
1: Okay.
0: And sometimes confrontational.
1: 아,
0: sometimes.
1: All right. 지금 아이스하키에서 원래 나온 말인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둘이 face off 한다는 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결이나 정면 충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아까 head to head battle보다 더 dramatic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군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head to head parcel sorting battle between humans and humanoid robots in Silicon Valley is turning heads. While the human worker narrowly came out on top after a grueling 10-hour face-off, many in the industry say the rollout of humanoid robots into real-world workplaces may be closer than anyone expected.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Dan and Shay with Justin Bieber. The song is 10,000 Hour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Fossils of a newly identified dinosaur believed to have roamed Thailand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have been put on display. The massive plant eater, whose forelimb bone is nearly as tall as an average adult, has even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from researchers.
1: 태국에서 1억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공룡 화석이 공개됐습니다. 앞다리 뼈 길이가 성인 키와 맞먹는 거대한 초식 공룡으로 연구진은 태국의 마지막 타이탄이라는 별칭도 붙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에서 발견한 초대형 공룡 화석이죠. 코끼리 9마리급 무게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진짜 엄청 큽니다. 그게 진짜 뼈 같아요. 정말 이렇게.
2: It's true because the forelimb, what is it? The forelimb, bone is as big as an adult.
1: Wow.
2: Yeah, so they discovered this fossil in northeastern Thailand, and after nearly a decade of analysis, so they studied this for 10 years.
1: Yes.
2: They identified a new species of plant-eating sauropod dinosaur.
1: Mm-hmm.
2: Okay, I'm going to attempt to say the name.
1: All right.
2: Okay. Naga Titan Chaya Humensis.
1: Okay.
2: Okay.
1: You made it.
2: Whew.
1: You did it.
2: I don't know if it's correct, but you know those names are really hard.
1: Mm-hmm.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이제 분석을 한 거네요. 근데 새로운 초식류의 이제 용광류의 공룡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름이 굉장히 항상 공룡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2: Yeah, it's always so hard.
1: I know. 근데 앞다리 뼈 길이만 1.8m라고 합니다. 진짜 뭐 성인. 남자의 평균적인 뭐 그러니까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무게가 성체 코끼리 9마리급 무게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얼마나 컸겠어요?
2: Yeah. Well, I mean dinosaurs in general like they're huge,
1: right?
2: So, yeah, so it is very exciting to have this sort of to find that you know, it's a species of plant-eating dinosaur.
1: That's right.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Fossils of a newly identified dinosaur believed to have roamed Thailand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have been put on display.
1: 태국에서 1억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공룡 화석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fossils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fossil, right? 화석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근데 새롭게 identified, 뭔가 확인이 된 다이너소어가 지금 타일랜드에서 roam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believe가 되고 있대요. Roam.
2: Roam. Now, everyone, you know the word roaming with your phone.
1: Roaming 서비스요.
2: Oh, there you go.
1: 네.
2: Let me tell you why it's roaming.
1: Yeah.
2: It's spelled R-O-A-M. And roam means to move around freely.
1: Right.
2: Without having a specific direction or destination.
1: Okay.
2: So you can kind of like, if you have time, you can roam the streets of Seoul. You know, just go anywhere.
1: 막 뭐랄까 자유롭게 다니는 거잖아요.
2: Yes. 아니,
1: 공룡들이 아, 나 오늘 저기 편의점 좀 갔다 와야겠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oam 자체가 이미 wander around 하는 거, right?
2: That's
1: 그냥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2: So the reason why it's roaming services is that you can your phone can roam on international networks, and that is the whole idea. That is why they say roaming.
1: No matter where you go.
2: No matter where you go.
1: 맞네요.
2: Yeah, you can get it.
1: 어디를 가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So, 여기서 roam이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 타일랜드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발견된 그런 다이너소어의 fossils가 have been put on display라고 돼 있네요.
2: Okay, put on display simply means that you are showing it publicly to people like museums, exhibitions, news. Yeah. Put on display.
1: 전시되었다라는 얘기예요.
2: Yes.
1: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다 갖다 놓은 거네요.
2: That's right.
1: Right. 참고로 이 put on 말고 그냥 something is on display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쓰면 이미 전시되어 있다라는 상대 강조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2: The massive plant eater whose forelimb bone is nearly as tall as an average adult has even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from researchers.
1: 앞다리뼈 길이가 성인 키와 맞먹는 거대한 초식 공룡으로 연구진은 태국의 마지막 타이탄이라는 별칭도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massive한 plant eater 초식 이제 공룡인 거죠. 근데 whose forelimb bone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forelimb bone. fore이라고 하는 게 앞쪽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limb이라고 하는 건 팔, 다리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so forelimb bone은 앞다리 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거의 성인 정도의 키이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이런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2: Okay.
1: Right.
2: So a nickname is just like another name.
1: Yes.
2: Okay, that people give you. Mm-hmm. But if you earn the nickname,
1: yes.
2: it means there is a reason why they give you this name.
1: Okay.
2: Maybe because you have a certain personality or maybe you look a certain way.
1: Okay.
2: So we have people like Usain Bolt. You know what his nickname is?
1: What is it?
2: It's Lightning Bolt.
1: Oh, 워낙 빠르니까 이유가 있는 거네요.
2: Yeah. You know Elvis Presley's nickname?
1: What is it?
2: King of Rock and Roll.
1: King of Rock and Roll.
2: Do you know Mayu's nickname?
1: I have no idea. Do I have a nickname?
2: Funny Teddy.
1: Funny.
2: That's my. I just gave it to you. Funny Teddy.
1: 오늘부터 그렇게 안 부르는 제 주위 지인들은 굉장히 화를 내겠습니다. Funny Teddy.
2: Teddy Bear.
1: Teddy Bear.
2: Yeah, that's right. Funny Teddy Bear.
1: 감사합니다. Okay.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Fossils of a newly identified dinosaur believed to have roamed Thailand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have been put on display. The massive plant eater, whose forelimb bone is nearly as tall as an average adult, has even earned the nickname Thailand's last titan from researchers.
1: 네, 작가님이 마유쌤은 마이클 백슨이죠.
2: I forgot about Michael Jackson.
1: 저의 댄스
2: Beckson.
1: 이후로.
2: You know, I'm sorry.
1: 둘 다 왔다 갔다 할게요.
2: Okay. 네. All right.
1: 자,
2: Michael Jackson.
1: All right.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 Let's listen to Randy Newman with The Time of Your Lif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죠.
1: Planks,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 may not deliver bigger gains simply because you hold them longer, according to fitness experts. They say the real key to core training is not logging more time, but maintaining solid form from start to finish.
0: 복근 운동의 대표격인 플랭크. 오래 버틴다고 반드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시간보다 정확한 자세 유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세였어요. 어쩐지 이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예전에 뭐 할머님 어떤
1: yeah, we talked about the grandma.
0: 있으신 분,
1: yeah.
0: 그분도 아마 자세가 엄청났다, 정확했다라는 뭐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시간으로 많이 가거든요. 나 뭐 3분 견딘다, 4분 견딜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1: So have you tried the plank?
0: Yeah.
1: Okay. Mm-hmm. Right. Do you know what happens? When it gets hard,
0: mm-hmm.
1: your body starts to collapse, uh-huh. right?
0: 막 몸이 떨리면서.
1: Oh, and your back kind of goes down.
0: Yes,
1: like
0: yes.
1: you can't hold it.
0: Uh-huh.
1: And that's the thing.
0: Mm-hmm.
1: So they're saying that that form is so important.
0: Yes.
1: You have to keep that lower back. It starts to like go down
0: mm-hmm.
1: and the hips start to rise
0: okay.
1: and that's when things get less effective.
0: 아, 효과가 떨어지는 거군요.
1: Yeah.
0: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라면 차라리 10초에서 30초 정도를 해도 정확한 자세로 하고 멈추는 게 더 낫다. 그걸 계속 홀드하는 게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1: That's right.
0: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Okay. So, 자세 싸움에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Planks,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 may not deliver bigger gains simply because you hold them longer, according to fitness experts.
0: 복근 운동의 대표격인 플랭크. 오래 버틴다고 반드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Planks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표현도 나왔네요.
1: Oh, sure. Yeah. We hear this quite a bit. Uh-huh. Go-to means basically your first choice or the most reliable choice.
0: Right.
1: Like you can depend on this choice.
0: Mm-hmm.
1: So it's what there are many exercises.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can do for your core,
0: mm-hmm.
1: but planks is really the go-to. It's simple.
0: Mm-hmm.
1: It's not complicated.
0: 그러면 복근 하면 플랭크
1: plank.
0: 이렇게 떠오르는 거네요.
1: Yeah, kind of.
0: Okay.

0: 그러면 goat 뒤에 다른 거를 붙여서도 뭐 단어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아. So say for example, you know, I love pot-bingsu. I really do. Like in summer,
0: okay.
1: I gotta have it like every uh-huh. week. So you may have your go-to pot-bingsu place.
0: Uh-huh.
1: The place that you know is gonna serve the best pot-bingsu.
0: Pot-bingsu 하면 여기야.
1: 여기야.
0: 이렇게 내가 자주 찾는 이런 yeah. 곳을 또 쓸 수가 있겠고, 그렇죠? Uh-huh. 아니면은 I go ask 뭐 Kristin Sam when uh-huh. it comes to 뭐 English 뭐 uh-huh. 이러면은 yeah. 크리스틴 쌤이 나의 go-to person인 거네요.
1: Oh yeah, sure. 관련해서는. Yeah, you could be like your go-to teacher.
0: 아, okay.
1: English teacher. 오,
0: so go-to 무엇하면 내가 자주 찾는 그리고 대표적인 yes. 정도 볼 수가 있겠고 mm-hmm. 여기서는 go-to core exercises라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1: They say the real key to core training is not logging more time, mm-hmm. but maintaining solid form from start to finish.
0: 이 운동의 핵심은 시간보다 정확한 자세 유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키 뭐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때는 key to라고 쓰는 것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core training에 이제 they say the real key, 진짜 key, 그죠? to core training, 이 core training에 대한 핵심은 logging more time 하는 게 아니래요. 로그하는 거는 근데 어디에 기록하는 거 아닌가요?
1: Yeah, it is true. Mm-hmm. It comes from actually the logbook mm-hmm. that ships had. It was a record book for the mm-hmm. ships.
0: Okay.
1: Like where did they go? Like the data, the activities, you know, mm-hmm. All the recordings of the ship.
0: 아.
1: And that's where this word comes from. But we use this in modern day mm-hmm. a lot. Like
0: okay.
1: you log into, you log out.
0: Yes.
1: But logging time just means basically that it is tracking mm-hmm. your time to see how long mm-hmm. you've been working out.
0: 그러면 여기서 more time이라고 했으니까 logging more time이라고 하면 mm-hmm. 더 긴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더 오래 버티는 것을
1: yeah.
0: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but maintaining solid form. 여기서 for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posture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자세를 유지하는데 from start to finish.
1: Okay. I think we can all kind of understand what this means. From uh-huh. start to finish means tha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n important thing is that there are no interruptions.
0: Mm-hmm.
1: Uh-huh.
0: 계속 완전 끊김없이 쭉
1: yeah.
0: 가는 걸 얘기를 하나요?
1: From beginning to the end. Okay. All the way through.
0: Okay.
1: Mm-hmm.
0: 그럼 지금 방금 from beginning to the end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랑 거의 뭐 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From mm-hmm. start to finish라고 하면
1: yeah.
0: pretty much the same thing.
1: That's right.
0: Why?
1: So one thing that I was thinking about is on the weekends, I have to be careful because if I start a drama or some series, TV series,
0: 벌써 느낌 와요.
1: All weekend, I'm binge watching uh-huh. from start to finish. I watch the whole series.
0: Oh no.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나 이런 게 있으면 uh-huh.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1: uh-huh.
0: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쭉
1: no,
0: 본다.
1: You take it with you okay. to the bathroom.
0: okay, so from start to finish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뭐 쉬는 거나 이런 거 없이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lanks, one of the go-to core exercises, may not deliver bigger gains simply because you hold them longer, according to fitness experts. They say the real key to core training is not logging more time, but maintaining solid form from start to finish.
0: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너무 마음에 들었던 Something is turning heads.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시선을 끌다, 주목을 받다.
1: I wore my new jacket and it's turning heads at work.
0: 새 재킷을 입고 갔더니 회사에서 다들 쳐다봤어. 시선을 끌었단 얘기죠. 대체 어떤 재킷이었길래?
1: It's your 찜질방 jacket.
0: 찜질방 스타일.
1: Yeah.
0: 그렇죠. 제가.
1: You know that turns heads at EBS. Everyone's like, oh, 찜질방.
0: 아니, 단순하게 그냥 브라운 컬러였는데 이거를 찜질방.
1: No, it's 찜질방.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roam이라고 하는 거. 로밍 서비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roam 하는 건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근데 목적지, 뭐 특정한 이런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거 없이요.
1: My dog kept roaming around the house.
0: 네, 강아지가 집안을 계속 돌아다녔어. 뭔가 심심했나 봐요. 네. 자, 그리고 go to core exercises는

0: 대표 코어 운동, 기본 운동인데요. 고우투는 정말 자주 찾는 대표적인 정도가 되겠죠.
1: I asked what the go-to core exercise is for beginners.
0: 초보자용 기본 코어 운동 뭐 있는지 물어봤어. 뭘 가장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대표적인지 물어봤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이라고 크리스틴 쌤이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face off. 정면 대결,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1: It was a real face-off in today's final match.
0: 네, 오늘 결승전은 진짜 정면 승부였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 Okay, just a quick
0: Right.
1: thing. Have you ever seen a movie called Face Off?
0: Oh, yeah.
1: You did with John Travolta
0: 저
1: and
0: 잠깐만 봤어요, 근데.
1: Nicolas Cage? Okay. So the title is Face Off.
0: Right.
1: And it plays on this expression. Two things. Literally, they switch faces.
0: 그래서,
1: Right? So they take the face and they
0: 맞아요.
1: surgically change, right? But it's also this definition of face off.
0: 오케이. 뭔가 대결한다는 느낌. 와,
1: Yes.
0: 그래서 제목을 정말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1: They did.
0: 실제로, 아, 이건 대결 뭐 하는 뭐 싸우는 영화인가 보지 할수 있는데, 실제로 영화 보시면
1: Yeah.
0: 얼굴이 스위치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악당하고 경찰의 대결 내용. 이죠. 저 다시 한번 봐야 될것
1: Yeah.
0: 같아요. 자, 그리고 swinging back 뭐 and forth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뭔가 swing back and forth 한다는 거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 정도가 되겠죠.
1: Exchange rates were swinging back and forth.
0: 네, 환율이 계속 오락가락했어, 왔다 갔다 했어 정도가 되겠고요. Log more time. Log은 원래 기록을 하는 건데 더 많은 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더뭐 아까 그 내용에서는 적어도 더 오랜 시간을 버틴다는 뜻이 되겠죠.
1: I've been logging more time studying for exams.
0: 네, 시험 때문에 공부 시간 계속 늘리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세우려는 듯한 느낌. 뭐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Head to head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face off랑 좀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죠?
1: Yeah.
0: Head to head battle, right? 그래서 1대1 맞대결이나 정면 승부였죠.
1: The two brands went head to head.
0: 네. 그두 브랜드가 정면 승부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머리와 머리를 또 이렇게 또 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얼굴도 대고 머리도 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결이라는 느낌을 좀 주게 되네요. 자, could be in for이라고 하는 거. 아, 뭐뭐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could 때문에 뭐뭐 할 수도 있다인데 사실 이걸 빼더라도 in for something은 뭔가를 경험한다는 느낌인 거죠. 근데 특히 나쁜 거라고 하셨죠, 아까.
1: Usually,
0: Right.
1: usually.
0: Okay.
1: We could be in for heavy rain this week.
0: 이번 주 폭우 올 수도 있어. 이건 굉장히 헤비하게 의역이 된 거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heavy rain을 이번 주에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바로 earn the nickname. 바로 뭐뭐라는 뭐 별명을 얻다, 뭐뭐라는 별칭이 붙다.
1: He earned the nickname Jim King and Michael Bexon.
0: 여기서 희는 마유인가요? 네. 걔 헬스 왕이라는 그리고 마이클 백슨이라는 그리고 퍼니 테디베어라는 별명
1: Yes.
0: 붙었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별명
1: Wow, so
0: 감사해요.
1: many nicknames.
0: Yeah.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할게요.
1: Okay, well, let's listen to Meryl Streep. She's singing, and it's The Winner Takes It All.
0: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 스캠, 즉 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이메일 사기 수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쌤, 혹시 뭐 이렇게 지인 중에 그런 뭐 스캠 같은 거 당해 본 사람이 있나요? 쌤은 안 그랬을 것 같고 왠지
1: here we go 하고 네. 왠지 but I have gotten certain kind of suspicious right. emails so I don't open them mm-hmm. But I've never had a situation where I've okay. been scammed. I have a situation where people used my credit card Ooh. And charged money.
0: Oh, no.
1: Next day, I found out they charged $500.
0: Oh, no. So what did you do?
1: So I had to call the bank. I had to resolve it with the bank. But yeah, it's...
0: 조심해야 돼요.
1: You have to be careful.
0: 요즘에 그런 거 저는 거의 겪을 뻔했는데
1: 이런, what happened?
0: 이메일 address나 뭐 이런 웹사이트 address 같은 거 스펠링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 같은 거 있죠. L인데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스페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L 끝나잖아요. 그거를 yeah. 숫자 1으로 바꾸는 거예요.
1: Really?
0: 가짜예요. 근데 딱 봤을 땐 L로 보이거든요. 그런 걸 잘못했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1: Really?
0: 주의하셔야 됩니다.
1: That's very sly.
0: I know.
1: Okay.
0: 자, 이런 스캠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충분히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내용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There's a new phishing scam, fake invitations.
0: 새로운 피싱 사기가 등장했다. 가짜 초대장.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온라인 초대장 서비스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해요. 지인 이름을 도용을 해서 파티나 모임 초대처럼 꾸민 링크를 보내는 방식인데요. 무심코 아는 사람이 보냈네? 크리스틴 쌤이 보냈네? 이런 식으로 하고 안심하고 클릭을 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싱 사기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이제 불안감을 유도해서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왔죠. 대표적으로 뭐 계좌가 해킹됐어요. 벌금을 내야 돼요. 시청 기록이 추적됐어요. 뭐 이런 이메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기는 조금 더 방식이 교묘해진 거죠. 자, 오늘 이 내용 일부 발췌해서요.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1: The invitation scam is a little more subtle. It preys on the all too human desire to be included in social gatherings. The fishy invitations mimic emails from paperless post, Evite, and Punchbowl. What appears to be a friendly overture from someone you know is really a digital Trojan horse that gives scammers access to your personal information.
0: 이 초대장 사기는 조금 더 교묘한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나도 초대받고 싶다는 심리를 노리는 건데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초대장 이메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가 보내낸 초대처럼 위장한 가짜 메일이고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디지털 함정이죠. 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스캠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꼈다라고 하고요. 예전에 쌤 기억나시나요? 뭐 이메일 봤는데 무슨 어떤 나라에
1: I'm the king. I'm the prince.
0: 어떤 부자가 뭐 유산을 남겼는데 right. 뭐 이거를 하면은 지금 마유에게 얼마를 남겨둔다고 하더라. 네. 아무튼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true. 뭔가 초대장을 보냈다 의심을 안 하는 거죠.
1: Well, because people are getting smarter.
0: Right.
1: So they're making smarter ways
0: right.
1: to get people in. Okay.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invitation scam is a little more subtle. It preys on the all-too-human desire to be included in social gatherings.
0: 하지만 이번 초대장 사기는 조금 더 교묘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임에 끼고 싶어하는 심리를 노린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invitation scam이라고 하는 게 약간 더 more subtle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The word subtle. is actually subtle, the spelling.
0: 그렇죠.
1: S-U-B-T-L-E. There's a B in there.
0: Subtle 아니군요.
1: No, we don't pronounce the B. Right. It's subtle. And subtle just means that it is

0: not obvious. Mm-hmm. And you, if you don't pay close attention, you'll miss it.
1: Okay.
0: So it's very hard to detect.
1: 약간 오묘한 거네요. 이거 나 아는 사람인가?
0: Yeah.
1: 이상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 Yeah. So, subtle 하다는 건 발음 자체도 subtle이 아니라 subtle 되겠고요. 더 교묘한, 뭔가 더 눈에 띄지 않는 이라고 합니다. Mm-hmm. Right? And it preys on the all too human desire to be included in social gatherings. Right? Okay. 근데 이 preys on something 한다고 했는데요. 이 prey는 원래 이렇게 먹잇감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0: yes, that's very good. That's where it comes from. You have the predator.
1: Right.
0: Who are these like scam artists. Yes. And they prey on something. So, to prey on something means to take advantage, uh-huh. to kind of like find their victim.
1: Ah.
0: And usually predators prey on the weaker
1: 그쵸.
0: animal, mm-hmm. right? And so in this case, these guys, these scammers are preying on, you know, people who are kind of like weaker humans.
1: Ah. Wow. 못했네요, 진짜.
0: Really bad.
1: 포식자, 뭐, predators, right? 이 그런 predators들이 prey로 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약한 사람들, 그렇죠?
0: Yeah.
1: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약점을 노리거나 악용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걸 prey를 동사로 쓴 거네요, right?
0: That's right.
1: So prey on someone 하면 누군가의 약점을 노리거나 악용하다가 되겠고요. 자, preys on who? The all too human desire. 아, 사람 자체가 아니라 all too human desire. Desire를 이렇게 노린대요. 이건 okay. 어떤 감정인가요?
0: Okay, so it's important to know what the desire is. Mm-hmm. The desire is that you want to be part of the social group.
1: Yes.
0: Okay? And all too human means that it is typical human nature.
1: Mm-hmm.
0: It is like we all want to be accepted. We all want to be included in the party.
1: 아, 너무나 인간다운.
0: Yeah.
1: 인간이라면 꼭 느끼게 되는.
0: That is an right. instinctive desire.
1: Okay. 본능적인 거네요.
0: Yeah, 거의? in okay. some ways.
1: Right. So all too human desire는 그냥 욕구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욕구. 근데 이런 social gatherings에 나도 포함되고 싶어. 나도 거기 가고 싶어.
0: And these scammers know that.
1: 아,
0: They're using
1: 거네요.
0: it. Yeah.
1: Okay.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The fishy invitations mimic emails from Paperless Post, Evite, and Punchbowl.
1: 이 가짜 초대장은 Paperless Post, Evite, Punchbowl에서 보내는 이메일처럼 꾸며진다. 자, 이 미믹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메일들이, 그렇죠? 아, 미믹하는 거는 흉내를 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링크를 가짜로 만든다던가 되게 공식적인 뭔가 초대창처럼 yeah. 써버린다든가.
0: And
1: right?
0: these paperless post, Evite, Punchbowl, these are real, mm-hmm. you know, websites.
1: That's right.
0: So it's like Evites are actually electronic mm-hmm. invitations.
1: That's right.
0: So you think, oh, okay.
1: Mm-hmm.
0: Yeah.
1: 근데 이런 거죠. Punchbowl 했는데 마지막에 bowl의 Ellie 알고 보니 숫자 1이었던 거예요.
0: That's right.
1: 무섭죠. 자, 이어가 볼게요.
0: What appears to be a friendly overture from someone you know is really a digital Trojan horse that gives scammers access to your personal information.
1: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게 온 친근한 초대처럼 위장한 가짜 메일이고 클릭하면 개인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디지털 함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friendly overture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friendly 하면 당연히 이제 친근한 뭔가 다정한 듯한 이런 느낌인데 그런 overture는 뭘까요?
0: Okay, so of course this is like journalistic writing. So overture is originally, it means the opening piece of a opera or symphony.
1: Okay.
0: Okay. So this friendly overture, what they're saying, is kind of a opening move or introduction.
1: Mm-hmm.
0: Kind of like throwing something at you.
1: 아,
0: mm-hmm. 그러니까, kind of an initial approach.
1: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0: Yeah.
1: 너무 오랜만이군요. 뭐 이런 거라고 한다든가
0: yeah.
1: 아니면 너 나 기억나니? 누구누구누구 이런
0: that's,
1: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0: You're good, Maya Sam.
1: 아무튼 so overture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접근, 표현, 제스처 같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0: Mm-hmm.
1: 근데 그 당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friendly overture 그래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digital Trojan horse라고 얘기를 하는데 Trojan horse는 뭐 트로이의 목마 이렇게 돼 있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런 스캠을 하는 앱 같은 거
0: yeah.
1: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0: Right.
1: Okay. 자, part 1 다시 듣겠습니다.
0: The invitation scam is a little more subtle. It preys on the all too human desire to be included in social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There's a new phishing scam, fake invitations. 새로운 피싱 사기가 등장했다. 가짜 초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한 사례를 보면 예전에 초대장을 보냈던 친구 이름으로 온 메일이었다고 합니다. 의심 없이 당연히 클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한 사이버 보안 업체 CEO는 이런 유형의 사기를 지난 연말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피싱 메일 자체는 새롭지 않은데 약 6개월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새로운 미끼가 이제 등장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 미끼가 초대장이 된 셈이고요. 그리고 이 피싱 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1: In one, the recipient is served a link that turns out to be dead, or so it seems. A click activates malware that runs silently as it gleans passwords and other bits of personal information. Another scam offers a working link. Potential victims who click on it are asked to provide a password. Those who take that next step are a boon to hackers. They have complete control of your email and, in turn, your entire digital life, Toback said.
0: 하나는 겉보기엔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클릭하는 순간 몰래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서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열리는 링크로 유도한 뒤 비밀번호 입력까지

0: 하게 만드는 수법인데요. 이 경우 해커가 이메일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사실상 디지털 생활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이 얘기 너무 무섭지 않나요?
1: That is so scary.
0: 에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메일로 그런 거 온 적 있잖아요. 혹시 뭐 바꾸셨나요? 뭘 했나요?
1: Right.
0: 방금 어디서 어떤 액티비티가 발생을 했습니다. Login attempts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스캠일 수 있대요.
1: What?
0: Yeah.
1: Okay. I am not opening anything. Do not send me emails.
0: 아, 안 되겠네요. 전화를 할게요. 차라리.
1: Okay, just call me, please.
0: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In one, the recipient is served a link that turns out to be dead or so it seems.
0: 첫 번째 방식은 받는 사람이 클릭한 링크가 죽은 링크처럼 보인다. 뭐 이거 얘기가 나왔어요. Serve 된다는 거는 결국에 그냥 뭔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링크를 받게 되는데 that turns out to be dead. Turns out to be dead 이러면 알고 보니 죽어 있는 거다. 근데 그냥 여기서 끝나도 말이 될 것 같은데 or so it seems. 이건 뭘까요?
1: This is the point right here. So it seems basically means that it seems like it's dead, but actually it's not.
0: 아.
1: So what appears to be one way is actually not.
0: Okay. So 여기서 그러면은 that turns out to be dead.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정말 죽은 링크인 게 100%인 건데 or so it seems.
1: Yeah.
0: 잃어버리니까 아니면 정말 죽은 걸까? 그래 보이는 기만 하는 거지. 이런 느낌 주나요?
1: Yes. That is perfect acting.
0: 아, 감사합니다.
1: Yeah, it is that sort of like so it seems.
0: 하지만 정말 or is it? 이런 느낌이네요.
1: Yeah.
0: Okay, so it seems를 문장 마지막에 붙이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한다. 뭐 그럴 듯하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1: Perfect.
0: Okay. 자, 이어가 볼게요.
1: A click activates malware that runs silently as it gleans passwords and other bits of personal information.
0: 하지만 실제로는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몰래 실행되며 비밀번호와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자, a click 한 번에 클릭이 있잖아요. activates malware 를 한대요. Right.
1: Well, malware, M-A-L-W-A-R-E, is malicious software or program.
0: Okay.
1: And if it activates it, it means that it starts it. So you, by clicking, you're starting something.
0: Oh, no. Active하게 만드는 거네요.
1: Yeah.
0: 그러면 malware이라는 게 결국에는 software하고 앞에 mal이라고 하는 게 방금 뭔가 안 좋은 악성이라는 뜻이니까 악성 코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malfunction 한다라고 하는 거에 mal도 정상적이지
1: right.
0: 않은 것을 얘기하나요?
1: That's it.
0: Okay, very nice. So 그렇게 클릭하는 거 한 번 하면 activate malware 한다고 해요. 악성 코드 작동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as it gleans password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Password라고 하는 걸 glean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Yeah, this may be a new word for you. It's spelled G-L-E-A-N. If you glean something, it means to gather or collect information little by little or carefully,
0: right.
1: bit by bit. So it's like, it's not just whoosh, taking away your info. It's like shh.
0: 또 이것도 하. Okay, so glean passwords.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Steal 하거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take 이렇게 쓰면 한 번에 가져간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1: Yeah.
0: So glea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뉘앙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빼내다, 슬쩍 빼내다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It does feel like it's kind of stealing. Like very quietly.
0: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Okay. So clean passwords, 비밀번호를 몰래 빼내다, 수집하다 되겠고요. 이어가 볼까요?
1: Another scam offers a working link. Potential victims who click on it are asked to provide a password. Those who take that next step are a boon to hackers.
0: 두 번째 방식에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링크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그 링크를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거기에 응하는 순간 해커들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동을 하는 그런 working link를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경험이 없으니까 패스워드를 이렇게 프로바이드를 하면 제공하게 되면 내가 그 해커들에게 boon이 된대요.
1: Yeah.
0: B-O-O-N. Boom도 아니라. 뭘까요?
1: Yeah, it's a good word. If it is a boon to hackers, you're basically helping.

0: 인생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결국에는 당신의 이메일을 완전 full control을 갖게 되고요. And in turn이라고 돼 있는데요. In turn이 문장 중간에 껴있을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your entire digital life까지도 이제 컨트롤이 될 것이다.
1: Oh my gosh.
0: 무서워요. 네. 오케이.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In one, the recipient is served a link that turns out to be dead, or so it seems. A click activates malware that runs silently as it gleans passwords and other bits of personal information. Another scam offers a working link. Potential victims who click on it are asked to provide a password. Those who take that next step are a boon to hackers. They have complete control of your email and, in turn, your entire digital life, Toback said.
0: 네, 노래 듣고 오죠.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Peter Elias with Bonfire.

0: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There's a new phishing scam, fake invitations. 새로운 피싱 사기가 등장했다. 가짜 초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초대장 플랫폼들도 가짜 초대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짜 초대장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안내하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메일을 확인해주는 그런 전용 이메일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모인 정보는 사이버 보안 기관으로 전달돼서 위험 링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고 해요. 업체들은 이런 사기가 사람들의 설렘을 노린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삶이 외로울 수 있는 만큼 지인에게서 온 초대장을 처럼 보이면 의심보다 먼저 설렘이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죠.
1: Olivia Pollack, the vice president of brand for Evite, said that fake invitations tended to be generic, promising a birthday party or a celebration of life. Most invitations these days tend to have a specific focus, mahjong gatherings or book club talks, for instance. The devil is in the details.

0: details, Pollack said. Because scammers don't know how close you are with the people in your contact list, fake invitations may also seem random.
1: 네, 가짜 초대장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생일 파티나 추모 행사처럼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반면 요즘 실제 초대장들은 마장 모임이나 북클럽 토론처럼 훨씬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사기인지는 디테일에 있다는 겁니다. 또 사기범들은 연락처 속 사람들과 사용자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 초대장은 어딘가 어색하고 뜬금없고 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2: yeah.
1: 잘 지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뭐지?
2: Come to my birthday.
1: 그러면
2: What? I haven't spoken to you in 30 years.
1: 그런 건 꼭 의심해봐야겠죠.
2: Yes.
1: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Olivia Pollack, the vice president of brand for Evite, said that fake invitations tended to be generic, promising a birthday party or a celebration of life.
1: 네. 초대장 플랫폼의 한 임원은 가짜 초대장은 보통 너무 뻔하고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생일 파티나 추모 행사 같은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요즘에 가짜 fake invitations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Tended to be generic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generic 아닙니다. TIC 아니라 RIC예요.
0: Mm-hmm.
1: Right?
0: So if something is generic, it has a negative connotation.
1: Mm-hmm.
0: Means it's like so ordinary,
1: mm-hmm.
0: so common,
1: right.
0: nothing unique.
1: 그 약 같은 것도 generic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0: There you go.
1: Right.
0: So when you go to America and you go to like a pharmacy, mm-hmm. They have the like brands
1: okay.
0: of maybe pain relievers,
1: yes,
0: for example.
1: Yes.
0: And then they have a generic brand,
1: mm-hmm.
0: which has like the name of the pharmacy.
1: Right.
0: Uh-huh. It's cheaper,
1: mm-hmm.
0: but it doesn't have kind of, how shall I say, the name of the famous brand.
1: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함이 없는 듯한
0: yeah.
1: 좀 일반적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0: We call that a generic brand. And supermarkets also have that
1: yes,
0: too.
1: Yes, yes, yes.
0: So they're cheaper,
1: mm-hmm.
0: but they don't have that wow of, you know, the manufacturer's name.
1: 뭔가 패키징의 화려함도 없고 일반적인이라고 할 때 generic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fake invitations가 굉장히 특별하면 오히려 의심이 될 텐데 굉장히 generic한 거네요. 평범한 일반적인 특징이 없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0: Most invitations these days tend to have a specific focus. Mahjong gatherings or book club talks, for instance, the devil is in the details.
1: 반면 요즘 실제 초대장은 마장 모임이나 북클럽 모임처럼 훨씬 더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디테일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일단은 보면은요. 실제 most invitations these days tend to have a specific focus.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Specific
0: okay.
1: focus. 이거 그대로 해석만 하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특정한 집중?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0: Okay. Well, think of it as the opposite. If generic is very ordinary and common, specific focus is something very particular about something.
1: Right.
0: So, and they move on to say Mahjong gatherings or book club talks,
1: okay.
0: it's not just like, oh, let's celebrate life.
1: Mm-hmm.
0: It is something very specific.
1: 아, mm-hmm. okay.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만나자, 아니면 그냥 파티, 이게 아니라 굉장히 specific한 거,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런 focus, 결국 아주 명확한 뭐 초점이라든가 구체적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invitations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예를 좀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Mahjong gatherings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작 게임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0: Yeah.
1: 이 마작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스펠링을 하나요?
0: It's M-A-H-J-O-N-G.
1: Mm-hmm.
0: And Americans usually say Mahjong.
1: Mahjong.
0: Mahjong.
1: Okay.
0: Yes, that's right.
1: Okay. So mahjong gatherings나 뭐 or book club talks 같이 그렇게 정확하고
0: yeah.
1: 특정하고 이런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뭔가 멋진 말을 해요. The devil is in the details.
0: Oh, what a great expression. I love this. Okay, the devil is in the details, meaning the small, really like minor details
1: mm-hmm.
0: can later cause a problem.
1: Okay.
0: Because the word devil
1: Uh-huh.
0: I mean...

0: 네, Deep Dive Daily. There's a new phishing scam, fake invitations.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짜 초대장을 받은 사례는 여러 있는데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사는 한 대학원생도 이와 비슷한 초대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추억 만들기 기념 행사 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뭐 정상적인 초대장이었고 보낸 사람도 대학 시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 보였다고 해요. 그 메일, 이메일 클릭했을까요?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Something saved him when he clicked a link and tried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his inability to remember the password to his email account. He later reached out to his ex, who confirmed that the invitation was fake. It didn't trigger any alarm bells, Smith said. I went right for the click. I went completely animal brain. The new scam comes with an unfortunate side effect, a suspicion of invitations altogether. It's enough to make a person antisocial.
0: 다행히도 그는 이메일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덕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못했고 나중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그 초대장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혀 경고 신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클릭해버렸어요. 완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죠. 이 새로운 사기는 안타까운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초대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점점 더 반사회적으로 만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이런 게 한두 개 있다더라라고 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I'm never opening any emails from you know strangers.
1: I'm not checking any emails.
0: I know.
1: Oh,
0: 그렇게
1: really?
0: 되면 이제 연락도 끊기고 반사회적으로 만들게 되고
1: yes.
0: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슬픕니다. 네.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1: Something saved him when he clicked a link and tried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His inability to remember the password to his email account.
0: 다행히도 그는 링크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던 순간 이메일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덕분에 더

0: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자, 근데 여기 보면 try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When he clicked the link 하고 나서 and tried to tap out his personal information. What does it mean, tap out?
1: Okay, tap out is another way of saying to type out or enter information. Like, you know, when you're on the keyboard, you're tapping on the keyboard,
0: yes.
1: right? So this is kind of another term that we can use to say that we're typing in our information.
0: 우리가 흔히 보통 뭐를 입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type in이나 뭐 enter 이런
1: yeah.
0: 거를 많이 쓰는데
1: That's right.
0: 탭 아웃은 굉장히 신선한 또 표현이네요.
1: Totally. So 그래서, it's just casual right. typing.
0: Right. So 여기서 personal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password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나이 기타 등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어가 볼까요?
1: He later reached out to his ex who confirmed that the invitation was fake.
0: 이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고 초대장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 보면 he later reached out to his ex 했습니다. reach out to 하는 거는 누구한테 contact을 했다.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 ex가 나 그런 적 없는데 얘기한 거죠. 근데 또 그랬다가 so how's life? 이러면서 갑자기 이어지면 오히려 또 고마워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1: That's true.
0: 너무 드라마였죠?
1: Yeah, that was good.
0: Okay.
1: That was good.
0: 자,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1: It didn't trigger any alarm bells, Smith said. I went right for the click. I went completely animal brain.
0: 그는 전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바로 클릭했다. 완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don't 여기서 보면 it didn't trigger any alarm bells.
1: Okay.
0: 그게 그 어떤 bells도 trigger하지 않았다라고 했네요.
1: Okay, alarm bells are just like warnings,
0: yes.
1: like mental warning signals.
0: Mm-hmm.
1: And it's probably because it was his ex-girlfriend.
0: Yeah. Oh?
1: He probably was so excited to hear from his ex-girlfriend that it was like, "Oh, I didn't suspect.
0: See?
1: I didn't
0: Uh-huh.
1: suspect anything.
0: 아, 설마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내겠어? 하겠죠.
1: That's right.
0: right.
1: Yeah.
0: So, alarm bells를 trigger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trigger 같은 거는 뭐 알람을 울리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 went right for the click.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I went for something 하면 그쪽으로 이제 선택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right for the 이렇게 하니까 바로 갔습니다.
1: Yeah.
0: I went completely animal brain. 오, 굉장히 재밌는 표현 나왔네요.
1: Okay, so this is the key expression
0: yeah.
1: here for the day. Okay, animal brain, or as we call it, the reptilian brain,
0: mm-hmm.
1: or the primitive brain.
0: Okay.
1: It means it's kind of like you're acting on instinct.
0: Mm-hmm.
1: You're not thinking about reason or logic. It's like just almost a reflex.
0: Aha. Uh-huh. 그냥 거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반응을 한 거네요.
1: That's right. So okay. it's like, don't think, just do it.
0: Uh-huh.
1: Yeah.
0: All right. So go animal brain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뭐 completely까지 하는 건 양념을 뿌리는 거고요.
1: Yeah.
0: So 완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슬랭에 더 가까울까요?
1: No, no, no. This is actually a thing that there's a part of our brain
0: okay.
1: that is the reptilian brain that doesn't think about
0: okay.
1: reason or logic
0: mm-hmm.
1: or, you know, the consequences.
0: Mm-hmm.
1: We act on instinct. That
0: 뭐 정말...
1: is... We all have that.
0: Oh, okay.
1: Yeah.
0: So 너무너무너무 formal한 글이 아니면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Right. 자, 연결해 볼까요?
1: The new scam comes with an unfortunate side effect. A suspicion of invitations altogether. It's enough to make a person antisocial.
0: Okay. 이 새로운 사기 때문에 이제는 초대장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사람들을 점점 더 비사교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It's enough to make a person antisocial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side effect가 나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ntisocial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요.
1: Yeah. If you're antisocial, it means that you don't like to hang out with other people.
0: Okay.
1: You don't like that social interaction.
0: Mm-hmm. 사회적이지 않고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의심하고.
1: Yeah. And sometimes anyone can feel a little antisocial,
0: yeah.
1: right?
0: Okay.
1: I mean, we don't always have to be social creatures, but someone who is like really seriously antisocial is a person who doesn't want to hang out with other people.
0: Okay. So, antisocial 한 거는 비사교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나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나 어제 가짜 파티 초대장 클릭할 뻔했잖아. 완전 진짜처럼 보였어.
0: 아이고,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네. 나도 옛 친구 한 명이 보낸 줄 알고 초대 링크 누를 뻔했잖아.
1: 근데 너 친구 없잖아.
0: 그건 맞아. 하지만 너무 아프네. 그걸 그렇게 콜드하게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네.
2: You told me to. I just, you know, you're my mentor when it comes to these Korean dialogues.
0: 아니에요. 이거 진심이었던 것 같기도
2: 없잖아.
0: 하고. 없잖아.
2: Okay.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친구 하나 없는 쓸쓸한 마이와 크쌤의 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바로 크리스틴 쌤의 대사였죠. 완전 진짜처럼 보였어.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2: Yeah, it looked totally legit. Legit.
0: 이거는 real, 뭐 genuine 이런 게 아니라 legit해 보였다고요?
2: Okay, it's short for legitimate.
0: Legitimate,
2: yeah,
0: right.
2: That's right. So it really means, when we say it, we use it kind of as a slang.
0: Mm-hmm.
2: And it means like, oh, it's the real thing. It's
0: yeah.
2: genuine.
0: 이거는 진짜다. 왜냐하면 legitimate or legit이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진짜 정상적인 뭐 이게 뭐 법적으로도 맞는 이런
2: yeah.
0: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2: Yeah, 사실. not fake.
0: 근데 진짜 그거 한때 유행했던 표현이에요, 맞아? Oh, that's legit.
2: That's legit.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이거 제대로다.
2: Remember right? we learned that expression, real deal?
0: Yeah.
2: It's a little bit kind of like that.
0: Mm-hmm.
2: Very similar. But slightly a little bit different.
0: 그렇죠. 그리고 더 최근에 나오기도 했던 것
2: yes.
0: 같아요. 그래서 툭하면

0: 그러면 뭐만 하면 사람들이 oh that's legit.
1: That's le- so so sometimes in this case it means oh it looked like it, the real thing. Mm-hmm. You know, it looked really official and mm-hmm. what have you.
0: 이거는 좀 공식 이메일 같은데 yeah. 이런 느낌이네요.
1: Yeah.
0: Okay.
1: But maybe you know like you made an excuse.
0: Right.
1: And it was like really believable.
0: Yes. And 진짜처럼 said, 보여서.
1: Yeah. So wow, that excuse sounds really legit. That's how we would use it.
0: 변명이긴 한데 이게 너무 실제 같네. Yeah. 라고 해서 legit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yeah.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uspicious 하지 않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마유가 아이고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놀랄 때 헉 아이고 이런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 있지 않나요?
1: How about this one? Yikes!
0: Yikes! Okay.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Yikes가.
1: It's like oh my gosh. Oh no. Uh-oh. Yeah. All of those things like yeah, it when you use this it really is like Holy moly!
0: 아이고 어떻게?
1: 어떻게?
0: 이런
1: yeah, 느낌. Yeah, yeah, yeah.
0: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하든 혹은 남이 실수한 것을 뭐 혹은 뭐 손해를 본 거를 봤을 때 아이고야, 아이고 yeah.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Yikes라고 얘기를 하는 거. Yikes가 되겠습니다. 좀 놀라거나 뭐 민망하거나 안 좋은 상황 봤을 때 툭 튀어나오는 감탄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유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뭔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 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표현할까요?
1: We could say something like by the minute.
0: By the minute?
1: Yeah.
0: 그러면 뭐 get worse. It's getting worse by the minute. 뭐 worse라고는 보통 많이 안 쓰겠지만 it's getting more serious by the minute.
1: By the minute, 쓴다든가. by the second,
0: right.
1: by the hour.
0: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느낌을 주나요?
1: Yeah. So basically it's obviously it's not getting sneakier or worse by the minute.
0: Okay.
1: It's an exaggeration. Mm-hmm. Like it is really, it's just as time goes on,
0: okay.
1: it's getting sneakier or worse uh-huh. or terrible.
0: Right.
1: Yeah.
0: Okay, okay.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요. 여기엔 an old friend라는 표현이 좀 이따 나오게 될 텐데요. 그거는 나이 든 친구라기보다는요. 오랜 친구. 물론 이제 컨텍스트를 따라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여기 흐름에선 당연히 오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문장 완전 진짜처럼 보였어. It looked totally legit. 였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I almost clicked on a fake party invitation yesterday. It looked totally legit.
2: Yikes. Scammers are really getting sneakier by the minute. I almost clicked on an invite link myself too because I thought an old friend of mine sent it.
1: But you don't have any friends.
2: Will you be my friend, Kristen?
1: Sorry. Please? No, thanks.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is week. And Kristen, thank you so much for today.
1: Likewise. And always. Always. You know. Always for the week, every day, every minute. And all of our listeners,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enjoyed your week. Mm-hmm. We are going to leave the show this week with a song by Lenny Kravitz. It's It ain't over till it's over.
0: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0: Oh yes,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Bye-bye.
0: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약혼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커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요.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아하, 결혼식은 언제인가요? 이라는 표현이죠. When은 언제라는 표현이고요. The wedding은 이제 그 결혼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When is the wedding?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보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 Ready, start!
0: Okay, so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이죠. 자, 그래서 언제인지, 그 날짜나 시기 이런 거를 물어볼 때는 when이라는 질문을 하죠. So when은 언제라는 표현입니다. 자, when.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언제야? 라고 물어볼 땐 when 다음에 곧바로 비동사가 와요. 그래서 이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행사가 언제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when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이제 주어. 물어보는 핵심, 그 언제가 그 행사가 있는지, 그 행사의 이름이 오면 되겠죠. 자, when is, when is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네요. When is, when is. 자,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뭐죠? 결혼식인데 특정 결혼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의 결혼식이니까 사실은 When is your wedding이라고도 물어보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당신의 그 특정 결혼식은 이라는 질문이라 The wedd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en is the wedding? When is the wedding?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한 가지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일을 물어볼 때. 근데 When is the birthday?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1: No. No one ever says the birthday.
0: 맞아요. birthday 앞에는 the를 붙이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생일의 경우는 your를 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물어볼 때는 when is his birthday? when is her birthday?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결혼식의 경우는 your, the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wedding 자체는 결혼식, 그 예식을 뜻하는 거고요. Marriage는 이제 결혼식 후에, 이제 그 삶 자체, 결혼 자체를 말할 때는 marriage라는 말을 쓴다는 거, 요거 잘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결혼식은 언제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뭘까요?
1: Well, when is the wedding? Let's change the wedding to something else. So, when is Momo?
0: 네, when is Momo? 자, the wedding 대신에 다른 일정, 다른 모임이나 행사를 한번 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올 수 있을지 볼 텐데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when is잖아요. 그래서 보통 is 뒤에는 단수 주어가 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Well, we'll start with when is your lunch break?
0: Lunch break는 점심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break가 휴식시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보통 업무를 하다가 점심을 먹을 때는 점심을 위한 휴식을 갖는 거라서 그걸 lunch break라고 물어보는데 When is your lunch break? 너의 점심시간은 언제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Can you say when is the lunch break here?
1: Sure. Yeah.
0: 네, 할
1: when you ask
0: 있죠.
1: when is your lunch break, you probably want to have a lunch meeting with mm-hmm. that person.
0: Right.
1: So you're specifically asking that person.
0: Mm-hmm.
1: But if you were a new employee, you might ask, when is the lunch break?
0: 맞습니다. When is your lunch break 하고 when is the lunch break 하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When is your lunch break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당신의 점심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뭐 같이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진짜 상대방의 점심 시간이 뭐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When is the lunch break?는 일반적으로 이 회사의 점심 시간이 언제냐라는 질문이라서 뭐 신입 사원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점심 시간은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the라고 물어보겠죠. When is your lunch break? When is the lunch break? 네,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1: When is the game?
0: Game은 정말 다양한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m-hmm. Right?
1: Could be a sports game.
0: Mm-hmm. 스포츠 경기일 수도 있고요.
1: It could be a board game.
0: 보드 게임의 게임일 수도 있고요.
1: It could be a video game.
0: 비디오 게임일 수도 있고요.
1: It could be a card game.
0: 카드 게임일 수도 있고요. 다
1: types.
0: 즐거운 거네요. 그렇죠? 재밌고. Yeah. 자, when is the game? 여기서는 the game이라고 했는데 그 경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여기서도 when is your game이라고 물어보면은 너가 뛰는 경기가 mm-hmm. 언제야? 구체적으로 너가 뛰는 경기지만 the game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게임. 뭐 상대방이 뛰든 안 뛰든 네,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거죠.
1: When is the deadline?
0: Oh, are you asking me?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1: Hey, Len, when is the deadline?
0: Long time ago. 자, 마감일, 마감이라는 말이 deadline이죠. 우리도 deadline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발음은 deadline. 그 D 발음이 거의 먹는 듯이 사라지죠. 그래서 deadline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deadline. 근데 그 마감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the deadline이죠. 그런데 저는 매달 마감일이 있잖아요. Start English 책의 마감일. When is your deadline?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경우는. 자, when is the deadline? 아, 그런데... Zach Sam, mm-hmm. 저 다음 주에 I'm going on a business trip. 저 출장 가요.
1: Oh? When is your flight? 항공편이 언제야?
0: Oh, 아침 일찍이요. I have to wake up really early in the morning.
1: Oh, no.
0: 자, when is your flight? 이렇게 물어봤죠. When is your flight? 너가 타는 그 항공편은 몇 시야? 라는 뜻이죠. 물론, When is the flight? 라고 물어봐도 똑같은 의미가 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쓸 수 있어요. When is the flight? 같은 경우는 어떤 항공편이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항공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When is your flight? 항공편이 언제예요? 라는 말이었죠.
1: I have another question for you.
0: Uh-huh.
1: When is your birthday?
0: March 17th.
1: Hmm.
0: 아, 질문한 게 아니었군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생일을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When is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럼 저도 질문할까요? When is your birthday, Zach?
1: My birthday is June 24th.
0: 곧 다가오네요. 다음 달이네요.
1: 맞네요.
0: 오, 이제 한 달 후에는 우리 Happy Birthday를 불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생일이 있으면 파티도 하겠네요.
1: Mm-hmm. When is the party?
0: When is the party?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The party는 그 파티, 뭐 그 잔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생일 잔치, when is the birthday party? Birthday 넣어도 되겠지만 그건 너무 구체적이고 그냥 파티, 어떤 파티든 상관없겠죠. 그 파티는 언제냐? When is the part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Anything else?
1: Sure. When is the movie?
0: The movie. 그 영화는 언제예요? 즉, 그 영화는 언제 상영을 하느냐? 뭐 오늘 우리가 예매를 했는데 몇 시야? 몇 시에 영화를 보는 거야?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when is the movi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You can also use this to ask about regular or recurring things, not just one-time events.
0: 맞아요.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는 같은 영화를 보통 같은 시간대에 많이 상영을 하잖아요.
1: Mm-hmm.
0: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게 같이 매일 혹은 뭐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 when is the 뭐뭐라고 물어보면 그게 언제 계속 일어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1: Yeah, for example, when is the store open?
0: When is the store open? 언제 그 상점이 여나요? 즉, business hours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mm-hmm. 얘기하는데 네. 영업 시간을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 또 될 수 있겠네요. When is the store open?

0: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Sure. When is the last train?
0: When is the last train? 중요한 질문이네요. 막차가 언제냐인데 train이 우리 기차로 알고 있잖아요. Mm-hmm. 그러면 이건 기차 시간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 시간도 물어볼 수 있어요?
1: You can call them all trains.
0: 맞아요. 우리 지하철도 일종의 기차잖아요. 그래서 이동수단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 그냥 trai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When is the last subway? 라고 물어볼 수
1: you can
0: 있을까요?
1: Say that.
0: 네,
1: sure.
0: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다 When is the last tr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when is 뭐뭐?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주옥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표현들 응용해서 한국말로 들을 때 영어 표현들도 한번 연상해 보세요.
2: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3: 응, 맞아.
2: 결혼식은 언제야?
3: 5월 30일이야.
0: 아,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결혼식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듣다, hear를 사용하면 되는데 들었어, 과거죠, 여러분. hear의 과거는 뭘까요?
1: It's not heard.
0: No, it's not. 다른 단어입니다.
1: Close.
0: 비슷하죠. 자, 그 소식을 들었다. 일단 뭐 소식이라는 단어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뒤에 당신이 결혼한다. 뭐 이런 문장을 뒤에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축하해 라고 했는데 축하한다고 할 때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때 쓰는 그 단어인데 뒤에 S가 붙는다고 했었죠. 응, 맞아. 뭐, yes. 이렇게 간단하게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식은 언제야?
1: 아하.
0: 여러분, 영어 얘기했죠, 지금? 영어 표현 말 나왔죠? When is 뭐뭐 기억나시고요. 5월 30일이야. 자, 우리가 날짜를 얘기할 때는 보통 it's 다음에 날짜를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붙습니다. 물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넣어주는 연습해주면 훨씬 좋겠죠?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일단 영어로 들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쭉 영어로 들어볼까요?
4: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5: Yes, I am.
4: When is the wedding?
5: It's on May 30th.
0: 아하, 자, 일단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라고 하면서 축하해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0: 다시 한번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1: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0: I heard. 자, 요거 자체가 뭐뭐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에요. I heard. heard가 hear의 과거 형태죠. You're getting married. You are getting married는 당신은 결혼을 할 겁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거다라는 걸 들었다.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라고 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get married는 약간 결혼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1: Passive, yeah.
0: 네, passive라서 so you're getting married. 네, 근데 그런
1: Something
0: 의미가
1: is.
0: 아닙니다.
1: Done to you.
0: Exactly. Yeah. 내가 원해서 I marry가 아니라 I'm getting married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축하해 라고도 했죠.
1: Congrats.
0: Congrats. 자, congratulations인데 그런데 이거를 또 줄여서 congrats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Congrats. 자, 이어서 응, 맞아 라고 대답을 했죠?
5: Yes, I am.
0: 어떻게 대답했나요?
1: Yes, I am.
0: Yes, I am. I am getting married인데 getting married는 이제 생략을 한 거고요. 물론 그냥 yes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Yes, I am. 둘 다 되고요. 결혼식은 언제야?
4: When is the wedding?
1: When is the wedding?
0: 자, 요거는 여러분 영어로 나왔죠. When is the wedding? 네, 다 기억나시죠?

0: 자, 대답은 5월 30일이야.
1: It's on May 30th.
0: 날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2: It's on May 30th.
0: It's on May 30th.
2: Is there a reason you picked May 30th?
0: No, not really. No? Why?
2: Okay, just wondering.
0: 보통 이제 5월 달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 책에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 중에 5월 30일이 좋았나 봐요.
2: 네.
0: 자, 네, 저는 1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날짜고요. 자, May 30th라고 했는데 일단 요 앞에 on이 붙었죠. 날짜나 요일을 얘기할 때는 on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it's May 30th라고 얘기해도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있다는 거를 또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날짜를 얘기할 때는 30번째 날 이렇게 서술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May 30가 아니고 30th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1: Yes, I am.
3: When is the wedding?
1: It's on May 30t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뭐죠?
2: When is the wedding?
0: 자, 잘 들으셨나요? When is, 여기 연음이 되죠. 그래서 when is, 근데 살짝 연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같은 경우는 짧게 해주시면 되고요. wedding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d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있어서 ᄅ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wedding, wedding 이렇게 발음이 되죠. When is the wedding? 연습해 볼까요?
2: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2: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2: I'd like to remind you to pick up your book for next month, too, if you like. They're now available.
0: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케일린과
2: 자키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오늘은요. 5월호 116쪽에서 금요일 22일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Mm-hmm. 아, 지금쯤이면 아마 저희 yep. 다음 월호 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1: That's right.
0: 그죠?
1: Our June book.
0: June
1: Please
0: book.
1: Get the books. We always tell people it's always best to study together with the textbook, right?
0: 네. Yeah. 그러니까 오감을 동원한다라고 할 때
1: yes.
0: 그러니까 use all your senses. 뭐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있고 손으로 받아 적는 것도 있고 그런데
1: right.
0: 그 시각적인 어떤 그런 입력을 우리가 그 visual input이라고 할까요?
1: Visual input.
0: 네,
1: yeah.
0: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0: to upgrade their English level to another level. 그런 경우에 다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 텐데 a great fit가 되는군요.
1: There are many programs out there, but this program would be a great fit for you. It would be good for you.
0: Good for you. 네. 하여튼 나쁠 건 없다. 뭐 그 정도인가요? 네.
1: That's
0: 자,
1: right.
0: 오늘 내용은요. 어제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please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자, 매니저
1: right.
0: 그리고 부장님께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해드려줘. Put in a good word for me가 있었잖아요.
1: Yes.
0: 역시 reputation, 어떤 평판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라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 눈밖에 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 참 많이 하게 되는데.
1: I wonder what the situation is.
0: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을 뵙는 날.
1: 네.
0: 근데 사진으로 뵌 분을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조금 너무 무섭게 생기신 거예요. 그 여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미리 겁이 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보니까 이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 자.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말 나오게 됩니다.
1: When you meet your girlfriend's parents for the first time, you become very nervous, very anxious.
0: Do you remember when you first met your now wife's parents?
1: It was too long ago. I don't remember.
0: 아 진짜? 네. 얼마 있으면 이제 몇 그 사위님을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그것도 먼 얘기지만.
1: This is a I think maybe in 10 years.
0: 아, 오케이. 또 빠른데. 네. 자, 그런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우리 말로 들어보세요.
1: Mm-hmm.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거든. 너무 긴장된다.
0: 긴장 풀어.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좀 이렇게 미소를 지어봐.
1: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아버님이 사진 속에선 꽤 근엄해 보이시더라고.
0: 아,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네. 네.
1: Wow.
0: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1: Scary.
0: 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다. 자, 나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I am going to 혹은 I will 정도로 우리가 일단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처럼 I am 다음에 만나 뵙기로 했다라고 해서 meet ing I am meeting 누구누구라고
1: right.
0: 바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1: Sure.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0: 네, 그렇습니다.
1: Yes.
0: I a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자, 나는 만나 뵙기로 했어요. 누구누구를 언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1: right.
0: 건데요.
1: Mm-hmm.
0: 이렇게 그 I will meet my girlfriend's parents라고 해도 물론 이해도 될 것이고
1: sure.
0: 뜻은 통할 것이고 I'm going to meet my girlfriend's parents라고 해도 다 이해는 하겠지만
1: right.
0: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 뭔가 뉘앙스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1: right.
0: I'm going to meet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하면은 no one can stop me. I'm going to. 나 반드시 내가 뵙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 최진사 댁 막내딸을 내가 달라고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것처럼 I'm going to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1: 그런 말투와 태도로 얘기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0: 네.
1: But if you just kindly say, oh, I'm going to meet my girlfriend's parents,
0: 아.
1: it really depends on how you say it, with what kind of feeling.
0: 네, 네.
1: 근데 현재형으로 네. 미래 상황을 진짜 많이 묘사하잖아요, 영어로.
0: 네.
1: So we always use the present tense for future situations all the time. But you have to say when. Present tense and time.
0: Perfect
1: tonight, tomorrow,
0: point.
1: next week, right?
0: 맞아요, 맞아요.
1: So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언제? Tonight.
0: 그렇죠. 만약에 yeah. tonight를 빼고 말하면 지금 나
1: 만나고
0: 그
1: 있어.
0: 여자친구 부모님 뵙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이 저처럼
1: right.
0: 들릴 수 있기 때문에
1: That's right.
0: I a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까지 말을 하게 되면 아, 오늘 밤 만나 뵙기로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1: Right.
0: 네, 이렇게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특히 I am 다음에 동사 그리고 ing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일 끝나고 내 친구하고 밥 먹기로 했어 한다면 I'm going to have dinner with my friend after work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 sure.
0: 그 대신에 I am having dinner 라고도 되잖아요.
1: Right. I'm having dinner with my girlfriends
0: 네.
1: tonight.
0: Girlfriends요?
1: Girlfriend. 아, 여자들끼리 만났을 때.
0: 아, 네. 네. I'm having 괜히 예민해. 그죠? 자, I'm having dinner with my friend after work. 한다든지 내가 나중에 그 공항에 형을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라고 한다면 I am picking up

0: my brother at the airport later 라고 한다든지
1: That's right.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after work, later, tonight 이런 식으로 주치생 말씀처럼 언제 그걸 할 건지를 특히 붙여 말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뜻 전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라고 하면서 내가 좀 긴장이 돼 라고 하죠.
1: I'm a little nervous.
0: I'm a little nervous. 우리가 긴장한다라고 할 땐 거의 백발백중 nervous라는 단어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1: nervous.
0: 생각하세요?
1: Oh yeah. Do you still get nervous when you speak in front of like hundreds of people?
0: Each time.
1: Every time?
0: 네, every time. 네.
1: But it doesn't show. 이런 표현 있잖아요. It doesn't show.
0: 아니 다행이죠 뭐.
1: 연기를 잘하셔서.
0: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특히 이제 공개 방송 뭐 한 지가 우리는 오래되긴 했지만
1: right.
0: 공개 방송 한다고 그럴 때 이제 엊그저께도 it's interesting because I was talking about that very topic with my mom the other day.
1: Okay.
0: 근데 그 커튼 뒤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가 자 뭐 오늘 MC를 소개합니다. 뭐 입어요. 뭐
1: 우리 노래하면서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0: 뭐, 맞아요. 노래하면서 쿵딱쿵딱쿵딱쿵딱 해가지고 나가기 직전까지가 저는 blood I could feel that blood pressure is
1: rising, right?
0: Rising. 정말 솟구쳐 오는 걸 느껴요.
1: Were you really nervous that day?
0: 어, 그러니. Oh yeah, I was.
1: Yeah, me too.
0: 네,
1: 저도 너무, 그랬어요.
0: 노래하면서 나갔잖아요, 몇 년 전에.
1: 그냥 말하는 건 괜찮은데 네. 노래는 무대 앞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I was like really anxious, really nervous.
0: 아, 자, 그럴 때 antsy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1: 앉아보잖아요. 네. Antsy, antsy. That's 네. right.
0: 그 yeah. 개미 같다고. 아니, yeah. 개미가 아닌가?
1: 약간 개미가 좀... 온몸에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0: 맞다.
1: Antsy.
0: 그러니까 엔트들이 yeah. 내 몸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이 막 몸이 안절부절을 못할
1: yes.
0: 정도였다라고 할 적에도 nervous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1: When you're really nervous, you 그렇죠. become antsy.
0: 아, become antsy. 여기서 I'm a little nervous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2: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I'm a little nervous.
0: I'm a little nervous. 그랬더니 친구는 아유 뭘 긴장을 하고 그래 긴장 풀어.
1: Oh, relax.
0: Relax.
1: Relax.
0: 그렇죠. 이 단어는 항상 relax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 Right. 그냥 relax.
0: 응.
1: 이러면 안 되고요. 아이 괜찮아. Just relax.
0: 어.
1: Relax.
0: Relax. Just relax. 그냥 긴장을 풀어 느긋하게 just relax.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그저 딴 거 없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미소를 꼭 지어봐.
1: 아, just be polite and smile.
0: 네, simple as that.
1: Right.
0: 그렇게 간단합니다. 말하기는 쉽죠. 남의 일이니까 지금. 자, be polit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동사를 앞에 넣어서 be 뭐뭐, be 어떠어떠한 하게 되면 이렇게 굴어라, 이런 태도를 취해라 라는 뜻이 되죠.
1: Right.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be quiet.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1: right.
0: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아주 조용히 해! Be quiet! 이럴 때 비동사로 시작하죠.
1: That's
0: 뭐
1: right.
0: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right.
0: Be polite! 하게 되면 polite! 아주 그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1: Yeah, be polite.
0: Be polite. 그렇죠.
1: Sometimes I want to tell people they're so nervous before a job interview or meeting somebody important. I often say, be yourself.
0: Be yourself.
1: Oh, Diane, be yourself. Don't pretend to be somebody else. Just show yourself as you are. Be yourself.
0: 정말
1: 그게 제일 힘들어요.
0: Easier said than done이에요. 그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 나 자신이란 건 과연 뭘까?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이제 BTS의 노래를 떠올립니다. Love myself.
1: 아, love myself.
0: 나 자신을 사랑하자. 자, just be polite. 그렇게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and smile. 또 미소를 짓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그러면 뭐 모든 어른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We all love smiles.
0: 그렇죠.
1: People react well to smiles.
0: 그렇죠. Yeah. 미소를 짓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그런 한국말 표현이 있어요.
1: Right.
0: Who would spit on the smiling face?
1: On a face, smiling face. Right. Hopefully nobody. 그렇죠?
0: 네.
1: So just be polite and smile.
0: 네. 영어로 하니까 조금 그... I mean, nobody...
1: It sounds really harsh in English, right?
0: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하는 얘기가 하지만 그녀의 아버님의 사진 속에서 뵌 모습은 굉장히 근엄해 보이셨다라는 말을 하죠.
1: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0: 네, yeah, I remember to be polite and smile 이지만서도 그런데 내가 여전히 nervous한 이유는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꽤나 진지하고 근엄해 보이셔. 어디에서? 사진에서 보이니까 in photos라고 합니다.
1: So he's looking at just one photo or a couple of photos.
0: Yes.
1: He looks very serious, pretty serious. So maybe he's, so if somebody looks serious on a photo, my impression is, oh, he's not flexible. He can't joke. I can't joke with him.
0: Right.
1: He's not going to smile at me. He looks so serious.
0: So serious. Yeah. 그러니까 보통 웃는 상이 아니고 굉장히 입을 한일자로 그냥 꽉 다물고 막 이렇게 막. 근데 보통 우리는 무서워 보인다라는 말을 할 때 he looks scary라고 할 수 있나요?
1: Yeah, if he looks scary. Wow, the picture. He looks like a scary person. He looks sca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근데 scary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진지 근엄해 보이신다라는 뜻으로 그냥
1: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0: serious라고 한 거군요.
1: So the word serious is perfect because that one word can mean scary, can mean he's not flexible. He just looks somebody I can't like. He's not warm to me. He looks serious.
0: 그렇죠. Yeah. 조금 차갑기도 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은 분인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진지하고 심각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단어 serious를 쓸 수 있습니다. So he looks serious in photos라고 하는데요.
1: Right.
0: 이렇게 in photos를 뒤에 붙이게 되면 사진 속에서 그래 보인다. In photos가 되는군요.
1: 여기서 photos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진 여러 개 맞나 봐요.
0: 아, 그런가 봐요.
1: 하나만 보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 사진, 모든 사진들이 다 이렇게 serious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보이실까요?
0: 그렇죠.
1: 무서워 보이네.
0: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할 때 꼭 scary가 아니더라도 serious라는 단어가 무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3: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2: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0: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하니까 그녀의 아버님께서는 사진 속에서는 조금 꽤나 진지한 모습처럼 보인다. 근데 심각하고 진지한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rious라는 S-E-R-I-O-U-S라는 단어가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말할 때 조금 딱딱해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1: Serious.
0: Serious, 그렇죠. Right. 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야, 그렇다면은 너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잘 행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1: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라고 합니다.
1: Right.
0: 즉, 너 그분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별로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좀 강하게 하는 말이 you better로 시작해서 you better get on his good side가 되네요.
1: 근데 문법상으로는 빨리 말하면 그냥 you better 이렇게 나오는데 it's really you had better.
0: 네.
1: Like you need to. You had better.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아, 근데 실제 발음할 때는
1: you'd better.
0: You'd better.
1: You'd better.
0: You'd better.
1: 거의 D가 안 들리죠?
0: 네.
1: 그냥 you better 그냥 you better처럼 들리긴 하는데 when you write, you should write you'd better.
0: 그렇죠. 쓸 때는 you 하고 apostrophe 하고 d까지 붙여서 you'd better. 근데 발음할 때는 그 d 부분이 거의 발음이 안 들릴 정도로 you'd better, you'd better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1: Right.
0: 네. 자, get on 누구누구의 good side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좋은 인상을 남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get on his good side, get on your good side, get on her good side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How can I get on good side with 보양쌤, for example? 어떻게 하면 can I get on your good side?
0: 그건 뭐 우리 했던 거 be polite and smile 뭐 그런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1: What I would do is he's meeting the father, right? So find out what he likes, what he enjoys, his hobbies, his interests and learn them before so you can talk about them and get on his good side.
0: Get on his good side.
1: That's right.
0: Do some research about
1: Do your
0: you know,
1: research.
0: Like a girlfriend's father.
1: That's
0: 조금
1: right.
0: 그 미리 조사를 좀 하고 엉뚱한 얘기하지 않게끔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잘 보여서 호감을 사거나 마음에 들게 한다고 할 때 get on 누구누구의 good side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1: That's
0: 반대로
1: right.
0: you don't want to get on his bad side라고도
1: That's right.
0: 할 수 있죠.
1: Bad side is like he's not going to like you 어. for whatever reason. 네. So there are good sides and bad sides.
0: 네, 맞습니다. Yeah.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게끔

0: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you should not get on his or you better not get on his bad sid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여기서는 you better get on his good side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하는 게 좋겠는 걸 자, 들어볼까요?
2: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네, 대화 전체 들어보죠.
3: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I'm a little nervous.
2: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3: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2: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1: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0: 좀 긴장돼. I'm a little nervous.
1: I'm a little nervous.
0: 아유, 긴장 풀어.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미소를 짓는 거야.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1: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0: 알았어. 하지만 말이야, 그녀의 아버님이 사진 속에선 꽤 근엄해 보이시더라고.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1: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0: 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좋겠는걸?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1: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여기까지입니다.
2: Yay!
1: Good job, everyone.
0: 잘하셨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해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모자를 만드는데 수은이 들어갔다고? 한때 유럽에서는 모자를 만들 때 형태를 잘 잡아주고 반짝반짝 빛을 내주는 수은을 직물에 넣었었습니다. 수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디자이너들은 더 멋진 형태의 모자, 더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겠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실제로 수은을 만지는 모자 장인들은 수은에 중독되어 고통받기도 했는데요. 아름다움에 집착한 인간의 어리석음. 지금의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건널목에 서 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중 하나가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다는 말이다. 그것이 참이라면 삶이라는 여정은 고비의 연속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작은 결실에 자신만만하다가도 의기소침해지는 게 순리일 것이다. 한 사람의 작품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듬는

마음은 그가 마주한 수많은 고비를 헤아리게 한다. 내가 사랑하는 작가들은 모두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다. 그 내력을 내 것과 견주며 앞을 짐작하는 게 내 버릇이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다고 얘기할 때가 올 거라 믿으며. 최지인 시인의 책 일렁이는 음의 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성시경이 부른 방랑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카펫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최지인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일렁이는 음의 밤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를 우리가 볼 때 그 친해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거기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 때문이겠죠. 왜 그 사람이 그 특정 음악을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끼워 넣고 또 나에게 공유하는가 그 마음,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이 산문집 전체가 이 최지인 시인의 플레이리스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 곳곳에서 나를 위로했던 음악들 그리고 어떤 음악이 어떤 순간에 떠올랐는가에 대한 기록을 이 책에 가득 해두셨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음악들이 이 안에 가득하고요. 아마 보시면서 나도 비슷할 때 이런 음악 떠올렸는데 혹은 나도 이 시인의 문장 이런 감정 느낀 적이 있는데 하면서 공감하실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우리 카페인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한 사람의 작품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듬는 경험, 그것이 이 시인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작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인생이 다 그렇죠. 아무런 고비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있다면 뭔가 까먹은 거 아닐까, 그 고비를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어떤 경사도도 없는 그런 길은 없을 겁니다. 아마 크고 작은 그 고비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매력들을 이제 작가의 리스트에서 보고 내 것과 견주면서 이 시인이 또 지금을 견뎠다고 하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아 별거 아니었다. 그래 그때 참 잘 통과해 왔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인의 마음 우리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샵 1045, 50원 변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반디 앱으로 언제나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우정아의 체크인, 그리고 5월 5일의 런치타임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입니다. 현지가 팍팍할 때 지나간 과거의 시절 참 많이 그리워하죠. 오늘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통해서 인류가 과거를 화양연화로 낭만화하는 심리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은 언제인가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어느 한 시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걱정 없이 해맑았던 학창 시절, 혹은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뜨거웠던 20대의 어느 날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현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미 완성되어 안전하게 보관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는 바로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향수와 낭만을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주인공 길은 1920년대 파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대, 즉 벨 에포크라고 굳게 믿으며 그 시절을 열렬히 동경합니다. 기적처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된 길은 헤밍웨이, 피츠제럴드, 피카소 같은 전설적인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화양연화의 한가운데를 만끽하죠. 하지만 영화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길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찬양했던 1920년대의 예술가들은 정작 자신들의 현재를 끔찍하게 여기며 1890년대야말로 진정한 황금기였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리고 1890년대 사람들은 또다시 르네상스 시대를 인류 최고의 전성기로 꼽으며 과거를 그리워하죠. 결국 어느 시대에 살든 인간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현재의 불안과 결핍을 견디지 못하고 늘 지나간 과거를 낭만적으로 채색하며 그리워한다는 뼈아픈 진실을 영화는 유쾌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과거의 화양연화 역시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많은 고민과 치열한 아픔으로 얼룩진 평범한 현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기억들은 휘발되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순간들만 우리 뇌리에 한편의 예쁜 영화처럼 편집되어 남았을 뿐이죠. 그렇게 화양연화라는 것은 어쩌면 실제했던 완벽한 과거라기보다는 팍팍한 오늘을 위로받기 위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다정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어느 빛나는 시점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또 다른 화양연화를 영영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눈부신 5월의 햇살 아래서 여전히 삶의 무게에 쫓기고 계신가요? 언젠가 먼 훗날 지금의 이 5월을 되돌아보며 그때가 내 인생의 참 눈부신 화양연화였어 라고 짙게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과거의 환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머물고 있는 이 생생하고 찬란한 계절을 마음껏 껴안아 보시면 어떨까요?

랄라 스윗의 5월 띄워드렸어요. 늘 과거만을 동경하는 인류의 낭만, 그리고 그 역설. 미드나잇 인 파리 보셨나요? 우리 카페인 분들. 그 영화 속 보면 너무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주인공이 동경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이 과거를 향한 그리움 잠시 접어두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잠시 떼어두어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잠시 접어두고 오늘만이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또 나를 포옹해주는 그 다정한 시도 아닐까 싶고요. 퀸의 Love of My Life 그리고 자즈의 At Last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오늘도 이 질문 한번 띄워봅니다. 수많은 보기가 따라올 텐데 그 중에 하나 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어느 날 지구의 하늘 위로 수십 개의 거대한 타원형 비행 물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뛰어난 언어학자인 루이스 뱅크스 박사는 군대의 다급한 호출을 받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외계 지성체, 일명 헵타포드들이 사용하는 낯선 언어를 해독하여 그들이 지구에 온 목적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거대한 거울 너머로 마주한 외계인들의 모습은 마치 일곱 개의 다리를 가진 기괴한 거미 같았습니다. 로이스는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써보이며 그들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헵타포드들 역시 허공에 검은 먹물 같은 것을 뿜어내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자신들의 문자로 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헵타포드들의 문자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던 루이스는 곧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처럼 한 단어씩 순서대로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계인들의 문자는 시작과 끝이 없는 완벽한 원형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장을 한 단어씩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장 전체의 의미와 결론을 한 번에 동시에 그려냅니다. 즉 그들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기차처럼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동시에 겹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낯설고 신비로운 외계의 언어에 깊이 빠져든 루이스는 어느새 그들의 문자를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의 뇌구조 역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루이스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아직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의 시간들을 마치 어제 겪은 과거의 기억처럼 생생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정막.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훗날 자신이 낳게 될 사랑스러운 딸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의 환희. 사춘기 소녀가 되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서운한 뒷모습. 그리고 25살이라는 찬란한 나이에 불의의 등반사고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릴 딸의 끔찍한 죽음까지. 루이스는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될 동료 물리학자 게리와 제대로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훗날 자신이 낳을 아이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서사시를 한꺼번에 목격하고 맙니다. 시간의 굴레를 벗어난 대가로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지독한 상실의 결말을 온몸으로 껴안게 된 한 여자의 깊고 서늘한 고요가 텅 빈 우주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로라의 곡 A Different Kind of Human 띄워드렸습니다. 세상의 끝,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삶의 모든 결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더 클래식에서 꺼내든 책은 가장 이성적인 과학의 언어로 가장 애틋한 슬픔을 그려낸 걸작이죠.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속 언어학자 루이스는 외계의 언어를 배우면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동료 게리 사이에서 태어날 딸 한나가 25살에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그 절망적인 결말까지 미리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이 끝이 정해진 비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비극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제가 남아있다. 라고 할 때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딥니다. 모든 결과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눈부시고 아픈 시간 속으로 걸어들어가 보시죠.

달빛이 쏟아지는 거실. 외계인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동료 물리학자 게리가 루이스를 다정하게 안으며 속삭입니다. 루이스, 우리 아이를 가질까? 그 짧고 달콤한 질문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루이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거대한 미래의 시간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이 남자의 눈동자를 닮은 예쁜 딸 한나가 태어날 거라는 사실. 그 아이의 머리칼에서 날 젖비린내. 우리가 함께 잔디밭을 구르며 웃을 수많은 여름날들.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 게리가 자신과 다투고 영영 짐을 싸서 집을 떠나버릴 쓸쓸한 뒷모습과 25살이 된 딸의 죽음을 확인하며 차가운 영안실의 철제 테이블 앞에서 무너져 내릴 자신의 모습까지. 그 모든 핏빛 비극과 눈부신 기쁨이 하나로 뒤엉켜 마치 한 장의 거대한 캔버스처럼 루이스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게리의 질문에 단 한 번만 고개를 저으면 아니,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라고 대답해버리면 그녀는 훗날 자신을 갈갈이 찢어놓을 그 끔찍한 상실의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딸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루이스는 잠시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깊게 내쉬더니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의 따뜻한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신에게 바치는 가장 경건하고도 처절한 맹세처럼 조용히 그러나 더없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응, 좋아. 우리 아이를 갖자. 루이스는 상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랑의 기쁨조차 포기해버리는 얄팍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을 온몸으로 생생히 알고 있으면서도 딸 한나와 함께 울고 웃을 그 유한하고도 눈부신 찰나의 과정들을 위해 기꺼이 다가올 모든 고통을 껴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과정이 어떨지 나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지. 운명이라는 잔인한 폭력

폭력 앞에서도 인간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비극을 알면서도 오늘 당신을 온 힘을 다해 안아주는 것. 끝내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나의 모든 영혼을 바쳐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오늘 나무를 심고 누군가의 손을 맞잡습니다. 어둠 속에서 곧 태어날 딸을 기다리며 빙긋이 미소 짓는 루이스의 그 맑고 슬픈 눈동자 위로 유한하기에 비로소 눈부시게 찬란한 인간의 모든 삶이 거대한 원형을 그리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정해진 결말 앞에서도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는 위대한 용기.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라나 델레이의 러브 듣고 왔어요. 페어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완벽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어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삶을 껴안으려고 하죠. 그 애틋하고도 끈질긴 마음에 집중한 오늘 더 클래식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고전이 될 수 있는 이유, 끝을 안다라는 것이 결코 삶의 허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결말을 알면서도 수백 번 다시 펼쳐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낡은 소설책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장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적힌 우리의 웃음, 눈물, 바로 그 책 읽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기꺼이 아파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눈부신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책장 덮겠습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가 제철 산문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어떤 책이 와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존 레전드의 오디너리 피플 들려드릴게요. 금방 다시 만나요.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은 문해력이라는 단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좀 접하셨어요?
1: 학생 전부터
0: 그렇죠. 학생 그렇죠. 때는 오히려 이 말을 잘 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리고 뭔가 미디어 리터러시 이러면서 네. 이제 문해력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문해력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구글 검색어 추이를 보면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2021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언급이 늘었는데
0: 그게 확실히.
1: 2021년 5월에 OECD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 최하위권을 기록했대요.
0: 와, 그러면서 네.

0: 아마도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되고 정부에서 또 정책적으로 문해력 문제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 일반인들도 그냥 문해력 하면서 요즘 문해력이 문제래라는 말을 되게 심심찮게 하게 됐죠.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쩐지 한 몇 년 새에 많이 접하게 된 단어 같다고 느끼긴 했는데 네. 진짜 이 지금 수치로도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네요. 그쵸. 2021년부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해력 저하 사례로 언급되는 글들 뭐 커뮤니티에서든 SNS에서든 온라인 기사로든 보셨을
1: 많이
0: 거예요.
1: 많이 보이죠.
0: 그렇죠. 그중에 몇 가지가 뭐 금일을 금요일까지 말한 거 아니었나요? 라고 되물었다는 후배 그쵸. 이야기. 뭐 중식 제공이라는 항목을 보고 왜 아이들에게 중국 음식을 주냐라고 항의성 민원이 있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흘이 숫자 4로 이제 4일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대가 많다라는 네. 뭐 사흘과 나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언급된 사례 중에 하나죠.
1: 네. 아 이게 참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막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말들을 왜 사용을
0: 맞아요,
1: 하느냐
0: 맞아요.
1: 이렇게 하면서 막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참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0: 근데 사실 저는 요 논란들은 네. 이제 문해력의 차이라기보다 한자어가 더 익숙했던 세대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 같은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요즘은 뭐 명일 이런 말도 잘 안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이게 업무 현장에는 사실 60대 시니어부터
1: 맞아요.
0: 20대 갓 지금 입사한 친구들까지 있을 때 명일이라는 말에 대한 이 어휘를 반복해서 써온 그 횟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날 거예요.
1: 그러니까 문서상에는 남아있으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하니까.
0: 그리고 뭐 차주에 이런 말도 우리가 다음 주라고 순화할 수도 있는데 한자어를
1: 그렇죠.
0: 굳이 쓰지 않고 사실 업무 상황, 업무 메일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하긴 했었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해력 걱정을 할 때 이제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지금 얘기 나왔던 이런 단어를 조금 뭐 이해 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0: 맞아요.
1: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런 화제거리는 사실 그냥 서로가 뭐 뒷말하듯이 떠들기 좋은 거여서 그런
1: 맞아요.
0: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세대를 탓하듯이 말하기도 쉬운 그 소재이고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더 이런 것만 좀 이렇게 붐업이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해력의 정확한 뜻은 이게 쉽게 말해서 글자를 아는 것이 이제 읽기의 시작이라면 네. 맥락과 의도를 꿰뚫어 보는 힘? 이걸 사실 문해력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에서 또 글에서 내가 이 맥락과 의도를 네. 꿰뚫어 보고 있는가 그 정도를 이제 문해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사실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 결국 디지털 기기죠.
1: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 너무도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지 말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0: 맞아요.
1: 연관이 있는 거겠죠?
0: 그래서 이 쇼폼 같은 것들, 쇼폼 콘텐츠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쨌든 도파민을 집중적으로 분비하게 네. 하니까 인간의 문자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근데 한번 정말 진짜로 지금 우리가 문해력 위기의 시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1: 네.
0: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제철 산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1: 그렇군요. 근데 문해력 위기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또 그러나 이 시장에서 여전히 그 책 이제 읽는 사보는 독자들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글쓰기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글 단어에 대한 어떤 탐구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수요 호기심은 계속 점점 커지는 것처럼 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이거 보면 참 또 희한하단 말이죠.
0: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높았던 것에서 탈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 네.
0: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전 국민이 전 세대가 이렇게 많이 뭔가를 읽고 그리고 꼭 그 텍스트가 아니어도
1: 네.
0: 이제 영상 컨텐츠로 받아들이고
1: 그렇죠.
0: 이럴 수 있는 시대도 이제 우리도 처음 닥친 시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해력을 너무 텍스트에만 좁혀서 보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컨텐츠를 소화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얀 스티븐스의 곡 미스터리 오브 러브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김지원 작가의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 책을 쓰신 김지원 작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자 김지원은 기자이자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 발행인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의 프로젝트로 책을 기반으로 한 뉴스레터 인스피아를 기획해서 4년 동안 160여 편의 뉴스레터를 썼어요.
0: 네.
1: 이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은 이제 읽기가 삶의 도구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꿈꾸는 저자의 고민과 성찰이 담긴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문해력 얘기 잠시 했는데,
0: 네.
1: 모두가 지금을 문해력 위기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0: 그렇죠.
1: 읽는 사람이 줄고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0: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김지영 기자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던져요. 근데 정말 요즘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게 오늘의 문제일까? 정말 과거에 비해 글을 읽는 시간, 읽는 글의 양이 줄어들었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 보고 싶다 하면서 쓰인 책이에요. 그래서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즐거운 읽기 경험이 사라져버린 현재의 좀 텍스트 생태계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런 시대에 왜 책이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지를 책은 무엇 무엇이다라는 이 과로 형식으로 해서 과로를 채운 몇 개의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3부에서는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필요한 양질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좀더 실리적인 독서법을 소개하는 것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이 부제가 이제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한다는 착각이잖아요.
0: 네, 지금 책 표지 잠시 보여드리면 되게 인상 깊지 않나요?
1: 인상 깊어요.
0: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의 제목들은 항상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1: 그쵸.
0: 뭐라고 써 있을까?
1: 그게 궁금하고 그 글자가 이제 제목인 글자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마치 끼어들기 한 듯이 이렇게 그 부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0: 네.
1: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한다는 착각 이렇게.
0: 네.
1: 이게 착각이란 얘기잖아요.
0: 맞아요. 이 그리고 아마 작가와 편집자에 함께 고민한 산물이었겠지만 너무 잘 붙였다. 두 가지 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보기도 했습니다.
1: 맞아요. 이게 단순히 독서를 권장하는 예찬론이 아니라는 거 느껴집니다.
0: 네. 그래서 이 부제에서도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하는 착각이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도 언급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정말 글을 읽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성인이 1년에 책을 단한 권도 읽지 않는다라고 답했지만 작가님과 저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죠.
1: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0: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온라인 텍스트 읽기 시간이라고 이 저자가 지적을 해요. 전자책 소비는 확실히 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게시물이나 혹은 온라인 기사, 유튜브 댓글 등을 비롯하고 또 교양 콘텐츠나 인터뷰 등을 이 영상으로 접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넓은 의미의 텍스트를 포함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양의 글을 읽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이 시대에 이토록 많은 대중이 일상적으로 글을 읽게 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읽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그렇고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만 종이신문 혹은 종이책이라는 19세기, 20세기의 전성기를 누린 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것을 일반 대중이 좀 멀리하게 되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종이 지면으로만 한정을 하면, 예, 그러면은
0: 그렇죠.
1: 약간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맞겠지만,
0: 네.
1: 사실 새롭게 생겨난 지면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0: 맞아요.
1: 지면도 있고, 화면도 있는 거고요.
0: 맞아요. 그래서
1: 댓글도 있고.
0: 텍스트 일반의 그 범위를 더 넓혀보면은 사실 그 종이책으로 이좀 물성을 가진 것을 덜 읽을 뿐 우리가 상당히 많은 텍스트를 소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1: 그렇겠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질문 드릴게요. 무엇을 요즘 읽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이게 꼭 종이책 형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 생각하니까 하루 보내면서 정말 많은 텍스트를 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1: 맞아요. 우리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0: 네. 그리고 뭐 SNS를 볼때 그냥 SNS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양질의 텍스트를 읽을 때가
1: 맞아요.
0: 많거든요. 그 생각까지 하면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네, 카페인 분들께 질문도 드려봅니다. 무엇을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낭독을 한번 좀 듣고 올게요.
0: 네, 문제는 문해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언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문해력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이 저자가 문해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문해력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이미지도 문제다. 국내 언론이나 정부 보도 자료에서 문해력이라는 단어는 흔히 언어 영역 독해 실력,

능력이나 어휘력이라는 개념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얼마나 빨리 읽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읽는지 정도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해력은 마치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처럼 온전히 개인의 능력으로 여겨진다. 텍스트는 완성된 문제의 형태로 퀘스트처럼 눈앞에 놓여 있고, 그것은 단지 내가 습득해야 할 정보의 덩어리이므로 효율적으로 격파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과연 그럴까? 문해력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는 사회적 통념에 반발해 사회학자 엄기호는 인지언어학자 김성우와 함께 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에서 문해력은 타인의 텍스트에 응답하는 힘이라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소통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주고받는 핑퐁 게임 같은 것이다. 타자의 말과 글은 내게 다가와 나를 바꿀 수 있고 반대로 나의 말이 상대를 바꿀 수도 있다.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생각의 싹이 트기도 한다. 텍스트를 나와 분리된 객체, 정복해야 할 무언가로 바라보는 시각은 소통을 방해한다. 나는 예전부터 문해력이라는 단어에서 잘 주목받지 못하는 즐거움을 위한 읽기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다. 앞서 말했듯 이 시대 사람들은 쏟아지는 텍스트 사이에서 밀쳐지고 부유하듯 살아가고 있다. 어렸을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즐거운 읽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는 주로 책이 평가를 위한 학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커서는 제대로 읽을 여유나 제대로 된 텍스트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텍스트 읽기 경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재미나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양질의 텍스트를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읽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좋은 텍스트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읽을 여유도 없고 나아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좋은 텍스트를 찾아낼 안목과 지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도록 하려고 문해력을 주장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쪽을 강조하는 편이 나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날 문해력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읽기에 대해 더 주눅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행진하는 중이다. 오늘날의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펼쳐 보여주겠다는 환상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번쩍번쩍한 성 그림이 그려진 판넬로 가려진 오두막 같은 것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글이라고는 기껏해야 키워드 광고를 위해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짜깁기한 조각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검색어가 중간중간 끼어들어간 자동 생성 텍스트, 광고 목적의 홍보글 등이다. 그런 텍스트 사이에서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며 읽기 경험 자체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가 들고 온 책은 김지원 작가의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낭독 부분 듣고 이어서 잔나비가 부른 꿈과 책과 힘과 벽 띄워드렸습니다. 진짜 낭독해 주시는 거 쭉 듣고 있으니까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거대한 체험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1: 이 책에서도 이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여기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빨리 읽고 완벽하게 읽어내고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텍스트에 응답하고 소통하는 힘이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하나의 체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 뭔가를 읽으려고 할 때 마음을 생각해보면 내 안에서 해결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때 네. 바깥으로 더 넓어지려는 욕구에서 그렇죠.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기도 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좀 지향하게 되기도 네.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읽기라는 게 나를 벗어나서 나의 바깥에 있는 세계를 들여다본 일이라고 생각하면 문해력 위기 현상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데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네.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그냥 어리둥절한 채로 휩쓸릴 뿐 이 기존에 우리가 좋은 텍스트로 읽기를 했을 네. 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 그럼 좋은 텍스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시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 방금 낭독한 부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네. 온라인상에서 뭐 읽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잡음들과 여러 맞아요. 가지 광고 같은 게 끼어들잖아요.
0: 가끔은 정말 해변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를 찾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맞아. 많아서.
1: 맞아요.
0: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

0: 데 싶을 정도로.
1: 뭐좀 하나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이제 집중력을 잃고 다른 데 빠지기도 하고,
0: 맞아요.
1: 혹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막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갔는데 결국 딴 얘기하는 글일 때도
0: 그럴 경우도
1: 또
0: 있고,
1: 있고, 뭐
0: 네.
1: 온라인 기사 같은 거볼 때는 계속 팝업처럼 뜨는 광고나 내가 읽고 있는 글을 가려버리는 또 광고 때문에 X 버튼을
0: 맞아요.
1: 또 누르느라고 시간 허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읽기 경험이 다시 책인 거죠. 그리고 이 작가가 책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부터 읽기 양상은
0: 네.
1: 다양했는데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종이책 만능론은 아니고, 여기서도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텍스트에게 좀 지친 상태임을 분명히 하거든요.
0: 그렇죠.
1: 누구나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답을 주거나 또 내가 감동을 얻거나 하는 좋은 글에는 당연히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은 하지만 순식간에 이 생각의 밀도를 높여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주제에 대해 한 사람이 혹은 전문가가 책한권 분량으로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또 그것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편집자, 디자이너, 그리고 마케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내가 굉장히 요즘 시대로 치면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양질의 텍스트를 섭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뭐 워낙 영상물들도 많이 보시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진다거나 유명세를 타거나 어떤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은 분들도 결국에는 그것들을 또 추려서 책으로 묶으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완성의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콘텐츠가 어쨌든 접한 뒤에 좀 나에게서 흘러가 버리는 느낌이라면,
0: 네.
1: 책은 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0: 맞아요.
1: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저는 이 작가가 책을 정의하는 본질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0: 네.
1: 굳이를 들고
0: 굳이?
1: 싶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칼럼이나 지나가는 기획기사로만 존재했어도
0: 네.
1: 되는 글을 굳이 엮어서 추천부를
0: 아.
1: 찍고, 그리고 그걸 완성하기 위한 한권 분량의 고민과 성찰과 연구 결과들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또 기자로서 참고 도서를 많이 찾았던 경험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그 번거로움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특히 이 참고 도서나 입문서, 논픽션 같은 경우에 빛을 발하는데, 이거는 독자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뭐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300페이지 분량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그 결과를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0: 네, 그렇죠.
1: 사실 새삼스럽게, 아, 책이라는 것이 지닌 이 신뢰도와 또 노고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어요.
0: 네, 동의하게 되네요. 그러면 다음 글도 좀 만나볼까요? 이번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다음 글은 좋은 책 불러오는 법, 일상의 질문에 답이 되는 책 찾기라는 꼭지인데요. 이 3부에서 그러면 이 책을 또
0: 네.
1: 읽는 경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더 실리적인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 작가의 독서법 같은 것을 안내를
0: 네.
1: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일상의 질문에 답이 되는 책 찾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어떤 광경이나 사소한 기사 등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인다 라고 평소 느낀 지점, 즉 나만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로 3가 탑골공원 앞을 걷다가 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노인들이 모두 남자라는 것에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다면 여자 노인은 어디 있는가 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들수 있다. 혹은 일상적으로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공격적인 댓글이 많을까? 이런 댓글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 등의 궁금증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을 나는 침대 밑 완두콩이라고 부른다. 안데르센의 동화 공주와 완두콩에서 한 공주는 매트리스가 높다랗게 수십 장 깔린 침대에서 잠을 설친다. 그 아래 깔린 아주 작은 완두콩 하나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만의 완두콩에 집중할 때 독창적인 나만의 질문과 주목 포인트가 생긴다.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의 절박함에 비례 더 긴밀한 독서가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질문도 그때그때 키워두면 서가에서 더 흥미로운 책과 책 속 구절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을 읽는 것은 결코 텍스트로부터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얽히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책을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렇다. 내 마음속에 침대 및 완두콩 같은 강렬한 질문이 있다면 어디서든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내게 된다. 이 때문에 평소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을 책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사전에 내게 다가오는 질문들을 여러모로 벼려두는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때 어떤 책을 읽든 이야기가 와서 자석에 철처럼 달라붙는다. 여기에는 별다른 거창한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다. 나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잘 품어두었다가 책을 읽기 위한 렌즈로 삼는 것이다. 읽을 책을 찾는 것과 책 안에서 내가 구하던 것을 찾는 것은 크게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다만 꼭 자신의 관심사에 의식적으로 주목하며 책을 고를 필요는 없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두부를 자르듯 나뉜 분류에 따라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연구자 모리타 마사오의 수학의 선물을 옮긴 박동섭은 이 책 옮기니의 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에 어디 분과가 있던가? 길을 걷다 넘어지는 것은 물리학적 경험인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흘리는 눈물은 생물학적 현상인가?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것은 화학적인 경험이고 카미를 읽는 것은 문학적 체험이며 미적분 문제 풀기는 오로지 수학에만 받쳐지는 시간인가? 삶에 그 대신할 수 없는 풍요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구 문제, 노키즈존, 반지성주의, 혐오, 선택 불안, 기술로 인한 소외 등은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다. 문제 대신 인간을 중심에 둔다면, 질문을 품은 나를 중심에 둔다면 오히려 책에 한껏 귀를 기울이고 책의 핵심 내용이 아닌 곳에서도 영감을 길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읽을 책을 찾고 책을 읽는 과정이다.

0: 김결의 글 듣고 왔습니다. 김지환 작가의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이야기가 지금 비유를 많이 하셔서 전달을 하고 계셔서 어떤 느낌인지 좀 이렇게 몸으로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자기만의 완두콩.
0: 그러니까요.
1: 나만의 질문을 품고 있으면 평소에 그런 일상에서 도단하는 질문을 잘 벼려두면 네. 서가에서 책을 고를 때도 도움이 되고 혹은 여기서도 말하듯이 너무 그렇듯 무자르듯이 책을 그렇다고 내가 철학에 관심이 네. 있다고 철학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을 읽다 보면 그 텍스트 안에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과 완두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예전에 뭐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책 이제 제가 읽을 책을 고를 때 특히 학생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이럴 때? 20대 때? 그때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 그 당시에 완두콩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완두콩에 해당되는 어떤 말들, 단어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검색창에 넣고 검색하면 그런 제목이나 뭐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뜨잖아요. 영화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아갔던 기억이 있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책을 고르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내가 좀 불안이 심한 게 고민일 때 그쵸.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0: 불안인 거지.
1: 네, 검색해서 네. 거기 그 불안이란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학 서적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철학 서적을 보게 되는 네.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내가 행복에 대한 관심 있을 때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혹은 행복. 관계, 가족 이런 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관계에 대한
0: 맞아요.
1: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좀 답을 구하려고 책을 펼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나와 이렇게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훅 다가서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0: 맞아요.
1: 그런 의미에서의 독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박동섭 원기인의 말을 언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삶에 네. 어디 분과가 있나. 그럼 길을 걷다 넘어지는 건 물리학적 경험이고 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흘리는 눈물은 생물학적인 현상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삶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걸 열어두어야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야 또 네. 다양한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떤 방식으로 책 선택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1: 그것도 궁금하네요. 각자가 책을 고르는 자기만의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서점에서든 도서관에서든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지 하고 제목을 정하거나 작가를 정하고 가지 않았을 때
0: 그렇죠.
1: 서가에서 어떤 책을 골라내는 자기만의 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방법만을 100% 쓰진 않아도
1: 맞아요.
0: 어떤 좀 영향을 끼치는 방법들이 있겠죠. 추천도서 뭐를 신뢰한다거나
1: 네.
0: 뭐 등등등 우리 순애부두 네. 어떻게 책을 선택할 때 어떤 키워드 혹은 어떤 추천도서?
1: 목차가 마음에 들면 산다.
0: 맞아요.
1: 이런
0: 표지?
1: 경우도 있어요.
0: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근데 이 작가가 그 언급하고 있는 방법을 한 두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 서문에 집중해 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0: 서문.
1: 네. 서문은 이 책이라는 텍스트만이 가진 특징, 그러니까 비문학 도서인 경우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이 책 한 권을 관통하는 주제를 서문에서 보통 내가 왜 이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0: 그렇죠.
1: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이 책에서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 요약해둔 글이 어떻게 보면 서문이잖아요.
0: 그러니까 문학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문학만. 절대 여기서 주인공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는다거나.
1: 하지만 또 시인의 말과 또 소설가의 말이 있죠.
0: 말이 있으나 그것도 뭐 내용과 상관이
1: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비문학 도서의 특징이
0: 맞아요.
1: 서문이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볼것 천지인 세상에서 내가 왜 굳이 이 책 한 권을 더 했는지에 대한 그 저자만의 입장 표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 뭐 작가의 질문, 작가의 각오, 작가의 고민 이런 것이
0: 네.
1: 있는 그 서문을 읽고 내 마음에 좀 나랑 결이 맞네라든지
0: 그렇죠.
1: 지금 내 질문에 응답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네 하다면 이제 읽어 들어갈 수 있다.
0: 네.
1: 그래서 일단 서문을 한번 완독을 해보고
0: 서문
1: 뒤를 더 이어갈지를 생각해도 된다. 이
0: 네.
1: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책의

0: 핵심 메시지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주된 심상 골라내기. 네,
1: 맞아요.
0: 핵심 주제 이런 파악하기. 거. 이런 식으로 독서를 배우니까 네. 자꾸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책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나?
1: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 책을. 그쵸.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0: 자기가 자꾸 시험대에 올리는 거죠. 네. 나는 이 책을 잘 읽었는가, 읽어내고 있는가, 소화시켰는가.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보통 기자니까 비유를 인터뷰했어요. 인터뷰에 비유를 해서 인터뷰하는 상황에서도 이 주고받는 원래의 인터뷰 질문지 안에서 나온 대답보다 녹음기를 끄고 그냥 했던 두 사람의 어떤 편한 대화에서 네. 혹은 이제 질문지에서 빠져나가서 갑자기 샛길로 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그 사람의 진실에 가닿아 있거나
1: 맞아요.
0: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거나 하는 네. 경우가 있어서 이 책 읽기 자체도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1: 대화다.
0: 나한테 인상 깊은 대목이 네. 있으면 그걸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책이 가진 그 가장 큰 힘, 가치 중에 하나가 광고나 알고리즘이 끼어들지 않는다.
0: 맞아요.
1: 기껏해야 책갈피 하나 정도? 혹은 뭐 띠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정도?
0: 갑자기 그 생각하면 되게 종이책에 고마워지더라고요.
1: 그리고 그 여백을 허락해 주잖아요.
0: 나의 읽기 경험을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다니.
1: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종이책을 펼쳤는데 그 본문 내용 말고 그 본문 옆에 비어있는 약간 한 3, 4cm 정도의 흰 여백에 광고가
0: 팝업 광고가 막
1: 광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에 이게 다른 세상입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의 그 2장이 책은 무엇무엇이다 하고 괄호를 비워두고 네. 각 꼭지를 전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책은 알고리즘의 대항이다.
1: 대항이다.
0: 네. 그래서 세스 고딘의 그 유명한 말을 언급을 해요. 어떤 네. 서비스가 무료라면 당신이 상품이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그냥 무료로 쓴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돈이 되는 내 개인정보를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가끔 광고를 누르면서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네. 그게 없는 게 책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책은 원산지가 표시된 정보이다.
1: 오,
0: 그렇죠. 그리고 가치 있는 텍스트를 모아놓은 방주다. 이런 식으로
1: 실무에네요.
0: 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책은 인간의 직접 검증, 조사, 연구. 번거로운 노동이 다 들어간 집약체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이런 이것도 막 따라해보고 싶네요. 책은 뭐뭐뭐다.
0: 뭐뭐뭐다.
1: 그렇죠.
0: 네.
1: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은?
0: 책은 저는 책 읽을 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누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나랑 긴 대화를 해줄까. 이게 저도 예전에는 에디터 일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더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아무리 2박 3일 앉아있어도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근데 해줄 수도 없고.
0: 그런 양질의 대화가 너무 잘 정리된 상태로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질 좋은 대화를 하고 난 그런 감상이 남을 때가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대화다?
1: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그 믿고 갈 수 있는 대화. 허기지다, 마음이 허하다 하시는 분들 책을 펼치시면 사실 더 허해질 일은 잘 많지 않아요.
0: 맞아요. 사실 이게 정말 대화와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밀도 높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정말 읽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었겠네요. 이 얘기를 좀 따라오다 보니까
0: 그쵸.
1: 좀 오히려 희망이 생기는데요.
0: 누구나 나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읽기 경험을 원하고 있는 시대인 것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네. 그렇죠?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럼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렉 벤자민의 곡 The Book of You and I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철 산문 오늘은 이렇게 김지원 작가의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유, 지금 웃음이 제가 난 것이요. 우리 수뇌부가 열심히 참여한 그 질문 던졌던 것에 대한 그 답들이 오고 있는데
1: 코너 속의 코너죠. 수뇌부의 답.
0: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 중에 일단은 가장 끝에 온 답이 눈길을 붙잡아가지고 자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만두 감독님.
1: 살면서 책 딱 한 권 읽어봤고 그래서 책 이야기 답하기 어렵다.
0: 네. 이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그 딱 한 권이 뭐지?
1: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0: 네, 언젠가 얘기해 주시죠.
1: 이건 인생책 아니에요.
0: 그게 인생책일 권인데.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 저희 남편도 책 잘 안 읽거든요. 네. 저희 남편의 책 읽기 경험은 제가 다음 책을 써야 교정지 읽어줍니다.
0: 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 아닌데요. 그쵸?
1: 그래서 만일에 제가 이제 지금 뭘 안 썼잖아요. 네. 올해는 그럼 읽은 책이 없는 거예요.
0: 아, 나는 신지 작가의 교정지만 읽는다.
1: 네, 제가 부지런히 써야 네. 이제 1년에 한 권을 채워주는 건데 좀 어렵네요.
0: 대한민국 성인 독서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1: 주범입니다.
0: 아내가 아직 책을 안 썼기 때문에.
1: 네, 주범입니다, 네. 지금.
0: 자, 참 깨나라 조연출님 어떤 방식으로 책을 선택하는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1: 관심사와 관련 있고 책 표지가 마음에 들면 책을 열어보는 편. 살짝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읽어요. 근데 책 표지 마음에 안 들면 손이 잘 안 가요.
0: 와, 이 표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 부담 엄청 느끼시겠는데요.
1: 얼빠네요, 얼빠. 얼마? 책 표지에 대해서도.
0: 네, 아. 네. 아, 표지 중요하죠. 사실 표지에 확 낚이는 경우도 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취향인 그 이미지를 네. 이렇게 집에 드리고 싶은 그

0: 그게 있거든. 내 서가에는 예쁜 것만 들어올 수 있어.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할
1: 그렇죠.
0: 수도 있고요.
1: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하드커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무겁다고, 더 비싸다고. 근데 저 작가들도 그렇게 많은 경우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양장본 하드커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책 표지보다도 그 갑각류처럼 딱그 케이스가 돼
0: 갑각류.
1: 있으면, 네. 그럼 일단은 너무 좋은 거예요.
0: 좀 든든한 게 있죠.
1: 그냥 소장용 기준으로는 그좀 선호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외양이 있죠. 외양
0: 그쵸,
1: 조건. 저는
0: 그쵸.
1: 일단 갑각류를 원하고요. 막
0: 갑각류.
1: 책 표지가 뭐 이런 거. 두부 PD님, 도서관에서 신착 도서 코너와 반납 도서 올려두는 곳을 기웃거려요.
0: 맞아요.
1: 고수죠.
0: 저 이거 진짜 와닿아요. 반납도서 진짜 궁금하거든요. 요즘 뭐 보고 있나, 사람들이. 방금 뭐를 반납하고 갔나.
1: 저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0: 진짜요?
1: 와, 이걸
0: 그
1: 챙기시는 거군요.
0: 트레이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 괜히 기웃기웃하거든요.
1: 지금 그래서, 맞아요. 장르를 떠나서 요즘 뭐가 화제인지,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 많은지,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보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도서도 왜안 읽고 내려놨을까 보는 게 재밌어서 한번 펼쳐보는 편이다.
0: PD는 굉장히 PD적인 시각으로 도서관을 가시네요.
1: 그러네요. 내
0: 이
1: 책
0: 기획
1: 읽는 거 아니겠지,
0: 꾼인데요, 기획 꾼.
1: 반납도서. 네?
0: 반납도서에.
1: 그럼 말해주세요. 네.
0: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 중고서점 같은 데 갔을
1: 네.
0: 때제 책을 발견할 때도 있고, 한번 찾아볼 때도 있어요.
1: 근데 그것은 빠르게 돌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0: 맞아요.
1: 있어요.
0: 그래서 뭐 그렇게
1: 네.
0: 서운하거나 하진 않고, 그 있어도 반갑거든요.
1: 그렇죠.
0: 다음 사람에게 갈 테니까, 약간,
1: 맞아요.
0: 그쵸.
1: 이왕이면 빨리 갔으면 이런 느낌으로. 네.
0: 근데 사람들이 각자가 어떻게 책을 고르는지 다른 게또이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우리
1: 네.
0: 카페인 분들도 서로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시는
1: 맞아요.
0: 것도 스몰 토크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그 책도 한번 또그 사연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금방 갔네요. 신지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올리비아 로드리고 워차일드 레코즈가 함께한 곡더북 오브 러브 오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지세요.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0: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영화를 보고 극장문을 나설 때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판타지 세상에서 갑자기 현실로 툭 떨어진 그 느낌. 경복궁에 가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단지 문 하나를 지나쳤을 뿐인데 조선시대에서 갑자기 현대 서울로 시공간을 옮겨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묘한 동질감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처럼. 자, 이곳에도 문이 열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가 되면 열리는 문.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꿈과 희망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은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러블리즈의 놀이공원 들으면서 5월 22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다님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조선시대나 옛날로 가고 싶진 않아요. 좀 더울 것 같고 에어컨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2100년으로 가보고 싶어요. 2100년.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얼마나 발전돼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놀이동산. 저는 항상 생일날 놀이동산에 가거든요. 거기에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곳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 그 개찰구라 그러나요? 그거 딱 열고 나오면 다른 세상, 현실로 다시 복귀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고 머리띠도 하고 있고 풍선 들고 막 움직여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와, 근데 또 나오면 좀 현실에 들어왔으니까 머쓱해지고. 꿈꾸고 싶을 때 아니면 현실이랑 다른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그래도 우리는 놀이동산이든 극장이든 경복궁이든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는 그만큼의 비현실적인 세계는 아니지만 듣는 동안 꿈꿀 수 있죠. 쉬어갈 수 있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제가 문을 활짝 열어뒀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편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님들을 위한 전용 소통 창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그리고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까지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잠시 후 만나볼 이 노래를 들어요. 동심 가득한 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즐거웠던 어린 시절로, 근심 걱정 없던 시절로 뿅 하고 돌아갈 준비 단단히 해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우리의 지도입니다. Our map. 요즘 지도에는

0: 스토어 같은 핫플레이스, 맛집 이런 거 많이 찍어두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지도라는 곳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찍혀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추억이래요. 추억. 같은 장소라고 해도 각자 가지고 있는 추억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EBS가 지도에 찍혀 있으면 저한테는 무슨 공간이에요? 일하는 공간, 그쵸? 강의도 찍고 DJ도 하는 곳. 펭수한테는 집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누군가에게는 공연을 보러 오는 곳, 그쵸?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난생 처음으로 본 곳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지도에서 콕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추억이 있는지를 써두는 거래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내 20살이 시작됐다.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너를 데려다주고 항상 나는 이곳 나무 의자에 앉아서 열차를 기다렸었지.
1: 중학생 때

정승재의 경청, 마크의 노래였죠. 레인쿠버 듣고 왔습니다. 지도에 추억을 새겨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던 길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소중한 곳일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곳은 다 특별한 곳이 아닌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한 그 추억이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후회되는 추억도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 너에게 되게 잘해줄 걸 그랬어. 이런 마음으로 추억을 쓰는, 지금은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수치인을 잃어버린 편지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차마 상대방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편지를 써서 유리병 안에 넣어서 바다에다 이렇게 띄워보내는 그런 편지. 이제는 전할 수 없는 그런 편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지도도 참 좋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후회되는 추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고 같이 시간을 나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저만 한 건

어려운 것 빼고는 무엇이든 다 물어봅니다. DJ 생선님의 질문을 덥석하고 물면 선물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바다님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태어난 도시 지명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왜요? 그냥 제 마음의 지도에 탁 찍어보려고요. 누구님은 아 여기서 태어났구나. 이 바다님은 어디서 태어났구나. 병원 이름까지는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TMI니까.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광주, 뭐 강릉, 서귀포 이렇게 지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로

마마무의 노래 고향이 들었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바다님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쭤봤어요. 저는요 1976년 11월 26일에 3.6kg의 까만색 얼굴을 하고 태어났어요. 어디서요? 서울 화양동 최차의 산부인과에서요. 이렇게 TMI까지는 안 보내주셔도 되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주거지를 옮긴 적이 없어요. 군대에 갔을 때 가평에서 2년 한 2개월 동안 살았었고,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아, 있구나. 중간에 한번 평택에서도 잠깐 한 2년 정도 살아본 기억나고 막 그러네요. 그런데 고향 있는 사람들 상당히 부러웠었거든요. 저는 시골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막 그 설날이나 추석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막 할머니가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러는 그런 장면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선물 드릴 분은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또 서울 사람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분, 경기도? 강원도? 아니면 충청도? 전라도? 또 경상도 제주도 중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디가 좋을까?

먹을까요? 강원도 괜찮다. 강원도. 갑자기 지금 옥수수가 먹고 싶어서 강원도 옥수수 감자. 제가 좋아하는 강원도 내에 위치한 지명. 강원도가 여러분 강릉과 원주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잖아요. 그렇게 강원도 지역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다 싶으면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의 금요일을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운 분 케이시님 만나보겠습니다. 최유리의 노래입니다. 동네.

0: 까르르 웃으면서 해맑기만 하던 어린 시절은 이제 지나가 버렸지만요. 그래도 우리 가끔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행복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만물이 피어나고 자라나는 5월의 끝자락에 우리 같이 동심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이 노래를 들어요. 밝고 예쁜 마음이 동심이라면 이분이 바로 동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동심 충만한 금요일의 코너지기 비타민 상큼이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심이입니다.
0: 동심이에요.
1: 안 읽고 싶어요. 저는 동심을 안 읽고 싶어요.
0: 아니 원래 N이라면서요. N.
1: 네.
0: N이니까 저도 극단적인 N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면서 네.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다시
1: 네.
0: 태어나면 내가 이 기억 그대로 동심으로 다시 어렸을 때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1: 많이 해봤죠. 나는 그래서 전 남자로 태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다시 태어나면?
1: 네.
0: 왜요?
1: 그냥 여자로 살아봤으니까 남자로도 한번 살아나서 내가 얼마나 강인한 남자가 되는지 지켜보고
0: 진짜로?
1: 싶어요. 네.
0: 아니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 학생들에게 항상 저걸 시켜보거든요.
1: 네.
0: 간혹가다 생각나면 대부분은 자기 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해요.
1: 왜요?
0: 되게 신기해요.
1: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전 안 살아본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0: 저는 남자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1: 진짜요?
0: 네.
1: 왜요?
0: 진정한 남자!
1: 그 저도
0: 이런 느낌.
1: 남자 해가지고 학교 짱도 한번 먹어보고 야 여기 짱 나와! 해가지고 한번 정말?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재밌을
0: 진짜
1: 것
0: 그래요?
1: 같잖아요.
0: 그래요?
1: 네. 네.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0: 그러면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1: 아.
0: 그렇구나.
1: 네.
0: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로.
1: 그래요?
0: 다른 성으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1: 아니 궁금하잖아요.
0: 궁금해서?
1: 내가 남자라면 또 어떻게 생겼을지도 궁금하고.
0: 와 저는 절대로 여자로 태어나기 싫어요.
1: 왜요?
0: 사랑받을 자신이 없어 정말.
1: 아니 지금은 네. 여자분을 꼬실 네. 자신 있어요?
0: 아 완전 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싹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정말. 대한민국 그 여성들을 싹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1: 뭘 정리해요?
0: 정리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제 와서 내가 깨달았어.
1: 아 무슨 깨달아?
0: 아니 나 진짜 나 정리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나면 나 정리할
1: 눈물이
0: 거야.
1: 눈물이 나. 너무 웃겨.
0: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는 거 싫어요.
1: 아,
0: 한번 겪어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싹
1: 네.
0: 정리.
1: 오. 아예 그냥 차단.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네.
0: 그럴 수 있죠, 그렇죠.
1: 네.
0: 저는 동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니면 동심이랑 거리가 먼 것 같아요?
1: 동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막 생선님이라는 말도 쓰고.
0: 순수하잖아.
1: 쓰고 사랑해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마음이 그래도 많이 깨끗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약간 그쵸, 노란색인 그래, 것 같아요.
0: 노랑색?
1: 병아리 같은 마음.
0: 병아리? 어머 병아리.
1: 왜 멈칫하세요? 노랑색 같다고요.
0: 아니 그러니까 하얗진 않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1: 노란색 병아리 같이.
0: 아 병아리 같이 노란색.
1: 네.
0: 저 초등학교 때 체육복이 노란색이었었는데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애들 보면 진짜 동심을 느낄 수 있고.
1: 맞아요 귀엽잖아요.
0: 유치원 보통 그 원복 보면 그쵸 노란색이잖아요.
1: 귀엽잖아요.
0: 맞아 요즘도 간혹가다 이렇게 공원 같은데 그 학생들 이렇게 유치원 애들
1: 줄 지어가지고 산책할 때
0: 너무 예쁘잖아
1: 내 말이
0: 나 미치겠어요 정말
1: 서로 손잡고 있는다?
0: 그래
1: 뭔지 알죠? 그게 룰인가 봐. 그 어떤 애가 막 손을 뿌리치고 옆으로 가니까 어떤 애가 걔를 잡아서 안 돼 이거 손 놓는 거 아니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재밌어요 저는
0: 그쵸?
1: 그런 거 잘 봐요 많이 봐요
0: 애기들 노는 거 보면 정말 너무 행복해

0: 행복하고
1: 맞아요.
0: 저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순진하다라는 느낌보다 맑은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
1: 맞아요.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정승재 같은 사람을 다 동심에 빠져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나도 좀 동심을 갖고 싶어, 동심을 느끼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정승재처럼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글쎄요. 갑자기 처음으로 말이 막히네요. 아니 뭐
0: 어떻게 해야 되지?
1: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 약간 동심이란 게그 애기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애기들의 시선, 그게 동심 같거든요. 뭔가 때묻지 않아서 무슨 상상을 해도 막그 한계가 없잖아요. 무슨 상상을 해도. 그리고 막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고, 자기네들이 막 그냥 혼자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네들이 해석해서 자기네들의 뭔가를 만들잖아요.
0: 맞아.
1: 전 그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0: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상상할 수 있는
1: 편견
0: 그런
1: 없고,
0: 날.
1: 그쵸?
0: 편견
1: 편견
0: 없고.
1: 없는 거.
0: 그치. 선입견 없는 딱
1: 그쵸?
0: 그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심으로 떠날 수 있는 노래를 또
1: 네.
0: 오늘 선곡을 해 오셨는데,
1: 네.
0: 첫 번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1: 전 그냥 동심 하면 이 노래였거든요. 이
0: 뭐예요?
1: 거북이 분들이 부르신 비행기라는 노래 아세요? 비행기를
0: 아나나나나
1: 타고 가던 너.
0: 하겠죠. 그 노래 아니에요?
1: 맞아요,
0: 비행기 타고
1: 맞아요.
0: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1: 해도 그냥 어릴 적으로 가버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어릴 적으로 가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닌 거죠?
1: 아니, 가보고 싶긴 해요.
0: 몇 살이요?
1: 한 7살?
0: 7살?
1: 너무 애긴가?
0: 아니요, 또 너무
1: 그때
0: 좋은데?
1: 가고 싶어요. 그때는 뭘 해도 그냥 혼나면 끝이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사고를 쳐 치면 혼나면 돼 약간 이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0: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0: 나는 안 혼날라고 되게 애썼던 기억이 나요.
1: 그래요?
0: 되게 조용해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격이 바뀌었는데 3학년 때 바뀌었나? 그때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정말 조용한 친구였어요.
1: 진짜요?
0: 혼날까 봐 무서워서.
1: 나는
0: 완전 반대였네.
1: 사고를 쳐 막 뭐가 뭘 깨부셔 혼나면 되지 약간 이런 거고.
0: 어떤 사고 쳤어요? 얘기해 보세요.
1: 많아요. 머리 그 엄마가 제가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에. 싱크대 위쪽에 캐러멜이랑 이런 걸 숨기고 이제 외출을 잠깐 하신 거예요. 근데 저란 아이는 그거를 숨기는 걸 본 거죠. 엄마는 내가 못 봤다고 생각하지만 난 매 눈으로 그걸 보고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약 엄청 높잖아요. 싱크대 에. 위에 선반은 이제 의자를 세워놓고 거길 거의 등반을 한 거예요. 근데 안다. 엄마가 너무 높이 해서. 근데 손을 이제 뻗어서 그 단 거를 잡은 순간 뒤로 넘어졌어요.
0: 어머.
1: 그래서 아마 잠시 동안 누워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올 때. 그래서 엄마가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신 건데
0: 엄마 제가 너무 놀라셨겠다.
1: 누워 있고 막 이러니까 딱 보니까 여기 올라간 거 알고 엄청 혼났죠.
0: 병원은 안 갔어요?
1: 병원을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0: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됐구나.
1: 선생님. 아 근데 순간적으로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 순간 그런가 싶어. 아니 저 IQ 꽤 높아요. 저 IQ 148이에요 진짜.
0: IQ 148.
1: 148 진짜. 초등학교 때 검사했잖아요. 148.
0: 아 그거 잘못 나온 거래요?
1: 그래? 아쉽다. 어쩔 수 없지 뭐.
0: 한 곡 더 들어보죠. 또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1: 그 다음 노래는 요것도 들으면 완전 동심하고 떠오르는 노래인데 예. 다섯 손가락님들의 이제 풍선이라는 노래.
0: 지나가버린
1: 어린 시절에,
0: 맞아요. 이
1: 풍선을 노래도... 따고. 아니 이거를 풍선만 보면서 하고 싶었고 뭔가 놀이공원에 가서 나올 때 헬륨 풍선을 애들이 하나씩 들고선 집에 가잖아요.
0: 예.
1: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안 사줬어. 굳이.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면 다 쓰레기라는 거야.
0: 그 은박지 안에 들어있는 거.
1: 헬륨 풍선. 네. 난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럴 바엔 그냥 장난감을 사라 이런 주의였어요 엄마가. 그래서 난 그 헬륨 풍선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0: 진짜? 네. 그거 집에서 딱 하면 천장에 붙잖아요. 되게 재밌는데 그거.
1: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무슨 네. 친구 생일이다 막 이래잖아. 풍선. 그럼 난 풍선을 막 사. 그래서 집을 막 꽉 채워. 진짜로.
0: 그러니까 그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1: 안 사줘가지고.
0: 풍선 결핍이 있구나.
1: 그래서 헬륨 가스 그거 알죠? 이 네. 밸브 열어가지고 슉 하는 거 혼자 해.
0: 진짜?
1: 혼자 해가지고 혼자 꾸며.
0: 그것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
1: 먹어가지고.
0: 네. 그, 안녕하세요. 그것도 해봤어요?
1: 네.
0: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 그게 내 로망이었거든요.
0: 헬륨 가스로 하는 게. 그 헬륨 가스 마시고 노래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언제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주세요. 여기.
1: 아 선생님.
0: 왜요?
1: 근데 그럼 계속 마셔야 돼. 그 헬륨 가스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0: 중간에 한 번씩 마시면.
1: 왜냐면 되죠. 금방 풀리잖아요. 노래 3분 하는 동안 몇 번을 마셔야 돼. 그럼 척할 거야?

0: 그런 척? 뭔지 알죠? 헬륨
1: 아
0: 버스가
1: 일부러?
0: 이미 몸에서
1: 아
0: 나갔는데
1: 소리 이상하겠네.
0: 이렇게 할걸요?
1: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준 노래 케이시님의 선곡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다섯 손가락의 풍선

0: 거북이의 노래, 비행기 다섯 손가락이 부른 풍선 두 노래 들었습니다. 풍선 얘기해보니까 아까 헬륨가스, 헬륨 풍선 얘기도 했지만 그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고무 풍선. 그것도 많이 불어보셨어요?
1: 네. 그 어렸을 때 저 그거 들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볼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면 볼살이 좀 빠진다는 거예요.
0: 진짜로.
1: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맨날 불고 다녔어요.
0: 그거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1: 엄청 힘들어요. 네.
0: 그러다가 한번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좀 편해지고. 많이 해보셨구나. 그런 풍선도 있지만 저런 풍선 있잖아요. 그 끽끽끽 소리 나가지고 인형 만드는 풍선.
1: 아! 그렇죠. 피에로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
0: 네, 맞아. 강아지 만들어주고.
1: 맞아요. 강아지랑 꽃다발 이런 거.
0: 맞아, 꽃다발도 만들어주고. 그런 풍선도.
1: 가지고 싶다.
0: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풍선 얘기까지 한번 해봤고. 다음 노래도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0: 이 노래 자 뜨끔하고 찔리는 분들 왜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노래.
1: 네.
0: 어떤 노래죠?
1: 아이유님이 아마 리메이크 하신 걸 거예요.
0: 네.
1: 그 네모의 꿈.
0: 네모의
1: 노래.
0: 꿈.
1: 네.
0: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네모.
1: 맞아요.
0: 저기도 지금 네모. 텔레비전도 네모. 모니터도 네모.
1: 맞아요.
0: 저희 얼굴도 네모. 어떻게 해요?
1: 네모는 아니에요.
0: 네모 아니에요?
1: 네.
0: 동그래요?
1: 육각형?
0: 육각. 육각형 얼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1: 이 노래 듣고선 아니 왜 세상은 다 똑같아야 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 진짜네. 약간 이렇게
0: 그러니까.
1: 있고 뭔가. 그래서 뭐 지구까지 네모나다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에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다 똑같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느낌이었어요.
0: 네. 그런데 자동차 바퀴 같은 경우는 또 네모난 건 없으니까.
1: 그렇죠. 그럼 굴러가기가 너무 힘들겠죠?
0: 맞아요. 다다다다다거리면서 그렇죠?
1: 맞아요.
0: 그럴 테니까. 네모에 관련된 이 세상이 다 네모로 돼 있다. 선입견들이 아이들은 없으니까.
1: 맞아요.
0: 좀 신선한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어렸을 때 막 이상한 질문하고 막 그런 거는 있으셨어요? 케이시님은?
1: 많았죠.
0: 정말?
1: 엄마는 왜 엄마야? 이렇게. 엄마는 왜 엄마야?
0: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엄마가 왜 엄마야? 엄마가 아빠일 수도 있죠.

0: 있잖아. 아빠는 엄마야? 막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한
1: 정말 애니였구나, 정말.
0: 엄마라는 단어는 왜 엄마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1: 어.
0: 애기들 뭐 친구들 만나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서 뭐, 너는 왜 소연이야? 너는 왜 승재야? 약간 이렇게 왜
1: 진짜.
0: 승재인데? 약간 이런 거.
1: 진짜. 진짜 갑자기 확 피곤해진다, 정말.
0: 그래서 전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나가면서도 이건 무슨 나무인데? 왜? 왜?
1: 아, 진짜.
0: 네.
1: 그 느낌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엉뚱한 느낌 있잖아요, 지금.
0: 이제는 그냥 챗GPT 그거에 그냥 쳐보라고 해요, 이제.
1: 아, 진짜?
0: 아버지가 평생을 저에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1: 정말 지금도 아빠한테 막 묻고
0: 어,
1: 그래요?
0: 아빠, 이건 왜? 왜 이렇대? 막.
1: 야, AI한테 물어봐! 이렇게
0: 야, 그냥
1: 되시는구나.
0: 물어봐.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1: 선입견 없으신 우리 K씨님과 함께하고 있는 경청입니다. 아이유님이 부른 네모의 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아이유의 네모의 꿈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정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 진짜네? 어, 진짜 난 침대도 네모나네?
1: 맞아요.
0: 어,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아이유의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바다님들에게도 같은 주제로 추천곡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와, 케이시님의 선곡이랑 비슷한 것도 꽤 많았었거든요. 오. 아주 다른 노래도 있고 이번에는 좀 다른 노래 산타를 기다리던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오. 5월에 듣는 크리스마스 노래 동심을 위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공주의 노래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는 케이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케이시님의 선곡에다가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나누는 시간. 오늘은 우리 어떤 노래 듣고 있어요, 케이시님?
2: 네, 듣기만 해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노래 듣고 있어요.
1: 동심, 동심하면 케이시님 아까 동심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면서 많이 느낀 게 네. 동심 아니면 그런 감성 이런 게 일반인들이랑은 분명히 달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2: 그래요?
1: 동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2: 그런가요?
1: 예, 잔나비님이 예전에 그랬대요. 밴드 네. 잔나비 있잖아요. 네.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심을 지키려고 해요. 이랬대요.
2: 왜 잔나비님 목소리 모르시죠?
1: 몰라요.
2: 좋은 음악을 위해서. 절대 이런 음성을 갖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 예. 노래가 막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냥 현실을 바라보지. 굳이 예쁘고 막 뭔가 동심을 지킨 그런 현실이 없을 법하니까 노래를 듣는 건데 막 현실에 찌들어 있어서 진짜 현실적인 가사가 막 들어있어요. 막 그러면 누가 들어요?
1: 현실적인 너무 현실적인
2: 너무 현실적인 거 막 내 월급은 얼마 막 생활비는 얼마
1: 옛날에 신해철님 노래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돈 큰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2: 진짜요? 예. 아 근데 뭔가 적나라하게 막 찌들어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막 내 통장 잔고는 영원.
1: 그런 거 있었어요.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2: 아니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심을 가지고 현실에 있을 법하지만 없을 이런 세상을 약간 엿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해피엔딩이면 너무 좋잖아요. 예. 막 새드엔딩이거나 안 좋은 엔딩이면 끝나고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마음이.
1: 그래. 진짜 그래.
2: 약간 노래도 그래서 좀 더 동심이 담겨 있으면서 해피엔딩을 꿈꾸는 그런 거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구나. 생각입니다.
1: 그래서 잔나비 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잔나비님의 노래를 추천해 주셨네요. 바다님들의 추천곡 잠시 만나보고 갈까요?

0: 잔나비의 노래 꿈나라 별나라라는 노래예요. 와 진짜 동심에 흠뻑 빠져 있는 노래네요.
1: 아 우리 옛날에 막 그런 게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0: 아 동서남북.
1: 너 어디 나라 갈 거야? 세 번 해가지고 난 꿈나라, 너 별나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0: 동쪽으로 세 바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
1: 맞아요.
0: 둘, 셋.
1: 그럼 거기서 이제 너 꿈나라, 너 별나라, 꿈나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0: 꿈나라 별나라라는 노래였고요. 다음 노래는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의 쓸쓸함을 담은 노래, 옥상 달빛의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색이 많아진다, 그죠?
1: 그쵸.
0: 나는 무슨 색을 먼저 짚을까를 생각했을 때 단번에 떠오르는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무슨 색 좋아했지? 약간 이런.
1: 저는 주황색 좋아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1: 그리고 또 동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놀이잖아요. 어렸을 맞아요. 때 진짜 많이 놀았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마당에서 안 놀아. 그러니까요. 길거리에서 그죠? 놀이. 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착하다.
1: 안 친했던 애들이랑 술래잡기 하면 누가 잡아줄 거냐고. 나 좀 잡아줘 하는데 누가 잡아줄 거냐고.
0: 너무 좋습니다. 술래잡기도 있지만 이번에 들을 노래는 추억의 놀이가 다 들어있는 노래. 정말 들으면 와.

0: 대박이다.
1: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죠. 우와. 보물이라는 노래.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던
0: 맞아요.
1: 맞박이 주제곡이잖아요.
0: 맞아요. 네. 맞박이? 맞아요.
1: 맞박이 기억나세요?
0: 네, 계속 치는 거. 나중에 막 빨개지시고 한 명은 막 치는 방법이 달랐던 그 알죠?
1: 기억나시는구나.
0: 그럼요.
1: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망까기가 뭐예요?
0: 몰라요. 저도 망까기는 모르겠어요.
1: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쵸?
0: 망까기? 손으로 이렇게 치는 그런 건가?
1: 그런 게 있어요?
0: 저는 그것도 좋아했어요. 공기놀이.
1: 공기 재밌지.
0: 어? 공기 좋아서.
1: 공기 많이
0: 너 몇 살이야? 몇 살까지 할까? 이런 거 있죠.
1: 그게 뭐예요?
0: 몇 살까지?
1: 몇 살까지? 살 있어요.
0: 어, 살 있어요.
1: 맞아.
0: 그리고 막 괜히 어깨 넘기면 야, 뭐 넘기 금지라고 막 이러고.
1: 아, 어깨 넘기는 게 안 되나?
0: 뭐 그런 넘기 안 되고.
1: 아, 그런 거 있었구나.
0: 손 짚으면 손 짚기도 뭐 안 된다 그러고.
1: 아, 그런 거 있었어요.
0: 안
1: 맞아.
0: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1: 점점 맞아요. 뭐 하나씩 붙으면서.
0: 맞아요. 맞아. 재밌었는데.
1: 고무줄은 안 하셨어요?
0: 고무줄은 안 한 것 같아요.
1: 정말?
0: 저희는 그래도 놀이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굳이 고무줄을 설치하고 고무줄 놀이를 안 해도
1: 지금 저랑 그 경계를 두는 거예요? 참나.
0: 저희는 정말. 뭐 많았어요. 뭐 정글짐도 있었고.
1: 아, 네. 니네처럼 고무줄 뭐 이렇게 옆에 땡겨가지고 놀고 안 그래도 되었다?
0: 몰라요. 전

0: 진짜 고무줄은 약간 우리 엄마 세대인 것 같은.
1: 막 그 무릎에다가 고무줄 댔다가 발목, 무릎, 그다음에 여기 어깨 이렇게 해놓고 뭐 깽깽이까지 있고 뭐 그런 거 막 있었는데.
0: 몰라요. 그,
1: 진짜 모르시는구나.
0: 몰라요. 그럼 그 고무줄이 그렇게 신축성이 좋았어요?
1: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0: 몰라. 그러니까 와, 어떤 고무줄을 써야지 그렇게 신축성이 좋은가 싶은 거예요.
1: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하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꽃가시 나나 하기는 살짝 신발 하면 사는 거. 그다음에 또 되게 유명한 뭐 있는데 아무튼 고무줄을 모르시는구나.
0: 몰라요.
1: 예전에는 이렇게 케이시님은 지금 모르지만 우리 때는 골목에서 놀았어요.
0: 거의 서커스네요 고무줄.
1: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지금은 다 자동차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자동차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돌로 분필도 없어서 돌로 이렇게
0: 아, 오징어 삽치기 이런 거.
1: 네 그런 거요. 오징어 게임 아시네. 오징어 게임도 하고 38선.
0: 에?
1: 38선 모르는구나. 다방구 1, 2, 3, 4.
0: 몰라요.
1: 아,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0: 몰라요.
1: 그런 거. 그리고 여자애들은 옆에서 공기하고 네. 남자애들은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구슬.
0: 아 딱지치기 알아요.
1: 구슬도 하고 팽이도 하고.
0: 카드 있어. 유희왕 카드 이런 거.
1: 카드요?
0: 네.
1: 그럼 약간 좀 인쇄된 거예요?
0: 아니요. 그 문구점 가면 이제 팔아요.
1: 아 문구점에.
0: 랜덤으로 해가지고 카드를
1: 문구점도
0: 팔아가지고.
1: 요즘 없죠. 문구점에 재밌는 거 진짜 많아서 딱지 아, 그것도 있었고.
0: 천 원만 가져가도 나는 부자였어요.
1: 살 거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비누방울도 있고.
0: 맞아요,
1: 비누방울
0: 맞아요.
1: 되게 재밌었는데. 아, 엄마가 진짜? 그런데 비누방울 하지 못하게 했어.
0: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안 된다고.
1: 그쪽 어머니도 그랬어요.
0: 우리 엄마도. 그래서 막 근데 웃긴 건 막 그 주방 세제로 막 만들어줘. 근데 그거는 공기 방울이 너무 약하단 말이야.
1: 맞아.
0: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안 마실 테니까 그거 사주면 예쁜 공기가
1: 엄마,
0: 나오는데.
1: 우리 엄마도 그랬다. 그거 마신다고. 안 마실 건데 그걸 왜 마셔?
0: 주방 세제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거를.
1: 아 그랬구나. 이거 가지고 놀라고.
0: 어 위험하다고. 근데
1: 플라스틱 틀 그것도 아주 적당한 틀이 거기 들어 있거든.
0: 맞아요, 맞아요.
1: 비누 방울 사면.
0: 맞아요. 그냥 후 불면 되는 건데.
1: 그러니까.
0: 안 해줬어, 안 해줬어.
1: 아, 참 옛날 생각나니까 너무
0: 재밌다,
1: 좋네요.
0: 재밌다.
1: 그리고 딱 놀다 보면 진짜 그랬어요. 딱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네. 한 명씩 들어가는 게
0: 맞아.
1: 개똥아 밥 먹어!
0: 맞아.
1: 그러면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0: 알아요 저희도.
1: 놀이터에서 놀았다면서요?
0: 놀이터에 노는데 아파트 안에 이제 놀이터가 있으니까
1: 아.
0: 여기저기 단지에서 야 밥 먹어 들어와! 이러면 이제 한 명씩
1: 진짜.
0: 예 들어와 갈게 이러고
1: 한 명씩 한 5시나 그 정도 되면 한 명씩 들어갔었던
0: 네,
1: 기억나고
0: 무조건. 아니면 이제 뭐 엄마가 이제 퇴근하시면서 놀이터에 오셔서 야 소연아 가자 이러면 이제 엄마 손 잡고 가고
1: 그랬어요. 그렇구나.
0: 그랬죠 당연히.
1: 아 정말 그 시절
0: 아니 그때가 너무,
1: 너무
0: 좋았다. 엄마가 데리러 왔잖아 나를 놀이터에.
1: 맞아요.
0: 너무 좋았어요.
1: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들어보실래요?
0: 이 우리 계속 옛날에 놀던 놀이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네. 여기랑 참 잘 어울리는 게 이것도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노래인데
1: 아,
0: 네 박보람님이 부르신 해화동.
1: 해화동.
0: 네
1: 대학로 있는 데가 해화동 아니에요?
0: 맞아요.
1: 해는
0: 창가에 앉아 그 있죠.
1: 아, 그 노래.
0: 네네.
1: 알아요.
0: 이런 추억이 또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1: 그 노래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박보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해화동.

0: 정승재의 경청, 이 노래를 들어요. 동심으로 데려가 주는 노래, 박보람의 노래, 해아동.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래 가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뛰놀던 골목길이 좁아 보인다. 와, 이거는 정말 공감돼요.
1: 맞아요.
0: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정말 놀래요. 이렇게 교실이 작았었나 생각 맞아요. 들고.
1: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어?
0: 그쵸, 이러고. 맞아요. 골목길도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살던 집 가봐도 어렸을 때는 그 자그마한 책으로 보니까 되게 커 보이는 맞아요. 느낌이었나 봐요. 그쵸?
1: 맞아요.
0: 그런 느낌.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네요 정말.
1: 갑자기
0: 갑자기 나 센치해졌어 지금.
1: 아, 맞아요.
0: 두 곡 남았어요 지금. 네. 근데 두 곡이 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네요.
1: 맞아요.
0: 한 곡씩 소개를 해주실래요?
1: 저는요 예. 이거 저 너무 좋아하는 제 만화였는데 이 원피스
0: 만화?
1: 네.
0: 원피스란 만화예요?
1: 네.
0: 나 몰라요.
1: 진짜요? 이 명작을 모르시네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네. OST예요. 근데 코요테 님들이 부르신 우리의 꿈이라고 네. 오랜 시절 후 연인 이거
0: 김종민 님도 네. 그때 부르고
1: 네.
0: 막 그랬었는데
1: 김종민 님이 코요테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거 그게 이거예요. 원피스 OST였어요.
0: 아 이게 원피스라는
1: 네. 이게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루피라는 친구가요.
0: 루피 잔망 루피요?
1: 아니요, 그 루피 말고요. 그 루피라는 친구가 이제 고모고모 열매를 먹어서 온몸이 막 늘어나는 그런 걸 가지게 돼요. 어머. 기술 같은 거. 그래가지고 걔가 해적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친구들을 이제 한 명씩 섭외하게 돼요. 이 만나는 애들을 친구로 해서 이제 선원들을 모아서 해적왕이 되는 거예요.
0: 어머, 고무 기능으로?
1: 그게 좀 장점이다. 기술이다. 약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0: 다음 노래는요? 네.
1: 그리고 다음 노래는, 저는 진짜 제가 잠들면 진짜 제 장난감들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막 회의하고, 그리고 막 오늘 막 소연이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제 뒷이야기를 할 거만.

0: 같았던 그런 노래인데 예. 이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OST인데 예. You've got a friend with me 이거 알아요? You've got 아, a friend with me
1: 그 좀 약간 그
0: 중후에
1: 흑인 아저씨가 부른 느낌 나는 그쵸?
0: With, 마, 맞아요.
1: You got
0: 그런,
1: a friend with me.
0: You got a friend with me.
1: You got a friend with me. 막 이러는 거 그죠? 그거죠.
0: 네, 저 아, 이런 거 했어요. 저 맞아. 그래서 맨날 이렇게 찾다가 장난감 상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빡 보고 그랬거든요.
1: 아,
0: 이렇게.
1: 맞아. 옛날에 저도 그 기억이 나요.
0: 어,
1: 누나랑 나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우리 학교 가고 나면 여기 있는 그 인형이랑 옷걸이랑 네. 이거 막 움직이지 않을까?
0: 그니까요.
1: 어, 나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
0: 이, 그리고 이 토이스토리를 본 사람들이라면 아. 다 이 인형들에게 약간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밤에 있잖아요. 네. 모두가 집에 잠들어 가족들이 잠들잖아요. 네. 그럼 조용히 제 일이 시작돼요. 저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네. 모두가 잠들어 있으면 이제 불 이제 깜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하잖아요. 네. 플래시를 하나 켜고 네. 막 이런 뒷배 안다나 이런 네. 데를 막 누가 숨어 있을까봐 막 이런 거 막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1: 아 숨어 있어서 이렇게 아예 없으면 안심하고 자고.
0: 어, 네네.
1: 그랬었구나.
0: 내가 그래서 우리 가족을 지킨다 하면서 막 그런 장난감들 막 그 이렇게 현관문
1: 악당이
0: 앞에
1: 나올 수 있으니까
0: 어, 현관문 앞에 이렇게 다 소리 나는 애들 있죠 삑삑거리는 애들 네. 다 앞에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밑에 넣어놓고 잤어요. 도둑이 아. 밟으면 내가 그 소리 깨고 일어나려고.
1: 진짜 어렸을 때 맞아 그런 느낌 그런 걱정 많이 해.
0: 불이
1: 맞아.
0: 다 꺼지면 뭔가 누가 나올 것 같았어.
1: 어 그래서 엄마 아빠 지켜주려고.
0: 그럼 이제
1: 착한
0: 학생이었네. 불빛 보고 이제 아빠는 이제 너무 이제 진절머리 나니까 자 자라고 그냥.
1: 아 그것도 엄마 아빠한테 꼭 들키잖아.
0: 그러니까 왜냐면 불빛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1: 나, 지금 악당을 찾고 있는데.
0: 나 너무 근데 나 네. 키우기 너무 힘들었겠다.
1: 어, 너무 힘들죠.
0: 어 진짜 나 레벨이 너무 높네.
1: 진짜 못 들었겠지만 엄마 아빠가 회의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 정상이니까.
0: 아 장난감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1: 어.
0: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1: 회의했을 거야. 어, 진짜 큰일 났다고. 쟤 나중에 커서 뭐가 될라 그러지 막 그랬을 거예요.
0: 잘 컸어 잘 컸어.
1: 예, 잘 컸으니까 진, 그런 기념으로.
0: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두 개는 집에 가서 또 보고 싶어요 오늘. 이거.
1: 진짜? 어, 두 노래 같이 한번 또 들어보죠 뭐.
0: 좋아요.
1: 코요테의 노래 우리의 꿈, 랜디 뉴먼의 노래 You got a friend in me.

0: 코요테 노래 우리의 꿈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까지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능지수 있잖아요.
1: 네.
0: 그 우리 케이시는 148인 거. 제가 지금 동심 지수가 한 148 정도 되지 않을까.
1: 오.
0: 뿜뿜해졌어요 진짜.
1: 천점 만점에?
0: 왜 그래요? 원래도 좀 이렇게 동심에 영으로 네. 좀 그렇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진짜 동심이 있어야 좀 덜 늙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좀 덜 늙은 건 이 동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0: 우리가 덜 늙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좀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덜 늙은 건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덜 늙은 건 동심이 있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그럼요. 맞아요. 나 케이시님 보면서
1: 그렇죠. 세상을 너무 막 찌들게만 안 보고 예쁜 점만 보니까
0: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1: 아이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0: 아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벌써 한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아니 우리가 주제를 좀 타는 것 같아요. 뭔지
0: 왜요?
1: 알죠? 그러니까 뭔가 좀
0: 맨날 뭔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동심 얘기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막 동심으로 가득 차지고
0: 그럼
1: 막 부모님 얘기를 하면 부모님에 대한 이 마음으로도 가득 차지고
0: 그럼.
1: 막 스승의 날이었을 때 막 스승인 감사함으로도 가득 차고
0: 맞아.
1: 저희가 좀 주제를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럼요. 이게 되게 감성적인 사람들이고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네요.
1: 진짜 네, 자기 애가 굉장하시더라고요.

0: 아니 자기애가 아니라
1: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나는 이런 녀석이야 하면서 이제 설정 값을 이렇게 맞춰놓는 거죠.
0: 다음 주에도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주제일지 너무 궁금하고요.
1: 맞아.
0: 아니면 우리 바다님들도 주제를 골라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같이 뭔가 먼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주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0: 맞아요. 주제를 제안해 주셔도 좋고 듣고 싶은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셔도 너무 좋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별그램 반디엠 메시지 다 좋습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저 어떻게 살죠?
1: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실래요, 진짜?
0: 저 6일 동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1: 거짓말, 진짜. 네.
0: 케이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를 동심으로 데려다주는 노래. 바다님들의 추천곡 듣고 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스케치북. 전기 뱀장어의 술래잡기.

신청곡 같이 들으면서 금요일 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생선님. 그동안 생선님 강의 들으면서 수학 공부해봤는데요.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수학 선행학습 시작했거든요. 파이팅 해주세요. 제가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매번 드리는 말 제대로 하세요. 공식 암기하고 문제 푸는 것만 풀리면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수학을 공부하세요. 문제 풀이를 공부하지 말고. 아시겠죠? 박시영님의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카니발의 노래입니다. 거위의 꿈.

박시영님의 신청곡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김동률님의 그 목소리와 이정님의 목소리가 와, 너무 서로 다른 색깔의 음색이잖아요. 너무 좋다라는 생각. 또 박시영님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유민님이 보내주셨어요. 생선님한테도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가 있나요? 저는 이 노래 운동할 때마다 듣는데요. 통통 튀는 리듬이 저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요? 내 호흡에 맞는 박자, 리듬, 힘을 주는 가사 막 이렇게 딱 떨어지면 운동할 때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그쵸? 걸음걸이 아니면 런닝할 때는 뜀박질 속도랑 탁탁 리듬이 맞는 그런 곡 너무 좋지 않아요?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황유민님은 어떤 운동을 하시길래 이 노래를 듣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추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과 2분의 1

황유민님의 신청곡 추의 1과 2분의 1 듣고 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원곡이 아마 제가 고3 때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만 들으면 그 고3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불렀었던 친구 생각도 나고 그때 냄새도 다 기억나고요. 그 노래방 책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구겨져 있잖아요. 항상 그 비닐이 그런 느낌도 나고 역시 노래라는 거는 정말 음악이라는 거는 시공간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바다님들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지금처럼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바로 못 틀어드릴 때가 있으면 제가 잘 모아뒀다가 이렇게 금요일에 같이 들을 거니까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디 앱도 좋고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990님이 퇴근길에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악뮤의 노래입니다. 소문의 낙원.

정승재의 경청 5월 22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봄비가 좀 내렸죠. 그래서 때이른 더위가 조금은 물러간 기분이 드네요. 게다가 다가오는 월요일이 또 대체휴일이잖아요. 얼마나 설레요. 그쵸? 주말 즐겁게들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 이담과 청아가 함께 부른 노래 Find Lov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푹 잘 주무세요.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0: 알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026년 칸 국제영화제, 내일이면 막을 내리죠. 올해 영화제 참여한 영화인 가운데 한 사람의 행보가 유독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쿠르드 쪽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인 영화감독 마흐만 야즈단 파나의 이야기입니다. 파나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영화제 참여를 했고요. 이 가봉에서 아프리카의 가봉에서 시각장애 아동 학교 재건에 헌신하는 70대 여성의 삶을 다룬 이야기라고 합니다. 파나 감독, 놀라운 점은 파나 감독 본인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안내견 테스와 함께 화제의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현장을 돌아다니는 건 그러나 힘들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든 건 시각장애 관객을 위한 음성 해설 서비스가 없는 그런 상영관이고, 또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영화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국제영화제가 장애를 가진 창작자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파나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계영화기행 이승열입니다.

두 번째 편이죠. 영국의 작곡가 시아나 시브로의 Material Lover라는 곡 먼저 듣고요. 마이클 잭슨의 전기영화 마이클의 사운드트랙에서요. 마이클 잭슨의 솔로 디스코그래피상 첫 음반 Off the Wall 79년 작이죠. 이 음반에서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골랐습니다. 이 곡으로 마이클 잭슨은 최우수 남성 R&B 보컬 퍼포먼스 상을 수상했고요. 그의 연혁상 최초로 받은 그래미상입니다. 두 곡이어서 듣고 오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사용된 음악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시에나 스파이로. 제가 아까 스피로라고 뭐 여하튼 발음이야 뭐 본인한테 들어야 정확한 거니까 시에나 스파이로라고 하겠습니다. Material Lover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화 마이클의 사운드트랙에서 마이클 잭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5월 22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6년 제59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작은 The English Patient, 영국의 안소니 민겔라 감독이 연출했고요. 스코어는 레바논 태생의 음악가 가브리엘 야레드가 맡았습니다. 주제가 부문 수상작은 알란 파커 감독이 연출한 뮤지컬 영화 에비타입니다. 주제가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 팀 라이스가 각각 작곡과 작사를 담당한 You Must Love Me입니다. 노래는 영화에서 영부인 에바 베론 역할도 맡은 마돈나가 불렀죠. 스코어 주제가 두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1996년 제59회 수상작이었고요. 먼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이었죠. 레바논 태생의 프랑스 음악가 가브리엘 야레드의 스코어 The English Patient 들으셨습니다. 안소니 민겔라의 The English Patient 영화의 스코어였고요. 이어진 곡이 앤드루 로이드 웨버 작곡 그리고 팀 라이스 작사 그리고 미국의 슈퍼스타 마돈나의 노래로 들으신 You Must Love Me 알람 파커 연출 영화 에비타의 주제가였습니다.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만난 라이브러리로 소개한 아티스트 세 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인도계 영국 밴드인 코너샵 그들의 2025년 싱글 굉장히 최신작이죠. 반갑죠. 암스테르담 via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경유 로테르담 특이하게도 보컬 버전과 연주곡 버전을 둘 다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연주곡 버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화요일에 소개한 브라질의 아스트루드 질베르투의 음성 한 번 더 듣겠습니다. 1964년 게트 질베르투 음반에서 고르코바두 고르코바두 산 준비했습니다. 영어 제목도 있죠. Quiet Nights of Quiet Stars. 아스트루드 질베르투의 음성 그리고 주앙 질베르투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고요. 세 번째 곡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파트릭 브루엘의 1999년 발표곡 엘리까지 세 곡입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날에 세 곡 이어서 듣고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Como duele, 얼마나 아픈지입니다. 멕시코의 메가 국민 스타 아티스트 루이스 미겔이 볼레로의 거장 아르만도 만사네로와 손잡고 이른바 볼레로 부흥기를 이끈 시절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두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볼레로 연작 중에서 2001년에 발표한 앨범 미스 로만세스, 나의 로맨스 수록곡입니다. 평생 다시 없을 사랑이었으나 이 애초 작별이 내정되어 있던 관계를 슬프게 회고하는 남자의 넋두리,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혹여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을 가벼이 여겼다면 그때 나는 철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거나 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키스와 사랑을 바치고 있으니까요. 혹여 내가 무심히 꽃을 꺾었다면, 갑자기 사랑이 찾아와 모든 걸 바쳤는데도 내가 무시했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거나 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당신을 내 품에 안고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품에서만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건가 봐요. 당신이 날 만나기 전에 키스한 사람을 생각하면 온몸이 타오르듯 아파요. 이 통증이 언젠가 사라지긴 할까요? 당신에게 달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별을 따라 떠나버리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나고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멕시코의 아티스트 루이스 미겔의 2001년 발표곡 Como Duele 얼마나 아픈지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음악인데요. 스페인의 부이카 그리고 본인의 두엣입니다. 2005년 두엣으로 발표한 No hizo falta tiempo.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스페인의 무이카, 멕시코의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듀엣으로 Nos hizo falta tiempo.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듣고 왔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입니다. 목요일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만난 스페인의 그룹이죠. 메카노가 부릅니다. 두 여자, Mujer contra Mujer. 이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0: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아르헨티나의 1세대 록 밴드인 소다스테레오 출신의 구스타보 세라티의 목소리로 들으셨는데요. 두 사람의 합작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같은 나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일렉트로닉 아티스트 다니엘 멜레로와 함께 작업한 1992년 음반 콜로레스 산토스 수록곡이었는데요. Hoy no soy yo. 오늘은 평소 같지 않네요란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아주 살짝이지만 앰비언트 스타일의 또 아트락, 글램락 그런 흔적도 느껴지는 무엇보다도 구스타보 세라티의 목소리가 또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된다 그러네요. 요즘 또 차트에 이 곡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92년도에 나왔는데 34년 만에 또 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바로 DJ 선곡 열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우맹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죠.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듣는 시간, 열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 잘 들어주시고 사연 또 남겨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라이 픽션 영화 말씀하시면서 조미영님께서 아, 그 영화 주인공이신 호태이, 그 호태이님이신 거죠? 아, 그 영화 좋아하는데 음반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양으로도 에너지로도 이분은 영화 연기는 어때요? 전 이 영화를 좀 꼼꼼히 보질 못해가지고 사무라이 픽션 워낙 또 영상이 독특하잖아요. 기억하건대 막 원색으로 넘어갔다가 막 흑백 처리 모노크롬으로 막 바뀌고 그러지 않나요 그 영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시종일관 웃긴 코믹 서사라. 아무튼 조이선님께서는 호테이 토모야스는 부위 밴드 부위의 기타리스트 사무라이 픽션의 카사마츠리에 거의 머물러 있었는데 덕분에 솔로 연주들 신나게 감상하며 업데이트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사무라이 픽션의 인상이 워낙 강했나 보네요. 부위 시절에 저는 그 음악을 좀 더 소개하고 싶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부위의 음반 중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너스를 먼저 듣는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요. 평소와 다르죠. 원래 메뉴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처럼 보너스 음악을 듣는 건데 오늘은 반대로 가겠습니다. 전식 같은 음악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뭐 말하자면 고대 전통과 제 의식에서 사용됐을 그런 퇴마식이죠. 정확히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음악적 요소가 20세기 초반에 서양의 누군가에 의해서 독일 출신의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이 요소를 전유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게 인도네시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고유의 어떤 인도네시아의 토속적인 요소로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안착을 시켰답니다. 사연이 좀 특이하죠. 그렇지만 이 뿌리는 그리고 그 약간 가공하는 그 세미 전용 프로세스에 참여한 사람도 이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뭐 독일의 이 기획, 인도네시아의 원료 이런 거가 만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인도네시아의 그 고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착시 현상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고른 음원은 케캉이라는 또 케캉 이게 멍키 챈트 원숭이들이 단체로 소리를 내는 꽥꽥거리는 그런 소리겠죠. 거기서 착안한 어떤 선율적이기보다는 챈트니까 이렇게 떼창이죠. 원숭이 떼창을 사람들이 모방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뭐 서구의 아카데믹한 음악 체계에서는 그런 뭐 이론적 체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그렇게 분류하겠죠. 이게 뭐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뭐 부족이 어떤 퇴마의식 때 이렇게 모여서 집단 훈련을 통해서 창조해낸 그런 소리.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집단의 규모도 압도적이고 뭐 수백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영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챈트의 그 압이랄까?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센 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놀란 거는 이 폴리리듬적인 이 요소예요. 이 챈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리듬 구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로 이렇게 리듬을 짜 엮는 이 모양새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적인 구조에서는 이런 다른

있지만 그냥 아마추어리즘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준에서는. 근데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리리듬의 정교함은 이 수준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원시적인 거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오늘 이런 음악으로 시작했냐면요. 며칠 전에 아스트루드 질베르투 세아라 소개하면서 이파네마의 소녀, Girl from 이파네마 그가 참여하게 된 동기가 굉장히 그 재밌었잖아요. 훈련 안된 보컬리스트, 아마추어인 그가 어떻게 보사노바의 역사에서 세계사의 음악사에서 또한 획을 그을 수 있었나. 그 참여로 인해서 프로듀서가 미학적 판단으로 그를 기용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스트루드 질베르투의 그 특성, 목소리 특성을 빼고 보사노바를 상상하기 어렵게 됐죠, 이젠. 근데 이제 서양 음악 체제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다 설명을 한 거잖아요. 앞서 그 인도네시아 케캉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좀 비약된 얘기긴 하지만 서양의 접근으로 아마추어리즘은 그런 것이다. 원석과 같은 걸 바라볼 때, 아, 이것을 가공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그 서양의 청중에게 소개를 할까?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일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죠. 또 주중에 우즈베키스탄의 그 전통 악기와 그 소리의 아카이브 포털이 열린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말이죠. 저에게 아마추어리즘은 근데 인간 본성이란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냥 인간이 집단적으로 음악을 하는 거는 집단 행위잖아요. 음악 체계가 멀티튜드가 모여서 합주가 이루어져야 상대적인 우리가 음감으로 그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뭐 절대 음감 그런 걸로 음악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라는 거를 이 소리와 저 소리의 차이점, 뭐 균형, 어울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뭐 소리는 그렇다 치고 집단적인 훈련이죠. 나름 뭐 학교에 가서 음악, 서양 음악의 이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인도네시아의 케캉을 소개했듯이 어떤 이유에서든 집단 훈련이 일어난 거고 그 전통이 내려왔고요. 근데 제가 또 흥미로운 거는 이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고 호기심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외심이고 저항심이고 뭔가 개척하고자 이것보다는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싶은 그런 정신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서양 음악, 파퓰러 음악사에서 이런 음반이 있었어? 싶은 음반이 하나 또 제가 찾아가지고요. 아마추어리즘의 가장 뭐랄까요? 안습 사례? 이게 그러니까 고집불통인 한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들의 세 딸을 운명적으로 얘네들은 대성할 거고 팝스타가 될 거야라는 뭔가 손금에 내려진 어떤 계시 같은 걸 믿는 바람에 이 어린 이 친구들이 10대 어린 3명의 이 친구들이 밴드 훈련을 받고 그렇지만 뭐 날고기는 뮤지션으로 재탄생된 게 아니라 들어보셔야만 할 그런 수준의 음악인데 서양 뭐 우리가 흔히 대중음악을 들었을 때야 이건 정말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도 혹평할 수 있는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냈지만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요. 잘 들어보시면요. 이세 사람의 앙상블이 전혀 말이 안 되고 서로 따로 놀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엄격한 뭐 잣대로 음악을 듣는 것 같지만 그 하나 일관된 잣대잖아요. 우리가 그 익숙해진 그런 룰에 따르는 근데 이 익숙한 룰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익숙한 룰을 흉내내다가 망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여지가 보이더라고요. 이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소리를 듣고 세 자매가 반응하는데 서로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일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앙상블에서 느껴지는 괴리 이것도 묘한 뭐 폴리포니까지는 모르겠고 서로 다른 세상에서 아 평론가의 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평단이 이걸 리뷰했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의아했는데 이 발표 당시에는 좀 충격이었었나 봐요. 야, 이렇게 이 앨범에는 함께함, 투게더너스는 전혀 없습니다. 세 연주자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템포와 박자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 시공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각자의 세계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재즈 인터플레이나 뭐 재즈의 즉흥성을 얘기할 때 각자의 세계가 이렇게 서로 크로스오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대가 연주가들이 이렇게 막 서로 음악적인 인터플레이, 서로 교감하고 그런 거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까? 라고 저는 좀 고립돼 있었다면 이세 자매가 혈연으로 엮인 거 외에는 서로 전혀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음악적 교감이 없고 영적 감정적 교감이 없었다면 서로 따로따로 녹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연주할 수 있었을까? 좀 말이 좀 꼬였는데요. 교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세계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우리의 귀가 이것은 그냥 트레이닝에 실패한 아마추어리즘의 세계구나 라고 그냥 판단해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원초적인 원석과 같은 아마추어리즘을 고도의 뮤지션 음악적인 역량으로 추구한 아티스트가 있죠. 프랭크 자파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해프닝적인 음악,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모든 면에서 음악적으로 뭐 리듬적으로 선율적으로 퍼포먼스 그런 프레이징 뭐 전부 다 엉뚱한 면이 이게 막 아무렇게나 한것 같지만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음악적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악명이 높았답니다. 그의 앙상블에서 연주했던 날고 기는 연주자들도 고도의 요구되는 고도의 뮤지션십 굉장히 정석적이지 않은 그런 엉뚱한 실험적인 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했던 뮤지션십, 그 음악적 역량이 결국에는 이루려고 했던 게 오늘 소개하는 이 3자매, 3명의 자매의 그 아마추어리즘과 그리 먼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프랭크 자파도 이세 자매의 음반에 대해서 좀 엉뚱하게 극찬을 했죠. 와, 비틀즈보다 낫다. 이런 말도 했다 그러고요. 프랭크 자파의 예술관, 세계관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예술적 권위, 이거에 저항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장르의 경계를 해체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뭐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정신으로 음악을 탐구했던 사람이니까 비틀즈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멍키 챈트 그리고 더 쉐그스 3자매의 음악 두 곡을 먼저 듣고 올게요. 듣고 와서 제가 오늘 메인 디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금요일의 DJ 선곡 열디 앨범 반장 먼저 들은 보너스곡 세 곡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퇴마식 세레모니 음악 The Kekak Monkey Chant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뉴햄피어 출신의 세 자매 그룹 The Shags의 60년도 초반 발표 음반에서 Philosophy of the World 그리고 My Pal Foot Foot 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는 미국의 인디록 밴드죠. 그리고 90년대 미국 힙스터 문화를 개시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네요. 바로 페이브먼트의 92년도 앨범 Slanted and Enchanted 음악에서 고른 8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곡 제목은 선곡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음반은 저는 페이브먼트를 이 초기 사운드로 만나진 않았고 Cut Your Hair 그 다음에 뭐 Spit on a Stranger 약간 중기 조금 그 모양새가 좀 파퓰러한 접근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뭐좀 약간 유명한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앨범의 방향성이 조금 변한 그런 와중에 만나봐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평가는 뭐 20년도 넘은 시간 이후의 평가는 이 초기에 이 원석 같은 소리를 더 좋아한다. 앞선 아마추어리즘과의 연결고리에서도 확실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 밴드의 이 음반의 사운드와 그 송라이팅을 들으면서 굉장히 존경심마저 느껴집니다. 그렇게 줄타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외줄타기, 적절한 그 줄타기와 채널링이라는 말까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프로세스이면서 영적인 프로세스라고 받아들인다면 곡 작업이라는 것이 그리고

밴드라는 게이 집단, 약간 원초적인 어떤 그 트라이벌한, 아까 그 멍키 챈트의 그 규모는 아닐지언정, 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 뿌리가 좀 원시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연주는 그런 게 훼손되지 않는 게참 놀랍고, 뭐 흔한 말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좀 부족하지만, 그게 미세할지언정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까 말한 중기로 갈수록 어떤 프로듀서의 어떤 방향성으로 지향하는 바가 확실히 바뀌었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좀 이렇게 그 거리 두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까이 확 다가가서 그 음악을 소비하는 자기 거로 만드는 청자들은 알겠죠. 야, 이거 주방장이 바뀌었는데? 뭐 이런 거친 표현 비유로도 일정 부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브먼트도 이런 표현 욕구, 더 나아가 호기심, 그리고 육감, 칠감,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우리가 예술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의 그 원시성에 대한 경외심, 무엇보다도 새로운 작법과 접근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개척해서 그것을 잃지 않고 가져가는 그런 뚝심, 저항심,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힙스터 문화의 선봉이었다? 이건 잘 저는 모르던 얘기라서 어쨌든 저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렵니다. 페이브먼트의 Slanted and Enchanted 이 음반에서 느껴지는 원석적인 아마추어리즘.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청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밴드는 이래야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들은 중년 이후의 나이에도 정기적으로 활동하진 않지만 페스티벌 씬에서 그 투어 굉장히 그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위해서 모여서 한번 싹 하고 또 쉬고 뭐 이런 행보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앨범 반장 메인 디쉬 페이브먼트의 Slanted and Enchanted 음반에서 8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인디 록 밴드 페이브먼트의 92년도 앨범 'Slanted and Enchanted'에서 고른 음악 오늘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메인 디쉬로 듣고 왔습니다. 아, 7곡이었네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8곡 중에 7곡 들었고요. 이 페이브먼트의 음반에서 한 곡, 마지막 8번째 곡을 오늘 마무리 곡으로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말 안내하고 마무리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 PD가 소개하는 세요맹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해 주시고요.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입니다. 일요일 2부 노랫말 낭독 시간 세요맹의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이먼트의 Jackals, False Grails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0: 또 달라.
1: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파도 조개 껍질 뿐입니다.
2: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 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0: 너무 좋다.
2: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2: 今天我们学习什么呢? 这顿我请,下次你请.
1: 这顿, 사실은 이제 이게 식사를 낼 때 这顿饭 할 때 얘기가 되는 거죠. 这顿饭, 그러니까 이번 식사, 我请, 내가 살게. 下次, 다음번에는 니칭, 니가 사. 그래서 이번엔 내가 낼 테니 다음엔 니가 사. 그래서 这顿我请, 下次 니칭. 这算是 AA制吧.
2: 这是 AA制嘛. 这个不是请客嘛. 这就是一种 AA制嘛.
1: 但是公平。 如果这样的话,
2: 也有好处的，如果经济状况比较好的朋友，这吃的是稍微好一点的，那就经济状况稍微差一点的话，那就他呢可以表示一些自己的意思吧，对吧，这个也有道理啊，这样的话其实比较能够照顾到每个人的经济情况，当然，所以怎么没想到呢，表面上看起来就
1: AA制， 其实是按照个人的这个经济状况，就你请什么，反正大家都好朋友的话，都无所谓，不强调一个比较固定的标准，对对对，你吃什么我吃什么都没关系嘛，这样一说的话倒真的还是挺有人情味的，对，没错，所以这顿我请，下次你请。 세 단어 보겠습니다. 끼니
2: 顿
1: 주문하다
2: 点
1: 배달 음식
2: 外卖
1: 아끼다 절약하다
2: 省
1: 번거로움을 줄이다
2: 省事
1: 시가 1이니까 번거로움을 줄이다 돈을 아끼다
2: 省钱
1: 신경을 덜 쓰다
2: 省心
1: 힘이 덜 들다
2: 省力
1: 배송비 배달비
2: 配送费
1: 배송이죠. 그래서 配送费 배송비 배달비 고민하다 근심하다
2: 愁
1: 닭다리 덮밥
2: 鸡腿饭가
1: 그대로 닭다리죠. 鸡腿饭 밥이니까 닭다리 덮밥 추가하다 더하다
2: 加
1: 요리를 추가하다
2: 加菜
1: 재료를 더 넣다
2: 加料
1: 料가 재료죠. 그래서 加料 달걀 프라이
2: 煎蛋
1: 그대로 이제 프라이라고 보면 되겠죠. 煎蛋 전주 물주
2: 진주
1: 보통 이제 발음할 때는 전주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진주 중국어에서는 진 황금이 나왔네요. 오, 요다오리야.
2: 所以这个金主一般都是啊出钱的人.
1: 钱不就是金嘛。对对对对对。所以金主 배고프다.
2: 饿饿
1: 가슴 흉부
2: 前胸
1: 붙다 붙이다
2: 贴
1: 사진을 붙이다
2: 贴照片
1: 사진이죠. 라벨을 붙이다
2: 贴标签이
1: 라벨 贴标签 등
2: 后背
1: 갑자기 돌연히
2: 突然
1: 불허하다 허락하지 않다
2: 不许
1: 빼앗다 탈취하다
2: 抢
1: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我准备点外卖了，要不要一起点，省个配送费？那必须的，我正愁吃什么呢。好啊。

0: 我点了鸡腿饭，你要是也来这个，我就请你。
1: 鸡腿饭好，可以加个煎蛋吗，金主？
0: 当然可以了。半小时后。

0: 거. 쇼하라 이미 약속됐어요. 얘기 다 끝난 거야. 저돈 워칭. 이 끼니는 요 점심은 워칭. 내가 낼 테니까 나의 자. 예워라이디안 봐. 그 밀크티도 내가 주문할게. 샤호에 다음에 니칭. 다음엔 니가 내. 그것도 좋네. 그럼 내일 점심은 내가 살 테니까 절대로 기회를 뺏으면 안 돼.
1: 예싱. 나 민텐 우판 워칭. 부슈근 워창어.
0: 오 예싱. 그것도 좋아요. 나 민텐 우판. 내일 점심은 워칭. 내가 낼 테니까 부슈 해서는 안 돼. 끈워 치앙. 치앙은 원래는 이제 뺐다. 강탈하다. 여기서는 이제 칭커더 지회 봐.
1: 아, 루고 취 칭커더 지회 여창화 쓰면 다자 관심 부처.
0: 没错。 그래서 不许跟我讲 약간 이제 이 가까운 친구 사이의 한 농담으로 보면 되겠죠, 선생님? 좋습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선생님? 90쪽입니다. 첫 번째, 정초우. 마침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창 고민하고 있던 참인데 라고 하는 뜻이죠. 이사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참인데 그가 딱 전화를 했네.
1: 我正愁没人帮忙搬家呢，他就打电话来了。
0: 이럴 때 정말 행복하죠.
1: 没错，雪中送炭。
0: 我正愁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没人 아무도 없어 무엇을 帮忙 搬家呢 이사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굴 불러야 되나? 正愁没人帮忙搬家呢，他就打电话来了。 그가 마침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네가 온 거야.
1: 我正愁没人带孩子呢，你就来了。啊，快跑！有时候带孩子比搬家更累。快跑！快逃跑！
0: 자, 我正愁 마침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没人带孩子呢， 아이를 돌보다 带孩子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참인데 你就来了， 네가 마침 딱 왔어. 아. 快跑快跑. 주말에 할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네가 영화 보자고 한 거야.
1: 正愁周末没事做，你就约我看电影了。
0: 이런 것도 정말 기분이 묘한.
1: 对对对，好像心有灵犀的感觉，跟朋友。
0: 그러니까요. 뭔가 통한 것 같은. 또 고맙기도 하고 기분 좋아요. 正愁周末没事做， 주말에 마침 할 일이 없어. 근데 没事做，但是我想做一些事情，对吧？ 그래서 周末没事做，你就约我看电影了。 네가 나보고 영화 보러 갈까? 很好。 두 번째, 说好了， 이미 약속했잖아. 그렇게 정했잖아. 우리 분명히 약속한 거야. 이번 여행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1: 咱们可说好了，这次旅行我什么都不管。
0: 咱们可说好了， 우리 얘기 끝난 거야. 说好了，这次去旅行。 이번에 가는 여행에 我什么都不管， 나 절대 아무것도 간섭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什么都不管。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왜 잊어버렸어?
1: 说好了今天见面的，你怎么忘了？
0: 그러니까요. 왜 잊어버렸어? 说好了，뭐뭐 약속이 된 거잖아요. 今天见面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你怎么忘了呢？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각자 계산하기로 했잖아. 왜 몰래 계산했어?
1: 不是说好AA制吗？你怎么偷偷把单买了？
0: 够意思啊。 不是说好了，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라는 말이죠. 그래서 不是说好了AA制吗？ 각자 내기로 더치페이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你怎么偷偷 몰래 偷偷 把单子把单买了， 왜 몰래 계산했어? 买单 그대로 계산하다죠. 그래서 把单买了， 받자 구문이 되는 거죠. 把单买了。 좋습니다. 자, 91쪽입니다. 신링지탕.
1: 每天都要告诉自己，自己值得拥有美好的。
0: 그렇습니다. 每天都要告诉自己， 매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自己值得拥有所有的美好。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准备点外卖了，要不要一起点，省个配送费？那必须的。 我正愁吃什么呢？好啊，我点了鸡腿饭，你要是也来这个，我就请你。鸡腿饭好，可以加个煎蛋吗，金主？当然可以了。半小时后。 外卖到了，我去拿。
3: 太好了，饿得前胸贴后背了。
2: 哎，我突然想喝奶茶，我来点一杯，算我的。
3: 说好了，这顿我请，奶茶也我来点吧，下回你请。
2: 也行，那明天午饭我请，不许跟我抢。
0: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92쪽입니다직장인들은평일점심에배달음식을가장많이찾아요
1: 上班族工作日中午最依赖外卖。
0: 그렇습니다上班族직장인들이죠工作日일하는날평일이죠中午점심은주의依赖뭐뭐에의지하다니까그것을많이한다죠무엇에의지하죠外卖배달음식에의지한다지금배달음식을가장많이찾습니다밀크티는이미많은사람에게졸음쫓는필수품이되었어요
1: 奶茶已经成为很多人的提神必需品。
0: 哦，韩国人就喝咖啡，
1: 嗯，
0: 中国人喝奶茶，
1: 嗯，
0: 哦，
1: 奶茶或者喝茶，
0: 喝茶，
1: 嗯，
0: 奶茶已经成为그밀크티는이미무엇이되었습니다很多人的많은사람들의提神정신차리는졸음쫓는必需品필수품이되었어요밀크티를주문할때당도는낮게얼음빼고가가장흔한요청사항이에요
1: 点奶茶时少糖去冰是最常见的要求
0: 点奶茶奶茶를주문할때그냥밀크티를주문할때少糖당도낮게설탕조금去冰얼음제거是最常见的要求가장흔하게볼수있는요청사항지금주문하면20분정도면도착해요
1: 现在下单20分钟左右就能送到
0: 现在下单지금주문하면20분정도요20분이면就能送到도착합니다배달시키는게나가서식당을찾는것보다시간도덜들고힘도덜들어요
1: 叫外卖比出门找馆子省时省力
0: 当然叫外卖배달시키는게比出门나가서找馆子식당을찾는것보다省时省力시간힘덜듭니다느낌대로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돈을내는사람계산하는사람스폰서
1: 金主
0: 金主말그대로원래돈을대주는사람인데요즘에는이제돈내는사람을가리킬때주로씁니다선생님
1: 小刘喝奶茶吗
0: 喝呀点吧今天我做东
1: 真的好啊好啊金主大人我要芋泥波波
0: 哈哈哈花钱就是不一样的
1: 是啊所以叫您金主大人
0: 金主大人단어보겠습니다밀크티
1: 奶茶
0: 대접하다한턱내다
1: 做东
0: 做东타로버블밀크티
1: 芋泥波波
0: 오재밌네요波波芋泥波波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어학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청취하실수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이에요. 루틴을 즐기세요. 조금 지루해도 하루에 20분 듣고 그리고 또 자습도 20분 이상 하고 이런 걸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또 좋은 성과가 나와요. 이 토익은 그래도 정직한 시험이에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저 세상이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토익은 그래도 참 공평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집중해서 애정을 갖고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시간과 애정을 한번 투자해보시면은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사회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제 토익 만점 받았대. 이러면 이 얼마나 좋아요. 쟤는 노는 것 같은데 900점이 넘는데 그럼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인정을 많이 받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147번, 148번 이렇게 두 문제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은 그린리프 아웃도어 케어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not included 밑줄 그어두시고 그린리프 아웃도어 케어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48번, 이 고객이 어떻게 보다 더 큰 홍보 할인, 프로모셔널 할인, 이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냐, how qualify for 해놓고 larger discount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토익 시험이 147-8이 어려워요. 예전에는 그거 뭐 누워서 푸는 문제라는데 요즘 그렇게 풀면 큰일 나요. 시작부터 긴장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거는 안 읽겠습니다. Brookfield's Trusted Garden and Yard Maintenance Experts. Greenleaf Outdoor Care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Greenleaf Outdoor Care는 relies exclusively on 오로지 다음과 같은 데만 의존합니다. Environmentally safe tools 바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구만 의존하고 and biodegradable treatment products에서 생분해성 처리가 된 제품 이런 것들만 의존합니다. To maintain your outdoor spaces. 여러분의 야외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정원이나 이런 데를 가꾸어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available service packages. 우리가 이제 결국 제공하는 여러분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그 147번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풀려요. 참 야가 빠졌어요. 자, 근데 요즘에 토익이 이래요. 우리 시험 보고 그 같이 라이브 후기할 때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죠. 야, 요즘 토익 야가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쫀쫀하고 참 얄밉게 내냐 이러는데 또 이제 시험 점수 이제 맞춘 사람은 문제 잘 냈어. 이렇게 내야지 차별화가 되고 나는 이제 확실히 이거 맞췄어. 뭐 이런 또 학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흥분하지 말고 풀어야 돼요. 낫 문제 잘 보세요. Lawn services, 이 잔디 서비스, grass cutting, 잔디 깎기와 border trimming, 그 경계를 깎아서 이제 다듬어 주기. 여기에 B라고 쓰세요. AB 할 때 B. 그다음 nutrient treatment and seasonal tough care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영양 처리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이제 계절에 맞는 tough care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계절별 잔디 관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garden services가 있는데요, tree and bush tree

0: Framing. 그래서 나무랑 덤불숲을 다듬어줘요. 근데 Removal of Fallen Leaves and Yard Debris. 여러분 이걸 Debris, S 발음 안 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 낙엽과 야드에 있는 잔해를 제거해 준다. Debris, S 발음 안 하고 파트 1에도 들리는 단어예요. 여기에 D라고 쓰세요. D, D. 아, D가 안 들려요? 그러면 David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B는 보이고 이게 저 미국에서도 이 B랑 D가 이게 멀리서는 들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B는 boy, D는 David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exterior cleaning services. 그래서 외부 청소 서비스 해 놓고 high pressure washing 하면 고압 세척이죠. 고압 세척. for patios, 테라스에 대한 driveways 운전하는 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진입로, 이 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driveways라 그래요. 그리고 야외 표면, 그런 outdoor surfaces 이런 곳에 대한 고압 세척, 여기 C라고 해주세요. C. 드디어 풀렸어요. B, D, C가 나왔어요. 아닌 것은 지금 147번에 A번이죠. 이게 뭐 저 집 안에 저장 공간을 정리해 준다 이 얘기는 없죠. 그죠? A번 없고 B, C, D가 이렇게 분산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린 거예요. 알았죠? 흥분하면 지는 거야. 알았죠? 이런 걸 잘 풀어야 성적이 나옵니다. 아니, 남 맞추는 거 다 맞추고 남 틀리는 거 다 틀리면 평균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남이 틀리는 걸 여러분이 맞춰야 점수가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고통이 없겠어요. 이게 저 시험 매번 보고 어느 땐 시험 안 보고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견디다 보면 또 재밌고 보람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적 올랐어요 해가지고 이제 수기 써주시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죠? 서로 격려가 되고 좋죠. Special promotions this month. 이번 달에 특별 혜택 이렇게 해서 12% discount, 12% 할인 on any service scheduled during the current month. 이번 달에 예정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도 12% 할인. 근데 그 다음 잘 봐요. 18% discount, 18% 할인 when customers reserve both lawn service and garden cleanup together. 그러니까 위에 서비스가 lawn 서비스도 있고 garden 서비스도 있고 뭐 exterior 블라블라 서비스도 있는데 처음 두 개 lawn 서비스와 garden cleanup을 함께 받으면 18%라 그랬어요. 아, 그럼 이렇게 많이 할인 받으려면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148번의 정답을 C로 보셔야 돼요. By booking two services at the same time. 두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예약함으로써 18%라는 the larger, 더 큰 홍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8이 씁니다. 147-8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Green Leaf Outdoor Care 118 Oak Avenue, Brookfield 812-555-0198 Brookfield's trusted garden and yard maintenance experts. Greenleaf Outdoor Care relies exclusively on environmentally safe tools and biodegradable treatment products to maintain your outdoor spaces. Available service packages. Lawn services. Grass cutting and border trimming. Nutrient treatment and seasonal turf care. Garden services. Tree and bush trimming. Removal of fallen leaves and yard debris. Exterior cleaning services. High pressure washing for patios, driveways, and outdoor surfaces. Special promotions this month. 12% discount on any service scheduled during the current month. 18% discount when customers reserve both lawn service and garden cleanup together.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에서 151 문제 보시죠. 메모의 목적은 그러면 퍼포스의 밑줄 그리고 150

20번 쉬프트마스터의 그 어떤 그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장점은 무엇이냐 그랬어. 그럼 what advantage shiftmaster offer employees. 이건 다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그럼 151번은 paragraph 3로 가서 sustain의 밑줄을 그어 두세요. 이 단어의 동의어는 이저 5월 10일에 독해 동의어 문제 참 어려웠죠.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바로 보시죠. Over the next several weeks, 향후 3-4개월에 걸쳐, 3-4주에 걸쳐서 we will begin implementing a new workforce management application. 우리는 새로운 노동력 관리 어플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Called ShiftMaster라고 불려지는 어플이죠. In every retail department, 모든 소매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플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걸 공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목적은 처음에 나오죠. 149번 정답 C. To present the rollout of a new workplace application. 이렇게 보면 그 새로운 직장 어플의 어떤 출시를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This platform은 will allow staff members, 직원들이 to check their upcoming work shifts, 앞으로 있을 근무, 교대 근무 조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죠. The volunteer for open time slots, 그리고 빈 시간대에 time slots, 시간대에 자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submit requests,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요. To modify their schedules directly to supervisor, 바로 상관에게 직접 그들의 스케줄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죠. Our goal is, 우리의 목표는 is to provide employees, 직원들에게 provide A with B with greater flexibility,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In managing their work hours, 그들의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and make it simpler, 투이아를 더 쉽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To handle unexpected schedule adjustment, 바로 예상치 못한 스케줄 조정을 다루는 일을 더 단순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쉬프트마스터가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요? 바로 B번이죠. Greater flexibility in adjusting work schedules. 바로 이런 이 근무 스케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유연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독해 비법은 별로 없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두 문제 풀었죠. 두 문제 풀었는데 하나가 동의어 문제야. 그러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서스테인만 찾으면 돼요. 이거는 좀 정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서스테인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럼 이 문장만 우선 잘 읽어보겠습니다. We expect that, 우리는 예상합니다. ShiftMaster가 will enhance the overall work experience, 전반적인 근무 경험을 좋게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Of our staff,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 체험을 모함과 동시에 while allowing us, 우리가 to sustain excellent customer service,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across all store divisions, 모든 상점 부서 간에 걸쳐서 이걸 유지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유지하면서 직원들에게 편리함을 준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정답이 뭐예요? Sustain의 동의어는 continue죠. 뭐, continue.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문장은 이제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cooperation. 계속적인 어떤 협조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저 한 패러그래프 건너뛰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번역해 드려야죠. 그래도 우리 연습이니까. Please inform all team members, 모든 팀 멤버들에게 알려주세요. About this upcoming change, 앞으로 있을 이 변경에 대해서. And 그리고 ensure that, 대디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They participate in one of the required training workshops, 요구되는 훈련 워크숍 중에 하나에 참여하도록. That'll be

0: organized during the next 10 days. 향후 열흘 동안에 준비가 될, 결국 이제 하게 될 그런 워크숍이죠. These sessions, 이 수업이 will offer practical instruction,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On using the ShiftMaster system을 efficiently, 능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Information about the training schedule, 그 훈련 스케줄에 대한 정보, and 그리고 sign-up procedures, 등록 절차에 대한 그런 정보가 will soon be distributed, 곧 배부가 될 거예요. via internal email,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displayed on the employee bulletin boards, 그리고 이 직원 게시판에 게시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생략해서 볼 수 있는 게 문제를 먼저 읽어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본문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1: Two regional store supervisors. Over the next several weeks, we will begin implementing a new workforce management application called ShiftMaster in every retail department. This platform will allow staff members to check their upcoming work shifts, volunteer for open time slots, and submit requests to modify their schedules directly to supervisors. Our goal is to provide employees with greater flexibility in managing their work hours and make it simpler to handle unexpected schedule adjustments. Please inform all team members about this upcoming change and ensure that they participate in one of the required training workshops that will be organized during the next 10 days. These sessions will offer practical instruction on using the ShiftMaster system efficiently. Information about the training schedule and sign-up procedures will soon be distributed via internal email and displayed on the employee bulletin boards. We expect that ShiftMaster will enhance the overall work experience of our staff while allowing us to sustain excellent customer service across all store divisions.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cooperation.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거기 5월 토익 자료 4번입니다. The business will occupy part of the front lobby after the renovation. 그 사업체는 레노베이션을 겪은 후 바로 이 앞쪽 로비 일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리를 차지하다가 occupy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5번 The store will be enlarged. 그 상점이 그 결국은 확장될 겁니다. To include space in the ground floor lobby. 결국 그 1층 로비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것입니다. 그때 be enlarged to 이렇게 연결이 되죠. Extend into가 어디까지 확장되다. 그래서 spread into, reach into, occupy part of 등으로 바꿔 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Saturday. So 선생님,
1: yes.
0: Are you ready?
1: Ready to do what?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Yes, of course. 다들 준비되셨죠?
0: 네.
1: 일주일 동안 우리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왕 이렇게 달려온 김에 끝까지 또 한번 날아가 봐야죠, 이제.
0: 맞아요. 네,
1: 리뷰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웬만해선 우리 나가지 않는 세리나 타이츠 관련해서 광고였죠, 그렇죠?
0: 네.
1: 이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0: Let's go. So on Monday, we took a look at the ad Say Goodbye to Those Annoying Runs.
1: Right. 그래서 올 관련해가지고 영어를 또 배워봤잖아요.
0: 네.
1: 가보겠습니다. 저희의 신상 세리나 타이츠로 이제 지긋지긋한 올 풀림과 작별 인사를 하세요. 자, 나눌게요. 우리의 최신의 세리나 타이츠와
0: With our latest Serena tights.
1: 작별 인사를 해라.
0: Say goodbye.
1: 그 짜증나게 하는 올 풀림들에게
0: To those annoying runs. With our latest Serena tights. Say goodbye to those annoying runs.
1: 네. 네,
0: 이번 광고의 핵심 표현이죠. 뭐 올 풀림 같은 거는 run이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뭔가 달려나가듯이 후루루룩 풀려버리니까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Say goodbye to 네. something. 이거는 사실 광고에서 엄청 많이 쓰죠. 이제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더 이상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할 때 좀 종종 쓰는 스타일이죠. 그쵸?
0: 맞아요.
1: 자, 두 번째는요. 라인을 매끈하게 잡아주고 다리를 무결점으로 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것들은 당신의 커브들을 매끄럽게 해줄 것이다.
0: They will smooth out your curves.
1: 그리고 당신의 다리들을 만들 것이다.
0: And make your legs...
1: 흠이 없어 보이게
0: Look flawless. They will smooth out your curves and make your legs look flawless.
1: Alright. 세 번째는요. 투명한 질감이 제2의 피부 역할을 하며 자신감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자, 그 비치는 질감은 행동한다.
0: The sheer texture acts
1: 두 번째 피부처럼
0: like a second skin
1: 당신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0: boosting your confidence
1: 그 다음 레벨로
0: To the next level. The sheer texture acts like a second skin, boosting your confidence to the next level.
1: 네.
0: 네, 이 sheer라는 단어 사용하실 때 무조건 네네. 끝에 R 발음을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 Mm-hmm.
0: 그래서 sheer가 아니고 sheer.
1: Sheer, right? Sheer가 이거 아니죠. Sheer, right?
0: Yes.
1: 그리고 act like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어떤 척을 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0: yeah.
1: 역할을 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선 쓰게 된 거예요.
0: Yes.
1: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도 나의 거의 피부 같다. 그만큼 뭐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불편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뜻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죠?
0: 네. 정말 다양하게 써요. He acts like he's my best friend.
1: 아, 그런 척한다.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땐 또 이렇게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0: 여기 나오는 문장하고 좀 비슷하게 The glasses act like a second pair of eyes. Or the glasses act like a camera. 요즘에 되게 그 네. AI
1: 맞아요, 맞아요.
0: 뭐 선글라스도 나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아, 그 안경은 뭔가 나의 두 번째 눈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0: yeah.
1: 그만큼 뭐 불편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편해요. 이런 거
0: yeah.
1: 강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저번에 세리나 쌤이 말씀하셨는데 텍스처라고 하는 게 뭐 질감도 되지만
0: 네.
1: 우리 뭐 먹을 때 식감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Right?
0: 저는 그 음식의 텍스처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Yeah.
1: 뭔가
0: Is it country? Is it crispy? Is it smooth?
1: Right.
0: 맞아요. 그것도 텍스처라고 합니다.
1: 다 가능하죠.
0: 네.
1: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go.
2: With our latest Serena tights, say goodbye to those annoying runs. They will smooth out your curves and make your legs look flawless. The sheer texture acts like a second skin, boosting your confidence to the next level. There are 15 fabulous designs to choose from, including Bumblebee and Rose. For a limited time only, we'll throw in an extra pair for every 5 pairs you buy.
0: On Tuesday,

0: Today, we took a look at a positive review for this Rena Tights.
1: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고 관련해가지고 reviews 같은 거 쓰는 게 영어 실력에 엄청 도움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글이 될 수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reviews를 읽어보는 거는 정말 좋은 exercise입니다.
0: 그리고 feedback이 그 reviews가 생각보다 되게 캐주얼하게 쓰는 사람들이
1: 맞아요.
0: 많아요. So you can really like get a feel for how natives talk.
1: 그렇죠. Yeah. 진짜 쓰이는 표현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0: Yes.
1: 자, 가보겠습니다. 올이 아주 쉽게 나가는 싸구려 타이츠에 돈을 낭비하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자, 난 지긋지긋하곤 했어.
0: I used to be fed up.
1: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0: With wasting money.
1: 싸구려 타이츠들에.
0: On cheap tights.
1: 엄청 쉽게 걸려 찢기는.
0: That snagged so easily. I used to be fed up with wasting money on cheap tights that snagged so easily.
1: 네, 여기서 be fed up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지긋지긋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feed를 당해서 먹여주는 것을 당해서 배가 막 너무 불러서 막 이제는 먹고 싶지 않은 거죠.
0: 그만
1: 그렇죠?
0: 먹여.
1: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타이츠는 엄청 튼튼해서 오리 나갈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타이츠들은 터프해.
0: These tights are as tough.
1: 못들 만큼.
0: As nails.
1: 그래서 난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돼.
0: So I never have to worry.
1: 올 풀림을 가질 것에 대해서 다시는.
0: About getting a run again. These tights are as tough as nails. So I never have to worry about getting a run again.
1: 네.
0: 네, as tough as nails. 이거는 엄청 튼튼한 건데요.
1: 네.
0: 이 nails는 손톱이 아니고 못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When you hit a nail with a hammer, it doesn't break. It's
1: 그러니까,
0: very hard.
1: Hard하니까.
0: So as tough as nails.
1: 그러면 원어민들은요. As tough as 할 때 앞에 as를 생략도 하나요? 말할 때? 그냥 tough as nails로
0: 하나요? Yeah, for sure.
1: 아, okay.
0: 이런 표현들이 약간 굳어진 표현들이 있어요. As tough as nails도 있고요. As light as a feather. 선생님, I am light as a feather.
1: Okay. 저는 여기서 부정하면은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민망하게.
0: 아, 네, 여기서도 제가 as를 뺐잖아요.
1: 아, 맞네요.
0: 네, 사실 문법적으로는 넣는 게 좋죠.
1: 원래는 as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회화에서는
0: 네.
1: 보통 많이 걷어내는 느낌.
0: I am light as a feather.
1: I am
0: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1: I am as slow as a snail.
0: Oh, that's a good one too.
1: 네. 네. 자, 세 번째는요. 결혼식에 신고 갔다가 손톱에 긁혔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죠. 자, 난 그것들을 입었어.
0: I wore them
1: 결혼식에
0: to a wedding
1: 그리고 그것들을 긁었어
0: and scratched them
1: 내 손톱들로
0: with my nails
1: 그리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
0: and nothing happened I wore them to a wedding and scratched them with my nails and nothing happened
1: 네, 여러분 이거 너무 편하지 않나요? Wear A to B 이렇게 하면은 뭐 가다 이런 동사 그러니까 go라는 걸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죠?
0: 맞아요.
1: Wear A to B 하면 A를 입고 B에 가는 겁니다. Right.
0: I wore this hoodie to the baseball game. I wore a suit to my friend's wedding.
1: Right. 이런 식으로 입고 가다 덩어리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2: I used to be fed up with wasting money on cheap tights that snagged so easily. These tights are tough as nails, so I never have to worry about getting a run again. I wore them to a wedding and scratched them with my nails, and nothing happened. It's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to find an item like this. It actually delivers on its promises and keeps me looking polished all day.
0: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 negative review for Serena Tights.
1: 맞습니다. 항상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0: Of course. But I have to say, there are more positive reviews than negative reviews.
1: Are you sure?
0: Yes.
1: 혹시 organized and 뭐 schemes
0: 아닙니다.
1: 같은 거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타이츠가 엄청 약해서 신는 순간 올이 나갔네요. 자, 이 타이츠는 너무 얇아서
0: These tights are so flimsy.
1: 난 올 풀림을 가졌어.
0: I got a run.
1: 내가 그것들을 입는 그 순간에
0: The second I put them on. These tights are so flimsy. I gotta run the second I put them on.
1: 네.
0: 여러분, tights, 뭐, pants, jeans 이런 거 다 복수 형태라서
1: mm-hmm.
0: I put it on이 아니고 I put them on이라고 매칭해 주셔야 돼요.
1: 아, 그렇네요. 그렇죠. 다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이제 두

0: 무게로 돼 있기 때문에. Yeah. 자, 두 번째는요. 그 과대 광고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자, 내가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1: I should have known better.
0: 그 과대 광고를 믿는 것보다.
1: Than to believe the hype.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believe the hype.
0: 네. 어쩐지 사람들이 와 좋다 이러더라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과대 광고나 아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오버스럽게 익사이트 돼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Yeah.
0: 자, 세 번째입니다. 호박벌 디자인을 주문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파리 한 마리에 더 가까웠다는 거. 자, 난 그 호박벌 디자인을 주문했어.
1: I ordered the bumblebee design.
0: 그리고 그건 더 보였어.
1: And it looked more.
0: 슬픈 작은 파리처럼.
1: Like a sad little fly. I ordered the bumblebee design and it looked more like a sad little fly.
0: 네.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sad는 슬픈 것도 되고 되게 처량한 뭔가 이런 느낌. bumblebee의 느낌이 아니에요.
1: 맞아요. For example, there's a pair of shoes and they look so worn out. Oh, those are some sad pair of shoe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0: 이렇게 생명체가 아닌 것에도 가능하군요.
1: Yes.
0: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아유, 그거 너무 오래됐다. 이런 느낌으로요.
1: Yeah.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These tights are so flimsy. I got a run the second I put them on.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believe the hype. I ordered the bumblebee design, and it looked more like a sad little fly. I bet all these five-star reviews are just part of some organized scheme to lure customers. I asked for a refund, but they had the nerve to say no because the packaging had been opened.
1: On Thursday, mm-hmm. we wrote an email
0: right.
1: because we received shoes that were not very good.
0: 맞습니다. 불량 구두에 대한 불만 접수였죠. Mm-hmm. 조금 진지하게 가줘야 거기서도 이제 뭔가 대응을 해줄 테니까.
1: 이번 주는 네. 쇼핑을 좀 많이 했네요.
0: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방금 구두를 받았는데 사진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자, 난 방금 그 신발들을 받았어요.
1: I just received the shoes.
0: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1: But they look totally different.
0: 그 사진들로부터.
1: From the pictures. I just received the shoes, but they look totally different from the pictures.
0: 네. So look different from 이라고 하면 뭐랑은 완전 달라 보여요.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쌤, 이런 일반적인 구두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뭐 남자들이 신는 구두나 아니면은 스니커스나
1: okay.
0: 아니면은 뭐 하이 힐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슈즈라는 단어가 다 포함을 해 주는 건가요?
1: Oh yeah, for sure. Yeah.
0: Okay.
1: But you know, if you want to be more specific, you have to use the exact term. So okay. dress shoes.
0: So if I were to say I'm wearing shoes,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타입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Okay. 자, 두 번째는요. 사이즈도 안 맞고 신어 보는 순간 굽이 부러 나갔어요. 자, 그 사이즈는 맞지 않았어요.
1: The size was off.
0: 그리고 그 굽이 부러져 떨어졌어요.
1: And the heel snapped off.
0: 제가 그것들을 입어본 그 순간.
1: The moment I tried them on. The size was off and the heel snapped off the moment I tried them on.
0: 네.
1: 네, off라는 거는 뭔가 조금 살짝 이상하거나 좀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사람에 대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Okay.
1: Oh, Mayu seems a little off.
0: Oh.
1: 그러면 평소보다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안 좋은 거죠.
0: Okay.
1: 좀 이상하지 않아? 살짝 이상하지 않아?
0: 오늘 배가 안 고프대. 막 이러면서요.
1: What's going on?
0: 평소보다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한테도 someone is off 가능하군요.
1: 네.
0: Okay, very nice. 그리고 굽이 부러져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break off 써도 되지만 snap off 쓰면 진짜 딱 부러지는 아주 한 번에 그냥 팍 떨어지는 느낌을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1: 맞아요. 예를 들어서 a branch snapped off.
0: 아, 똑 하고 부러졌다.
1: Yeah.
0: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전 심하게 넘어져서 순간 발목이 부러진 줄 알았다고요. 자, 전 세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1: I fell hard and
0: 한순간
1: for a moment
0: 전 생각했어요.
1: I thought
0: 제가 제 발목을 부러뜨렸다고.
1: I had broken my ankle. I fell hard and for a moment I thought I had broken my ankle.
0: 네.
1: 선생님, 제 발목을 직접 제가 부러뜨린 거 아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0: 그렇죠. 물론 my ankle was broken 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는 그냥 부러진 상태였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어를 부러진 사람을 써가지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1: 맞아요.

0: 좋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 해봤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직접 해보세요.
1: Let's take a listen. I just received the shoes, but they look totally different from the pictures. The size was off, and the heel snapped off the moment I tried them on. I fell hard, and for a moment, I thought I had broken my ankle. I would like a full refund plus the reward points used for the purchase. Please let me know how I can proceed with the refund process.
2: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the email from the company.
0: 맞습니다. 불량 구두 불만에 대한 판매자의 대처. 굉장히 professional 했었고요. 그렇죠? 뭔가 보상을 제대로 해주겠다.
2: 네.
0: 하는 부분이었는데 가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자, 제발 저희의 진심 어린 사과들을 받아들여 주세요.
2: Please accept our sincere apologies.
0: 그 좌절에 대한
2: For the frustration.
0: 자, 어떤 frustration이냐면 당신이 경험한
2: You experienced. Please accept our sincere apologies for the frustration you experienced.
0: 네. Frustrated가 되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남을 원망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있어. 그런 답답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Yeah. When something's not working the way it should be.
0: Yes. 자, 두 번째는요. 고객님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 제품은 저희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당신의 사진들을 검토한 상태입니다.
2: We have reviewed your photos.
0: 그리고 이건 만나지 않아요.
2: And this does not meet
0: 저희의 품질 기준들을
2: our quality standards. We have reviewed your photos and this does not meet our quality standards.
0: 네. 이 standards를 만나지 못하는 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했었는데 아니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부합해 주지 못했네요.
2: Yeah,
0: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겠고요. Review라는 거 대신에 go over 써도 검토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 Oh, yes.
0: Alright. 세 번째는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는 고객님의 신용카드로 전액 환불 처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저것들을 옳게 만들기 위해
2: To make things right.
0: 저희는 전액 환불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2: We have processed a full refund.
0: 당신의 신용카드로
2: To your credit card. To make things right, we have processed a full refund to your credit card.
0: 네.
2: 적극적으로 뭐를 잘 해결해준다는 느낌으로는 make things right 정말 자주 씁니다.
0: 아, 제대로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2: 네.
0: 이런 느낌이죠?
2: Yeah.
0: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3: Please accept our sincere apologies for the frustration you experienced. We have reviewed your photos and this does not meet our quality standards. To make things right, we have processed a full refund to your credit card. Your reward points have been credited back to your account as well. There is no need to return the damaged shoes, so please dispose of them at your convenience.
2: And that is a wrap.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Bye for now.
0: Bye.

0: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0: Morning Special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Morning Special.
1: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And every Saturday edition, it's our weekly review.
2: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뤘었던 기사들을 다시 한 번씩 들어보고 요약문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기사는 일단 그 엔트로픽이 그 클로드 AI 광고를 이제 슈퍼볼 중에 이제 내보냈는데 약간 좀 광고를 하기 시작한 오픈 AI를 겨냥한 그런 광고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됐었죠.
3: 그렇죠. Yeah. So one of the phrases we learned then was on the back of.
2: 자, 뭐에 힘입어서 그랬다는 얘기의 표현인데 자, 실제 기사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문장 들어보세요.
3: Data analyzed showed visits to the Claude chatbot's website rose about 6.5% on the back of the commercial being shown.
2: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 클로드의 그 방문자 수는 이제 많이 증가했다. 6.5%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는 나왔습니다. 다른 AI들도 이제 광고를 했는데 Anthropic 쪽 광고 효율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 네. Mm-hmm.
2: 자, 다른 플랫폼들도 홍보를 했다라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Promoted their platforms. 자, promote 자체가 홍보의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요.
3: Other AI companies also promoted their platforms during the game watched by about 125 million Americans.
2: 그렇죠. 미국에서 무려 1억 명 넘는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그 슈퍼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Anthropic's Super Bowl ad boosts users amid heated AI rivalry.
5: Anthropic gained attention after airing a Super Bowl advertisement criticizing OpenAI's decision to introduce ads into ChatGPT. Data analyzed showed visits to the Claude chatbot's website rose about 6.5% on the back of the commercial being shown. Daily active users increased roughly 11%. Pushing Claude into the top 10 free apps on Apple's App Store. Other AI companies also promoted their platforms during the game watched by about 125 million Americans. ChatGPT experienced a smaller user increase of around 2.7%, while Google Gemini saw growth of roughly 1.4%. Despite the surge, Claude's overall user base remains considerably smaller than its major competitors. The marketing clash reflects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Anthropic and OpenAI, as both companies prepare for possible public listings. Executives from each firm have recently traded public criticism, including OpenAI CEO Sam Altman, accusing the rival campaign of misleading viewers. Meanwhile, both companies continue raising massive funding rounds and racing to attract enterprise clients and top engineering talent.
2: 자, 이 기사를 이번엔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요약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3: Anthropic's Super Bowl advertisement boosted Claude users and intensified rivalry with OpenAI.
2: 첫 번째는 이 광고가 boosted ED가 들어가야 되고요. Boosted cloud users.
3: And the second word, intensified, 이것도 ED까지.
2: 그렇죠. 경쟁 자체를 좀 더 심화시켰다라는 의미로 intensified 두 번째 단어. 자, 요약문 두 번째 문장 잘 들었고 빈칸 채워보세요.
3: AI companies including OpenAI and Google Gemini competed for attention to the massive broadcast audience.
2: 그렇죠. 이 OpenAI하고 이제 구글도 뭔가 광고 경쟁을 벌였다는 의미로 competed, 자, D가 들어가야 되죠. Competed for attention
3: to the massive 어마어마한 broadcast audience.
2: 그렇죠.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요약문으로 만들어봤고요. 자, 화요일 기사는 전 세계 부유층들이 해외로 일단 이주해가는 그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3: Yeah, and the first phrase we learned, considering moving abroad.
2: 해외 이주 자체를 고민하는 부유층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정책 뭐 급변이라든가 아니면 지정학적 여러 불안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3: According to the Union Bank of Switzerland, many billionaires have relocated or are considering moving abroad amid geopolitical

0: tensions and policy shifts.
1: 그렇죠. Relocated 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주를 했다는 얘기죠.
0: Mm-hmm.
1: 여기 considering moving abroad는 이제 해외 이주를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 되겠고요.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Political and regulatory uncertainty. 정치적

0: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1: Waymo has begun deploying sixth generation robo-taxis to expand its autonomous ride services.
0: 자, 이제 도입해서 배치하기 시작했다에 해당하는 deploy의 ing형 has begun deploying 그 단어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the second word was autonomous.
0: 제일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자율주행 기술할 때 autonomous ride services. 자, 두 번째 문장 Waymo.
1: Waymo aims to maintain leadership amid rising competition in the global robo-taxi market.
0: 그렇죠. 시장 어떤 우위를 계속 이제 점해 나갈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So maintain leadership. 자, 그 단어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
1: And the second word, competition.
0: 그렇죠. 로보택시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Okay, moving on to Thursday.
1: We talked about Novo Nordisk and them suing him and hers over those copycat drugs, right? 그렇죠. Because they were cheaper compounded versions.
0: 저가의 그 조제약을 만들어서 판 이제 원격 진료 업체를 이제 고소를 한 건데 compounded란 건 이제 그 성분 자체를 조합해서 만든 그런 약을 말하겠죠 여기서는요.
1: 그렇죠. Novo Nordisk has sued telehealth company Him and Hers, accusing it of selling cheaper compounded versions of its obesity drug Wegovy.
0: 그렇죠. 그래서 위고비를 이제 복제해서 만든 약이다라고 추궁을 하면서 이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이제 복제약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without full regulatory oversight, 정부의 충분한 규제 감독 없이 이런 약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1: Novo Nordisk argues some telehealth platforms are mass producing compounded drugs without full regulatory oversight.
0: 좋습니다. 자, 전체 기사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2: Novo Nordisk's legal battle with Hims and Hers over copycat Wegovy drugs. Novo Nordisk has sued telehealth company Hims and Hers, accusing it of selling cheaper compounded versions of its obesity drug Wegovy. The Danish pharmaceutical firm is asking a U.S. court to block the sales and award damages, arguing the products violate its patents. The dispute intensified after Hims said it would cease offering a copycat pill following legal pressure and regulatory scrutiny. The conflict highlights rising competition in the booming market for weight loss medicines based on semaglutide, Wegovy's key ingredient. Novo Nordisk argues some telehealth platforms are mass-producing compounded drugs without full regulatory oversight. Hims and Hers maintains its products help patients get their hands on more affordable and personalized treatment. The case comes as Novo Nordisk tries to protect market share while competing with Eli Lilly and other alternatives. U.S. regulators, includin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re meticulously reviewing potential violations. The dispute reflects wider debates about drug pricing, patient access, and the role of compounding in healthcare.
0: 자, 두 개의 문장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1: Novo Nordisk has sued Him and Hers over compounded copycat versions of Wegovy drugs.
0: 어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ued, S-U-E-D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then 복제 뜻 가지고 있는 copycat.
0: Compounded copycat versions of Wegovy drugs.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1: The dispute highlights growing tensions over drug pricing, patents, and patient access.
0: 첫 번째 단어는 이와 같은 공방을 의미하는 단어 dispute가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the second word was tensions.
0: Growing tensions, as 붙인 단어, over drug pricing, patents, and patient access.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기사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인 타겟이 인공색소가 들어간 시리얼을 이제 판매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 Yeah, and this was because of criticism of ultra-processed foods.
0: 그렇죠. 지나치게 많이 가공된 그 초가공식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arget has announced it will stop selling breakfast cereals containing synthetic colors by the end of May, responding to criticism of ultra-processed foods.
0: 그 인공색소를 부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synthetic이었고, colors라는 말도 썼었고, coloring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자, 다른 식품업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Thanks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자, 이번 주에 썼던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다섯 개를 다시 한 번씩 들어보면서 좋은 표현

0: 표현들 만나볼게요. 자, 월요일은 이제 미국에 이제 사시면서 슈퍼볼과 그 미식 축구에 대한 매력에 빠졌다라고 해주신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1: 맞아요. 처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셨지만
0: 좀 어렵죠. 생소하니까. 네. 근데 네.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려면 이거 없이는 right. 또 스몰톡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자, 그 사연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NFL Super Bowl. I have lived in the U.S. for 3 years, but even now I am amazed by how seriously Americans take football. On days when the home team has a game, even kids at school are encouraged to wear football uniforms. Football is also an easy topic for small talk. It's hard to join in on conversations if you don't watch the games, so we started watching them last year. I thought it was just a rough sport at first, but soon we were hooked. We became such diehard fans that we even subscribed to a channel for football. Yesterday was the Super Bowl, the NFL championship game. Our local team didn't make it to the finals. Even so, we gathered as a family to watch the game, since it's such a big national event. The halftime show, with its famous performers every year, also added to the fun.
0: 자, 여러분, 122페이지입니다. 교재 함께 보세요. 열렬한 팬이라는 말을 할 때 diehard라는 말을 쓰죠. 정말 죽고 못 사는 팬, 약간 이런 의미의 die가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는 열렬한 풋볼 팬이 되었다.
1: We became diehard fans of football.
0: 자, 열혈 팬들조차도 조금 실망을 했다 한다면요?
1: Even diehard fans were a little disappointed.
0: 정말 광팬이 아니더라도 그 영화를 재밌게 즐길 수 있다.
1: You don't have to be a diehard fan to enjoy the movie.
0: 뭐 최근에 나왔었던 영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두 번째 영화 보셨나요?
1: 아니요, 못 봤어요.
0: I don't think you have to be a diehard fan of the first movie to enjoy the second movie.
1: Yeah, yeah, yeah.
0: 두 번째 영화 자체로 그냥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So diehard fan 이제 이 말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미를 더해주다. Add to the fun.
1: The halftime show with its famous performers every year also added to the fun.
0: 그렇죠. 뭔가 재미를 가미해줬다 이럴 때 쓰기 정말 유용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재미를 가중시켜준다.
1: Meeting new people added to the fun.
0: 여행 가서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그러지만 현지에서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또 다른 묘미잖아요.
1: 네.
0: 그래서 또 다른 묘미를 더해준다 해요. 이게 add to the fun. 하나만 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1: All the delicious foods add to the fun.
0: Add to the fun.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뭔가 좀 크게 다가오는 일 이런 거를 이제 a huge deal이라고 하죠.
1: Football really seems to be a huge deal in the U.S.
0: 미국에서는 이 미식 축구는 정말 크다 이런 말이죠. 자, 내 생각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 같지는 않다. 그럴 때 쓰셔도 돼요.
1: I don't really think it's a huge deal.
0: 뭐 심각하게 고민할 이슈는 아니란 얘기죠. I don't really think it's a huge deal. 오케이. 자, 다음 달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행사다. 그럴 때도요.
1: The event is a huge deal all over the world.
0: 그렇죠. The event is a huge deal all over the world. 자, 월드컵 같은 행사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Okay, moving on to Tuesday.
1: Yes, Tuesday we talked about a listener that was just really, really into sweet pumpkin. She had a soft spot for pumpkin, right?
0: She's a diehard fan
1: I know,
0: of
1: yeah.
0: sweet pumpkins.
1: Uh-huh. Now, I remember all the foods that she included in her story, but especially the one about sweet pumpkin with like scrambled eggs.
0: And cheese.
1: Something like that, yeah. And she talked about all the benefits, how it's good for you.
0: 저도 이 사연 접하고 나서 그 단호박을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1: 아, 그래서 드셨어요?
0: 네. 집에 있어요, 항상. 근데 잘 안 먹었었는데 먹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사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Sweet pumpkin. I have a soft spot for sweet pumpkin. When I am on a diet, I eat it steamed as a meal replacement. When someone in my family is sick or doesn't have much of an appetite, I make pumpkin porridge or pumpkin sandwiches for them. But my favorite of all is a pumpkin egg scramble. You microwave the pumpkin or roast it in the oven, then add

0: eggs, cheese, and other ingredients. Sweet pumpkin is rich in beta-carotene and vitamin A. These help strengthen the skin, delay aging, and boost eye health. It's also a good source of vitamins B and C, which are good for boosting energy and improving immunity. Plus, it contains a lot of fiber and water, which helps prevent constipation. It's also high in potassium, which helps remove sodium from the body and can help prevent high blood pressure.
1: 자, 같이 봤으면 하는 표현 첫 번째, 입맛이 별로 없다. 이거 충분히 여러분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을 만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 don't have much of an appetite. 그대로 입에 붙여볼게요.
2: I make pumpkin porridge when someone in my family doesn't have much of an appetite.
1: 식구들이 입맛이 없다고 할 때 단호박죽을 만들어준다. 그거죠? 자, 난 입맛이 별로 없어서 점심은 좀 건너뛰었다.
2: I skipped lunch because I didn't have much of an appetite.
1: Skipped lunch 동그라미 칠게요. 뭐 안 먹었어 그럴 때 I skipped lunch, skipped breakfast 그럴 때 skip 동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입맛이 없어도 끼니는 챙겨 먹는 게 참 좋아요.
2: You should still eat, even if you don't have much of an appetite.
1: 그렇죠. You should still eat. 그럼에도 먹으란 얘기죠. 입맛이 없어도. 자, 뭐에 좋은 공급원이다. 영양 성분 얘기할 때 참 좋습니다. A good source of.
2: Pumpkins are a good source of vitamins B and C.
1: 비타민 B, C 함량이 풍부하다. 그런 말 할 때 a good source of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량이 미세하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이제 많이 들었다는 어떤 맥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면 참 좋다. 해볼까요?
2: Parents are usually a good source of advice.
1: 저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부모님 말과 배우자 말은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 왜 그렇게 거부라고 반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parents are usually a good source of advice. Okay. 자, 과일과 채소는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이다.
2: Fruits and vegetables are a good source of dietary fiber.
1: 자, 그다음 다이어트에 정말 안성맞춤이다 그럴 때 perfect for dieting.
2: Pumpkins are perfect for dieting.
1: Pumpkins are perfect for dieting. 그러면 이 단호박 자체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 요리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2: That dish is perfect for dieting and it's easy to make.
1: 한 번 더요.
2: That dish is perfect for dieting and it's easy to make.
1: 그렇죠. Okay, moving on to Wednesday. 매년 이제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해주셨는데 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고 하셨어요.
2: 네.
1: 근데 이번에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셨는데 두 분이 이제 20년간 음식점 운영하시다가 이제 정리하셨는데 그걸 기념해서 갔다 오셨는데 너무 고맙다고.
3: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맞아요. 남더라고요.
1: 아유, 우리
3: 서방
1: 너무
3: 좋아하셨다고.
1: 너무 맛있네. 이 네. 말이 참 기억에 남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 사연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Another family trip. Once a year, I go on a family trip with my parents and younger brother. But this year, we traveled with my wife's parents instead of mine. My father-in-law and mother-in-law had been running a restaurant for about 20 years and recently decided to close it. We planned the trip to celebrate that milestone. Up until the moment we left, things felt a bit awkward. But as time went on, they started to warm up to the trip. We went to Gangwon Province in the dead of winter, but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At every meal, my in-laws told me how thankful they were for giving them that kind of opportunity. Seeing that made me feel grateful and fulfilled as well.
1: 자, 강원도로 다녀오셨는데 한창 추울 때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겨울이란 말을 저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 winter 앞에 dead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The dead of winter. Okay?
2: We went to Gangwon Province in the dead of winter.
1: 그렇죠. 여름에도 쓴다 했어요. The dead of summer 하면 정말 한여름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녀는 정말 추운 한겨울에도 매일 러닝을 한다.
2: Even in the dead of winter, she goes running every day.
1: Okay? 한겨울 가장 추울 때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다면요?
2: It was the dead of winter, so there weren't many people.
1: 자, 어디 가서 너무 재미있었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고 많이 쓰죠.

0: 叫 lose track of time.
1: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0: 那么对。
1: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0: We lost track of time. 자,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1: I always lose track of time when I'm with him.
0: 재미있어서,
1: yeah.
0: 그렇죠? 네, 즐겁고 그래서 I always lose track of time when I'm with him. 좋습니다. 자, 누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할 때 mean a lot to somebody. 또 구어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오케이요?
1: That really meant a lot to me.
0: 과거형은 meant니까
1: 네.
0: 그 말이 참 저한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That really meant a lot to me. 자, 그 선물이 나한텐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다.
1: Their gift meant a lot to me.
0: Their gift meant a lot to me. 특히 이런 것 같아요. 외국 나갔다가 선물 사오는 거 그게 되게 그 사람은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공항에서.
1: Yeah, even the smallest gift.
0: 맞아요, 맞아요.
1: Right.
0: 그런 것들. 예, 작은 거라도. Uh-huh. 예. So their gift meant a lot to me. 좋습니다. 자, 그다음 목요일은 아침 글쓰기를 이제 하고 계신 그런 분의 사연이었었는데 이 한 세 페이지 정도의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쓰면 마음도 좀 후련해지고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해서 너무 좋다. 1년 정도 해오셨더니
1: 맞아요.
0: 이 완전히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uh-huh.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Okay, let's listen first.
2: Morning pages. I have always had an interest in writing. Then one day, I came across an article about the benefits of morning pages. The idea is to wake up and write about 3 pages in a notebook. It can be whatever comes to mind. You're not supposed to be judgmental about what you write, and you keep it completely private. So, I started the very next morning. I wrote down whatever thoughts and feelings came up. Amazingly, just doing that made me feel a sense of relief. I was able to let out emotions that I couldn't share with anyone else. As I kept at it, I found that it helped me organize my thoughts and view life in a more positive way. I've been doing it for over a year, and writing morning pages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my daily routine.
0: Yeah. 후련하다에 해당하는 표현, feel a sense of relief. 이 표현 중요하다고 저희가 많이 강조했었죠. 자, just doing that.
1: Just doing that made me feel a sense of relief.
0: 동안기 문장으로 외웠던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후련해졌다.
1: After the test, I felt a sense of relief.
0: 너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면 후련한 기분이 들 거야.
1: You will feel a sense of relief if you express how you feel.
0: If you express... How you feel. Express가 동사로 이렇게 표현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in a more positive way.
1: I found that it helped me view life in a more positive way.
0: 그 친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소통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다면
1: I wish he would communicate in a more positive way.
0: 그런데요?
1: I wish he would communicate in a more positive way.
0: I wish를 쓰면 그 친구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나의 희망사항에 약간 이런 어감이고요.
1: Right. 뭔가 좀 아쉬울 때 네. 아, 이랬으면 좋을 텐데.
0: 그렇죠. Yeah. 이런 그러니까 wish 자체가
1: uh-huh.
0: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1: 네.
0: 근데 I hope라고 하면 왠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을
1: oh, I see what you're getting 네,
0: 약간의
1: yeah.
0: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1: Uh-huh.
0: 그러니까 wish는 아휴 좀 아쉽긴 한데 뭐 좀 그러면 안 되나? 네, 안 돼요 근데 안 돼. 그럴 때 I wish고.
1: 안타까워요.
0: 네, I hope은 아, 그래도 조금 일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 I hope입니다. 자, 그 다음.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에 할 때 as soon as 누구누구 wakes up 갈게요.
1: I write about 3 pages as soon as I wake up.
0: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1: As soon as I woke up, I went straight to the kitchen.
0: 배고파서? 속이 좀 허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제 썼던 사연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실 계획인데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신다 하셨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현지에 가려면 영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uh-huh. 우리 입티형과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3: Always with English. I am serving as an internal medicine military doctor on the East Coast. I'm also preparing to immigrate to the U.S., and doing test prep for the U.S. medical licensing exams. Looking back, I never really studied English after getting into college. I would break into

0: to a cold sweat whenever I had to treat foreign patients. Every time that happened, I wished I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fluently. Then I found out about Ipteyong. What I usually do is translate the Korean passage into English the day before the broadcast and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Then, when I listen to the broadcast, I compare the sentences I wrote with the expert's polished expressions. My wife seems to have found this interesting, and now she has started listening to Ipteyong with me. My English still isn't at the level I want, but I try to think and speak in English whenever I can. I am certain that the day will come when I can express my thoughts sincerely in English.
1: 자, 우리도 이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영작 같은 경우 이제 교정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이제 쓰겠죠. 자, get feedback from.
2: I usually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1: 그렇죠.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글을 쓰든 리포트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이거 괜찮은지를 AI한테 피드백 받는다. 이 문장 자체를 많이 씁니다, 요즘에. I usually
2: get feedback from an AI chatbot.
1: 자, 우리는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일정을 조정했다.
2: We got feedback from our clients and adjusted the schedule.
1: Okay. 자,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 The day will come when 연결하세요.
2: The day will come when I can express my thoughts sincerely in English.
1: 아, 이 프로젝트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럴 때.
2: The day will come when this project is finally finished.
1: 자, 우리가 또 외웠었던 통항기 문장 하나가 동참하다에 해당하는 구동사였어요. Get in on it. 인의 힘을 주셔야 돼요. 구동사니까. 갈게요.
2: My wife decided to get in on it too.
1: Get in on it too. 인의 힘 주고. Get in on it too. 이 억양 잘 살려주세요. 자, 너무 늦기 전에 나도 좀 동참해보고 싶다.
2: I want to get in on it before it's too late.
1: 내 친구들한테 다 동참하라고 이렇게 권장했다.
2: Okay. 큰 소리로 해보세요. I encouraged all my friends to get in on it.
1: 어, 네.
2: I encouraged all my friends to get in on it.
1: 저도 요즘에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제 운동하라고 제가 잔소리였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운동했다고
2: 하고 계시니까.
1: 그러니까 친구들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네. So I encouraged all my friends to get in on it. 이렇게 저도 권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다섯 개 사연 다시 만나보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2: Have a great weekend.
1: 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Review! 네, 이번 주에는 참 아름다운 것에 관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Mm. When was your wedding day? Or when is your wedding day?
1: My wedding day was April 15th
0: mm-hmm.
1: and April 21st.
0: 두 개가 있네요. One in Korea, one in the States?
1: Yes, in 2018.
0: 어디가 먼저였어요?
1: Korea.
0: 한국에서 먼저 mm-hmm. 결혼식을 하고 미국에서도 하셨군요.
1: Yeah.
0: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1: Two was fun, but stressful.
0: 아, 그렇죠. 저도 하나 하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편리한 게 그 웨딩 플래너가 mm-hmm. 해주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Everyone yeah. has a wedding planner.
1: Oh, the Korean wedding was much easier to plan.
0: Yeah. 근데 yeah. 미국에도 웨딩 플래너가 있기는 하지요.
1: Right, yeah.
0: Uh-huh.
1: They can be very expensive, though.
0: 그쵸,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웨딩 플래너를 쓰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신부를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죠. We call them the maid of honor.
1: Mm-hmm.
0: 네, 그래서 maid of honor라는 표현이 있는데, Bridesmaids라는 표현이 있죠. 신부 들러리들인데 그중에 짱, 그중에 왕이 바로 maid of honor이고요. 근데 남자들도 들러리가 있잖아요.
1: Mm-hmm.
0: You call them groomsmen.
1: Right. And the best man. Uh-huh.
0: And the best man. Best man이 이제 groomsmen 중에 최고로 친한 친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 둘이 maid of honor 하고 groomsmen 중에 이제 best man이 mm-hmm. 붙어가지고 많이 도와주죠.
1: Yeah. And 네. it's usually the job of that prime person mm-hmm. to plan the special party before
0: 맞아요.
1: the wedding
0: 그쵸.
1: for that person.
0: 맞아요. 그래서 웨딩 전에, 결혼식 전에 특별한 그런 행사를 갖기도 해요.
1: Mm-hmm.
0: 뭐 bachelorette party,
1: right.
0: bachelor's party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싱글로서는 마지막으로 파티라는 거라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결혼식 자체에서는 이들도 같이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하죠.
1: Mm-hmm.
0: Did you have a wedding color for your American wedding?
1: I mean, we mostly just went with pink.
0: Pink? Mm-hmm. Lots of people go with pink.
1: Yeah. 네. It was easy.
0: 저도 딱 한 번 브라이드메이드를 해봤는데 그때 turquoise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정하면서 그 테마로 결혼식을 꾸미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고요. 우리는 사실 결혼 초대장을 받으면 결혼식 갈 때 나 혼자 가기 싫어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미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1: It depends mm-hmm. on the couple. Mm-hmm. Everything in America is, it depends.
0: 맞아.
1: Because the couples always are in control and
0: 그죠.
1: they can control everything if they want.
0: 맞아요. 그래서 커플에 따라서 다른데, plus one,
1: 네.
0: 한 명을 더 데려온다는 거를.
1: If the invitation says plus one, mm-hmm. you can bring somebody.
0: 맞아요. 그래서 plus one 데리고 와도 돼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누군가를 한 명 데려갈 수 있어요. 남편도 그냥 데려갈 수 없어요. 남자친구도 그냥 데려갈 수
1: 네.
0: 없습니다. 같이 초대받았으면 모를까, 그죠?
1: And you have to let them know ahead of time, too.
0: 미리 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뷔페식도 많고 그래서 미리
1: 네.
0: 정하긴 하지만 그거에 조금 더 되는 양을 준비도 해놓기 때문에 플러스 뭐 15%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딱 인원수대로만 음식을 정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나 누구 데리고 가도 돼? 안 돼요. 라는 대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또 리셉션이 있어서 뭐 부부가 되고 처음으로 같이 춤을 추는 그런 first dance도 있고 뭐 father bride dance, 아버지와 신부가 또 춤을 추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뭉클한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결혼 문화는 사실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이제 복습 시작해봐야 되겠죠?
1: Let's jump right in with Monday.
0: 자, 월요일에 배웠던 표현은
1: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0: 아, 축하해요라는 말이 나왔네요. Congratulations. 네, S가 꼭 붙죠. 그리고 on

0: 웨딩이 당신의 결혼식을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를을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o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24쪽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책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이에 들리는 대로 딕테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부분부터 시작해볼게요.
1: I'm getting married.
2: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0: 조금 빨리 지나가긴 했죠. 근데 혹시 잘 안 들렸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디오 어학당 오셔서 생생 대화문은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3: I'm getting married.
0: 그래서 빈칸에는
3: getting. G-E-T-T-I-N-G.
0: 네, 그래서 나 결혼에는 I'm getting married.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혼 축하해.
3: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0: 자,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여기 연음되는 것도 기억나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Did you set a date?
1: Yes, it's a month from now.
0: 날은 잡았어.
3: Did you set a date?
0: 빈칸에는
3: set, S-E-T.
0: 네, 그래서 set a date가 날을 잡다, 뭐 날짜를 박아놓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So, did you set a date?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야.
3: Yes, it's a month from now.
0: 빈칸에는
3: month, M-O-N-T-H.
0: 네, 바로 한 달이라는 표현인 a month이고요. month가 이제 요 빈칸에 들어가는 거죠. It's a month from now. 요 자체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일 대화문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I'm getting married.
2: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Did you set a date?
1: Yes, it's a month from now.
0: It's Tuesday now.
3: Okay, Tuesday, our expression was,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I wish you a happy marriage. I wish는 나는 소원합니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You가 바로 나와서 나는 소원하는데 당신을 위한 소원을 하는데 a happy marriage, 행복한 결혼 생활을 소원한다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약간 좀 어색하거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건 요 자체로 그냥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 한번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까요?
1: You look amazing today.
2: Thank you for coming.
0: 오늘 정말 멋지네요.
3: You look amazing today.
0: 빈칸에는
3: look, L-O-O-K.
0: L-O-O-K, 그쵸? You look amazing today. 오늘 정말 멋져 보입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멋지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부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coming.
0: 빈칸에는
3: for, F-O-R.
0: 그쵸? F-O-R,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또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2: That means a lot to us.
0: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3: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네,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이 있으면 딱 요 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했더니 그 말씀해 주신 게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되네요.
3: That means a lot to us.
0: 빈칸에는
3: means, M-E-A-N-S.
0: 그렇죠. 이 표현은 우리가 스승의 날 표현들을 배우면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That, 방금 하신 말씀은 means a lot to us.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 감동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You look amazing today.
2: Thank you for coming.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2: That means a lot to us.
0: Now it's time for Wednesday.
3: Okay, moving on to Wednesday. Our expression was,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라는 뜻인데요. 당신들은

0: 아름다운 커플을 만드네요.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you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you입니다.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자, 그러면 대화를 또 들어볼 텐데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Here are our wedding photos.
2: You guys look so good.
0: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3: Here are our wedding photos.
0: Here are our
3: wedding photos. W-E-D-D-I-N-G.
0: 네, wedding으로 들리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결혼식이라는 뜻이죠. Here are라고 했는데 복수의 것이 오기 때문에 are라고 했지만 아마 원어민들도 평상시에는 그냥 here is라고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그냥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사람 너무 잘 나왔다.
3: You guys look so good.
0: You guys
3: look, L-O-O-K.
0: 그쵸, L-O-O-K. 뭐 보이다 라는 뜻이라서 You guys, 너네들은 look so good, 참 좋아 보인다. 사진이 잘 나왔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아니 멋져 보인다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You guys라고 했는데 물론 guy는 남자를 뜻하지만 guys 이렇게 복수로 사용될 때는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여자들만 부를 때도 너네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you guy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2: A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Thanks. I think so, too.
0: 우와, 정말 잘 어울려.
3: A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자, aw, 이 억양이 중요하다고 했죠. 끝이 올라가면 우와라는 느낌이고요.
3: 네.
0: 내려가면은 실망을 뜻하는 네. 표현입니다. 같은 감탄사인데 우리말은 안 되잖아요. 우와! 와, 와는 그렇게 내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영어는 가능합니다. 정말 잘 어울려.
3: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그렇죠,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문장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마워.
3: Thanks.
0: 나도 그렇게 생각해.
3: I think so too.
0: 빈칸에는
3: think. T-H-I-N-K.
0: 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뿌듯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네요. 자, 수요일 복수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Here are our wedding photos.
2: You guys look so good. A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Thanks. I think so, too.
0: Now it's time for Thursday.
3: Thursday's expression was...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자, 아까 I wish you a happy marriage를 복습했잖아요. 근데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이라고 하면 직접 대놓고 그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내가 결혼식에 참석을 못해요. 혹은 연설을 할 때 다른 사람들, 여기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내 옆에 있어도 참석한 하객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죠.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라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죠. 자, 그럼 역시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2: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카드에 뭐라고 써야 할까?
3: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0: 빈칸에는?
3: Write. You should write, write.
0: Mm-hmm.
3: W-R-I-T-E.
0: 그렇죠. Write. 쓰다라는 단어를 write 써야 되겠네요. 자, W-R-I-T-E이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3: Aha.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네, 이 표현은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1: That's perfect. What else?
2: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0: 완벽해.
3: That's perfect.
0: 완벽하는?
3: Perfect. P-E-R-F-E-C-T.
0: 그쵸. P-E-R-F-E-C-T. 라고 하면서 또 뭐가 있을까?
3: What else?
0: Else는?
3: E-L-S-E.
0: 맞습니다. What else?

0: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개인적인 메시지도 함께 써봐 라고 했어요.
1: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0: Write something
1: personal. P-E-R-S-O-N-A-L.
0: 맞습니다. 그래서 personal이라고 하면 개인적인이라는 뜻이라서 write something personal. 뭔가 좀 개인적인 그러한 메시지도 적어봐. 뭐 이런 의미였죠. 자, 목요일에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3: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2: That's perfect. What else?
3: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0: 자,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1: Okay, on Friday we learned,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자, 결혼식은 언제예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텐데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3: Yes, I am.
0: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1: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0: Married는?
1: Married is M-A-R-R-I-E-D.
0: 맞습니다. So get married가 다시 한번 결혼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축하해!
1: Congrats!
0: Congrats는 아까 congratulations를 줄인 표현이었죠. 응, 맞아!
1: Yes, I am.
0: 빈칸에는?
1: Am, A-M.
0: 맞습니다. 네, I am은 뭐 생략해도 좋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When is the wedding?
3: It's on May 30th.
0: 결혼식은 언제야?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이 표현은 이제 알고 계시죠? 5월 30일이야.
1: It's on May 30th.
0: It's on. Mm-hmm. On,
1: O-N?
0: 중요하죠. 맞아요. on인데 사실 여기서는 생략해도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0th, 30번째 날. 이렇게 영어로는 날짜를 얘기할 때 서술을 쓴다고 했죠. 자, 이제 금요일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3: Yes, I am.
2: When is the wedding?
3: It's on May 30th.
0: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할 때는 책이 있으면 좋겠죠.
1: Yeah. Did you enjoy filling in all those 빈칸s, everyone?
0: Yeah.
1: Well, this book is almost out of 빈칸s.
0: Oh.
1: We're running out of 빈칸s.
0: 맞아요.
1: So, go ahead and head to the bookstore and grab your book for next month, and it has a whole bunch of new 빈칸s.
0: 새로운 빈칸들이 있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쉽고 확실하게
6: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5: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6: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ch.
5: 네. 아무리 해도 나는 easy라는 느낌이 들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0: 고 혹시 느끼시나요? 근데 그게 보면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단어들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어요.
1: Right.
0: 네, 그죠?
1: It's not about the words, but it's how even easy words are put together.
0: Right.
1: And when they form an expression, sometimes you just have to memorize them, use them in the proper context.
0: 바로 yeah. 저겁니다. 그러니까 yeah. Use them in the proper context. 거기에 적절한 맥락에 맞게 한두 번 정도 실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then it's going to become really, truly yours.
1: That's right.
0: 여러분 것이 정말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 좋은 연습의 기회가 오늘 함께하실 Weekly Review라고 생각합니다.
1: Every Saturday.
0: 네.
1: That's right.
0: 자, 오늘 23일 토요일 122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그 집중이 잘 된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 주연 배우가 영화를 혼자 이끌어가다시피 한다라는 말도 있었고 나에게 잠깐 시간 좀 더 줄래? 라는 말도 있었고 또 그 나에 대해서 좋은 말 좀 넣어달라. 라고 할 때
1: 네, that's right.
0: 그런 말도 있었죠.
1: We learned that word reliability.
0: Reliability. 자, 네가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언급해 줄게. I will right. mention your reliability. 바로 엊그제 했던 표현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잘 행동 좀 해라, 잘 보이도록 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You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네, 그렇죠. Right. 자, 이런 말들 지금 말씀드리니까 좀 생각이 나시죠? Mm-hmm. 자, 대화 맥락과 함께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자, 123쪽 모두 펴셨나요? 시작해볼까요? 네, 월요일 right. 대화 내용에서는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야, 너 힘도 안 드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나 오늘 뭔가 좀 집중이 초집중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어요.
1: That's right. First of all, I guess Alex was saying you've been running non-stop, non-stop mm-hmm. running. Jamie says, you know, I'm kind of in the zone today.
0: I am kind of in the zone today. 나 오늘 zone 안에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될 텐데 이게 우리말로는 존이라고 해서 뭐 스쿨 존 이렇게 말할 적에도 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right. 어떤 영역이란 뜻으로 쓰게 되긴 하는데 그러나 zone 이렇게 발음해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Right, zone.
0: 네.
1: Z-O-N-E,
0: 그렇죠.
1: zone.
0: zone. Mm-hmm. 그래서 I am in the zone 하게 되면 내가 뭔가 그 초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에 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You know, once I get into a rhythm, rhythm,
0: 네.
1: just keep going. I just keep going. Yeah.
0: 그렇구나. 그러니까 리듬을 한번 타게 되면 우리말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1: Right.
0: 한번 리듬을 타게 되면 계속 달리는 건 뭐 어렵지 않게 right. 되더라라고 right. 해서 once I 그다음에 get into a rhythm 이렇게 말할 right. 수 있습니다.
1: So I think every sport there's always a rhythm. There's always a beat and a pattern of the way you move. So the more you exercise and practice, you know that rhythm well. Baseball, basketball, tennis, golf even, right? There's a rhythm, right?
0: 그러면은 basketball, baseball 같은 경우도 rhythm이란 게 있어요?
1: Absolutely. So every time you hit or play offense or defense,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리듬을 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You get into a rhythm when you play sports. And when you're doing really well in that rhythm, you are in the zone. 오늘의 표현 바로 그게 리듬을 잘 타고 이제 뭐가 뭘 해도 잘 공이 잘 들어가고 잘 잡히고 like it's just everything is going well. You're in the zone.
0: You're in the zone. 바로 그겁니다. 자, 모쪼록 그 한 주간 내내 지내시면서 이렇게 Hey, I'm in the zone today라고 말씀하실 순간 있으셨길 바라며 자
1: right.
0: 월요일 18일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Wow, you've been running nonstop. Aren't you tired?
3: Not really. I'm kind of in the zone today.
2: I can tell. You didn't even notice me waving at you.
3: Yeah, once I get into a rhythm, I just keep going.
0: 네, 자, 응용 문제 1번 해볼까 하는데요.
1: Mm-hmm.
0: 야, 너는 아침 내내 쉬지도 않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구나.
1: You've been studying nonstop all morning.
0: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 Mm-hmm.
0: 쉬지도 않고 내내 계속해서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싶다면 거기 nonstop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ou've been studying nonstop all mor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 그런 분이 있구나. Maybe 그 in the get into the rhythm 해서 in the zone 인 상태인가 봅니다.
1: There's rhythm in studying. 네. You do really well. You're in the zone.
0: In the zone. 맞습니다. Yes. 자, 이제 124쪽으로 가죠. Mm-hmm. 화요일 19일 내용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굉장히 비중이 커서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0: 그렇습니다. The story was okay. 그 이야기 자체는 뭐 괜찮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연 배우가 영화 전체를 이끌고 가더라라고 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여기서 carried the movie라고 해도 되고요.
1: Sure.
0: carries the movie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게 되는 이유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로 그 과거의 일이지만 영화도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1: right.
0: 현재형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 Mm-hmm.
0: 네, 자 대화 들어보죠.
2: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3: Yeah, I did. The story was okay, but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2: Really? That good?
3: Totally. Without him,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네, 그 without him, 만약에 그 주연 배우가 아니었다면,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the movie, 그 영화가 wouldn't be, 그 다음에 nearly as exciting,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1: Right. If something is not as nearly as exciting, it's the complete opposite meaning. It was not exciting.
0: 아,
1: right.
0: 그렇죠.
1: Compared to A.
0: 맞습니다.
1: Compared to something.
0: 그렇죠.
1: Right.
0: Compared to something. 어떤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그만큼 exciting 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The movie wouldn't be 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 you'd be a perfect, you'd be a great fit for it 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would not 같은 표현이 일상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The movie wouldn't be.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nearly exciting, as exciting. 지금만큼이나 exciting 하지 않았을 것이다. 는 말이 되겠네요.
1: It would literally mean it would just be a little bit exciting. But with the lead actor, it was really super exciting.
0: Right.
1: So the way you express super exciting, it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그렇죠. Nearly as exciting. 전혀 이만큼은 그 exciting 했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그런 뜻에서 응용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1: All right.
0: 그 배우가 아니었다면 그 드라마는 그만큼 전혀 좋지 않았을 거야.
1: Without that actor, the drama wouldn't be nearly as good.
0: 네, without that actor,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그 actor가 아니었다면 without that actor, the drama wouldn't be nearly as good. 아까는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이었잖아요. Exciting을
1: right.
0: 그대로 바꾼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1: Yes.
0: 그러니까 그만큼 전혀 좋지 않았을 거다. 그 사람이 다 했다. 뭐 이런 뜻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Really carried the drama.
0: Carried the drama. 그러니까 hard carry 했다라고 해서 뭐 the actor
1: That's right.
0: carried the drama hard 이렇게 말하진 않죠.
1: No.
0: 네, 그냥 영어로는 carry만 쓰네요.
1: We just carried the movie, carried the drama.
0: 아, 그렇습니다. Yeah. 네. 자, 수요일 20일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옆쪽 125쪽이 되겠습니다.
1: Okay.
0: 여기서는 택시를 이제 불렀는데 예약을 해서 몇 분 후면 곧 도착을 할 텐데 너 준비됐니?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1, 2분만 나에게 시간 여유를 달라라고 했더니 아래층 로비 입구 근처에서 그러면 만나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Yeah, 네.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0: 바로 저 얘기입니다.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죠.
3: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2: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3: No problem.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2: Perfect. I'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 and I'll be right behind you.
0: 네,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로 시작하죠.
1: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여기서 should be 하면 must be 꼭 와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0: 네.
1: 그때쯤에 올 것 같다, 올 거예요라는 맥락이죠.
0: 그렇죠. 네. 거의 틀림없이 택시가 거의 1, 2분만 있으면 도착을 거의 틀림없이 할 상황이다라고
1: right.
0: 해서 마땅히 그럴 것이다. should be는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The
1: right.
0: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In just a few minutes 하면은 단 1, 2분 혹은 2, 3분 있다가라는 말이 될 텐데 자 나에게 1, 2분만 잠깐 시간 여유를 주겠니? 라고 한다면
1: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0: 네,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까지만 말해도 되겠지만 뒤에 will you를 붙여서 말하고 나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부탁하는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뜻으로 will you를 붙여본 거나 다름이 없죠.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고대인들은 코를 골지 않았다고? 코골이를 비롯해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우리가 너무 흔하게 겪는 이 질환이 실은 우리의 진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호흡하기 어렵게 진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불을 사용한 이후부터 산업화가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드럽고 먹기 편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덜 사용하게 되자 자연스레 두개골의 모습이 바뀐 것인데요. 진화가 반드시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더 많이 하다, 더 능가하다 이런 느낌이 일단은 있는 건데 outmaneuver, maneuvering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safety measures라는 것은 안전 조치가 되겠죠. 그런 안전 조치

Now let's recap the main expressions from those stories.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disperse, and that means spreading out, going in different directions. After the concert or after the 공개 방송, the crowd dispersed, or they began to disperse. 그러니까 흩어지다, 뭐 분산되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귀가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Or the teacher told the students to disperse into small groups. 원래 자리 말고 이제 각각의 small group으로, 모둠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Sometimes things can disperse. So the smell of coffee, maybe, can disperse. If you move far away from it, it can disappear.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Now the next expression is summit. And we're not talking about the top of a mountain, but actually the act of climbing mountains. 이 summit, S-U-M-M-I-T가 산 정상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산을 오르는 행위 그 자체를 또 summit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오늘 저기 헤드라인에서도 뭐 다시 들었지만 The most summits of Mount Everest 라고 하면은 마운트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장 많이 오른 기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가장 많은 정상들은 아니겠죠.

So it's the act of climbing or scaling a mountain and getting to the top. 자, 등정의 의미. 자, 그 다음에 winning streak인데요. Anything that is a streak means it's back to back, it continues, it's something in a row. 연속으로 무언가를 했다. Winning streak는 연승이에요. So the team is on a 5-game winning streak. 지금 5연승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게임이 계속 펼쳐질 거라는 전제하에서 Is it going to continue and, you know, make their 6-game winning streak toda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연승이 끝났다. Oh, their winning streak end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That's an amazing winning streak. 자, 반대로는 뭐 losing streak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piracy인데요. 이 piracy 하면은 이 저작권 침해라든지 불법 복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So you can think of all these illegal acts going on online. But it's basically, you know, stealing music or movies, maybe software as well. This can all be considered piracy. Online piracy hurts movie studios. You can get into trouble if you download pirated movies or pirated games, for example. If you download those things, you can get into a lot of trouble. So don't do it. 자, 이런 게 바로 piracy, pirating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현인데요. Runner-up는요, 준우승자, 2위를 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winner and then second place 해도 되지만 the winner and the runner-up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Okay,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Let's move on with a song. We're going to listen to Arling and Cameron with W-E-E-K-E-N-D. We'll see you in part two.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